청심 문밭이에요. 지금 이게 뭐 아까 콩이에요. 5월달 음력을 한 9월 될 거예요. 양력 한 10월쯤 되고. 그래서 전에는 많았는데 요즘에는 깨르시 다 심고 늦게 그리 없네요. 그리기도 하고 또 많이 하는 집들은 이런 집 같은 경우에는 매상도 하고 농협에도 매상하고 그래요. 이제 두부하고 매주 쓰고 콩가루 해먹고 그러죠. 손칼국수하고 콩갱이 해먹고 그저 그래요. 콩갱이라고 합니다. 콩가루하고 김치하고 요, 옛날 말하면 간수. 지금 바닷물에 좀 간수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얗게 하면 간수가 들어가고 또 붉게 하면은 김치 들어가 김치 국물하고 김치하고 들어가고 센 거예요. 센 가루. 제가 어릴 때는 사마 방앗간이 없었어요. 저 부평에 가서 그때는 버스가 없이 걸어 다니셔서 엄마가 촌에서 맨날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올라가서 가서는 그럼 한복에 갔다 같이 올라오고 이렇게 돼. 항아리에다가 이런 항아리에다가 꾹꾹 눌려 넣어놔요. 그래 놓고 퍼먹어. 바닷물 것도 요즘에는 이 바닷물이 좀 싱거운 적이 있어서 소금을 조금 넣고 어제 내가 해볼 당시에는 바닷물 종이컵 하나에 밥 먹는 스푼으로 한 반 스푼 넣으니까 되더라고. 생 가루를 찬물에다 타가지고 걸쭉하게 걸쭉하게 타야 돼. 그래 타가지고 끓는 물에다가 부으면. 옛날에는 저희들 어렸을 적에는 집에서 클 때 이거 많이 해 먹었어요. 노다지 막 밥 조금 작으면 그럼 이걸 끓여갖고 말아 먹고 막 이림산에 그랬다. 그게 하는 데는 아주 막 좋아요. 옛날 좁쌀 보리쌀 섞인 그 이제 감자 다져 놓고 그래갖고 밥 많이 말아 먹었지. 겨울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추우니까 낮에는 끈끈하게 이렇게 먹고 이러니까 오빠들도 그래 그 일하시다가 이런 거 해놓으면 제일 좋다 하시지. 해장국도 좋고 다른 국보다가 이거 이래 놓으면 이 콩갱이를 해놓으면 참 좋아요 아주. 맛있고 구수하고 맛있고 점심이 제일 맛있어요. 이제 물 넣고 담아야 돼.

0: 삼아에 여기 부모도 여기에요. 22살에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살림 날 때는 동부산업. 그래서 동부산업 몇 달 다니다가 한 1년 다녔나? 그래 다니다가 강릉이 아주 좋다 이러면서 나무 못 쓰면 살이해야 돼. 우리 본급보다 많다 이러면서 그래가 강릉으로. 강릉에서 이사를 하도 여러 번 해가지고 우리 여기 와서 이사했는 것까지 이사 19번 했어요. 돈을 못 버니까 방을 싼 데 얻으려고 저 갔다가 나가라 이러고 저 갔다가 나가라 이러고 광산에. 시멘트 공장인데 거기서는 시멘트가 아니고 돌 발파하고 막 이러는 그 삼 저기 하는데 거기 다녔어. 집에서 애들 키우고 그냥 콩, 감자, 보리, 콩, 감자가 최고 많지. 전에는 마늘 이파리 이거 씻어가지고는 요만큼씩하게 손가락만큼씩하게 썰어가지고 그다 콩가루 무쳐 쪄가지고 간장에 무쳐놓으면 그게 맛있었어. 두부. 지금 이 콩갱이. 네. 그치, 그렇죠. 뭐. 그리고 국수할 때 조금씩 넣어가지고 먹고. 국수. 콩죽 해 먹고. 쌀 안채놓고는. 네. 콩가루 타요. 콩가루 타가지고 그 끓여나면은 술쪄 끓으면 이렇게 붓잖아. 붓고 계속 그 앉아. 이건 계속 져야 돼. 콩죽은 홀짝 넘어버려. 저것도 잘못하면 홀짝 넘어버려. 네. 그 계속 앉아 저으면서 불을 자꾸 낮춰가면서 불 한 개 생겨 자꾸 이제 적게 넣고 이러면서 그래가지고는 이제 다 되면은 그 뭡니까 소금 집어넣으면은 약간 묽어도 이게 소금만 넣으면 이렇게 되죠. 네. 예, 걸어줘요. 그래 식으면 완전 걸어진다고. 그래 저렇게 해서 먹고 이러면서 해서 콩죽도 구수 하는 게 맛있어. 반찬 그 김치장이요. 아 옛날 통물반. 통물반 있잖아요. 바퀴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뭡니까 비들빵 있죠. 발 사람 발 찢는 빵. 네. 그거 비슷하는데 네. 여기 끝에 와서는 이게 가랭이가 이렇게 앉고 애줄 이렇게 가고 이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나무가 자꾸 이렇게 자꾸 돌아가. 네. 그러면 두 대를 놓고 이쪽 쿵 저쪽 쿵 이래. 네. 물이 돌아가면서 그 물레방이 돌아가면서 약간 자꾸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쪽 쿵 저쪽 쿵 이러면서 두 대 그다가 빠끌어가지고 채를 흔들어가지고 먹었다 좀. 주민 한 팔사 한번 돌아가시고 다 썼지 뭐. 삼월 전체가 다 썼지. 그게 지금 없어졌어. 올케 언니한테. 그 지금 아까 내처럼 그렇게 끓여가지고 간수를 집어넣고 하얗게 하면 간수 넣고 붉게 하면 김치래 국물하고 그래놓고 건추 넣고 이랬지. 썰어서 네. 삶아서 저기 하는 거 썰어갖고 그냥 저 가루에다 마른 가루를 그냥 이거 꼭 짜가지고 마른 가루에 이렇게 묻히거든.
1: 콩가루를?
0: 응. 아, 네. 마른 가루를 묻혀가지고 물이 끓으면 이렇게 집어넣어. 그래 하면은 장 풀어가지고 먹어. 또 그거는 뱀추는 좀 이거 그거 간수 넣고 네. 간수 넣고 그래 해먹고 말린 거를 묵나물 해서 이제 아까 좀 이거 그 콩가루 풀었는데다가 네. 이래 묻혀가지고 집어넣고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안 하고 식구들 그냥 이래 그냥 먹는 식구. 거지. 야 콩갱이야 우리 친구가 콩갱 하나 끓여주는데 한 집으로 가서 먹어야 아무 맛이 없는데 한 집으로 가서 먹으니 김치 썰어놓은 게 참 맛있더라 이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특별한 나라는 거지 별미적이지. 이웃에 농사 지으면 이제 거기서 사가지고 비닐봉지에 넣어서 냉장고 집어넣어. 그리고 먼저 콩게이도 해 먹었어. 해가지고 밑에 집 엄마를 오라 그랬거든. 네. 맛있다 이러면서 그러더라고. 저는 그거 안 먹어봤다 이러더라고. 야양 사람이야. 콩게이를? 네. 콩게이 못 봤어요. 근처에다 마른 콩가루 묻혀갖고 해 먹는 거는 그건 장 넣고 이러니까 그건 해 먹을 줄 아는데 내처럼 이렇게 하는 거는 모르지 뭐. 저 배운다 하면 가르쳐 줘야죠.

콩요. 이게 두부도 만들고 하는 콩이거든요. 아니죠. 한 해는 콩 심고 다음에는 다른 걸 심어야 돼요. 콩만 계속하면 잘 안 돼요, 농사가. 이 콩은 해놓으면 다음에 다른 작물을 했을 때 농사가 훨씬 더 잘 된대요. 그래서 콩을 심었죠. 이거 백태라고 그러더라고요. 굵은 콩. 두부하고 뭐 콩가루도 하고 이거 가지고 많이 쓰죠. 이 콩 종자는 이 실을 계속 이어가면서 그 다음에 뒀다가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씨콩이라고 나와요. 그걸 사서 해요. 안 심죠, 콩을. 이걸 아주 조금 심어서 그냥 밥에 넣어 먹을 거 심지 않고선 이걸 콩을 알맹이를 빼자면 그게 기계가 있는 곳에 가서 털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심죠. 이제 저희는 그냥 두부, 뭐 콩게도 가끔 해 먹죠. 자주는 안 해 먹는데 옛날에 하도 먹어서 그냥 맛맛으로 한두 번 정도 해 먹는 정도. 대부분 두부, 가스게도 조금. 계절은 겨울에 많이 먹어요. 여름에보다는 봄에 먹고 겨울에. 예. 그리고 봄, 가을에는 바쁘니까 가습기 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 한가할 때 이제 네, 따뜻한 거 먹고 싶을 때 해먹고 그래요. 배추 송송 썰어놓고 그때는 이제 김장 배추 나오고 하니까 그걸 이제 신문에 싸서 저장해 놓으니까 배추 넣고 가습기예요. 정선 그래서 나는 아주 토속 음식, 옛날 60년대 이전서부터 하던 음식이에요. 어머니한테 여쭤봤죠. 어머니 그냥 국수인데 왜 가수기라고 불러요? 그랬더니 거기 콩가루가 들어가서 섞어서 한다고 해서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갈국수는 갈국수고 국수는 국수지 왜 가수기예요? 그랬더니까 그럼 하면 먹어봐라 왜 틀린지 알지? 하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수기는 콩가루가 들어가서 밀가루와 콩가루를 섞어서 전엔 잘 몰랐는데 섞어서 해서 가수기더라고요. 처음에 시집 왔을 때 가수기라 해서 뭔가 했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쌀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수기를 엄청 자주 해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수기에 대해서 알죠. 생콩가루죠. 볶은 콩가루는 고소한 맛이 나지 콩가루 맛을 고유의 맛이 안 나요. 제가 처음 시집 왔을 때는 밀 농사를 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밀을 수확해서 방아에 빠서 치로 까불러서 그거 뭐라 그래야 되나? 얼개미로 치고 부드러운 치로 내리고 해가지고 가루를 만드시더라고요. 그거는 시집 와서 처음 봤어요. 가루 만드는 것은. 3대 1 비율. 네. 그러니까 양으로 봤을 때는 3대 1인데 무게로 달면 4대 1 비율 정도 돼요. 왜냐하면 콩가루는 이게 무게가 덜 나가요.

이 반죽할 때 우리 어머님이 항상 말씀하셨어. 여름엔 되게 해라, 되직하게 해라, 그러시고 겨울에는 녹진하게 해라, 녹진하게 해라, 계속 말씀하셨어. 딱 뭉쳐서 이렇게 딱 집어질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딱 덮어 놓으시더라고. 한 20분? 예전에 어머니는 아침에 일하러 나가시면서 국수 가습기 반죽 좀 해놔라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따가 하면 되는데 왜 벌써 해놓으라 그래요? 그럼 너가 나중에 밀기 힘드니까 빨리 해놓으면 잘 밀린다 이러시면서 나가셨어요. 자 보실래요? 요렇게 쏙 들어가죠. 이렇게 요 다시 살아나요. 올라와요. 요게 이렇게 늘어나요. 너무 가늘게 썰면 풀어져요. 그래서 그냥 뚜벅뚜벅, 어머니가 하실 땐 뚜벅뚜벅 써시더라고요.

요건 밀가루고요. 요거는 감자가루예요. 요 밀가루는 늘릴 때 사용하고 감자가루는 다 늘린 다음에 썰 때 쓸 거예요. 썰 때 여름에는 이 밀가루만 넣으면 금방 붙어버려요. 이게 감자가루를 넣으면 안 붙어요. 그래서 감자가루를 어머니가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할 때 이 분가루라고 그러거든요. 이 분가루를 많이 쓰면 칼국수 국물이 탁해져요. 좀 맑지 않고 깔끔하지 않고. 그래서 항상 말씀하시길 분가루는 조금 써라 하시더라고요. 요거는 안반이고요. 요거 안반. 요거 홍두깨를 쓸 건데요. 홍두깨 길이가 안반 길이보다 조금 길죠. 예전에는 요만큼 해가지고는 지금 뭐 2인분 내지 3인분 정도 나오는데 예전에 식구가 12에서 15 보통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로 하나를 다 밀어야지만 그 식구가 한 번 밀어가지고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식구가 더 많을 때는 반죽을 두 개를 해서 두 태를 해서 이 반죽도 이걸 보고 한 태 두 태라 그래요.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한 태 두 태. 이런 걸 하자면 한 다섯 여섯 개는 해도 했을 것 같아요. 가에서부터 이렇게 눌려가지고 밖으로 나가야지만 잘 늘어나요. 항상 보면 여기로 어머니가 봉긋하게 해놓고 이제 여기다가 분가루를 조금 아주 소량 조금만 해서

이렇게 밀때 이제 어머니 이 정도 밀으면 돼요. 그러면 딱 보시고는 아니야 한 두 바퀴 더 돌려라. 두 바퀴 더 돌리고 나서 밖에 사람 소리가 나면 아 한 바퀴 더 돌려라. 그게 뭔 말인지 몰랐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늘어나니까 사람 수를 한 사람이라도 더 먹일 수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또 그렇게 해서라도 또 모자라면 채소를 감자 더 쓸고 호박 더 쓸고 해서 더 넣어서 양을 늘려가지고 해주시더라고. 자, 이렇게 해서 손이 이렇게 비치죠. 이렇게 비춰야지 되는 거야. 접을 때도 이게 이렇게 나중에 접는 게 아니고 썰 때 밀려나갈 걸 생각해서 어머니가 반 접어가지고 밑으로 접어라 하시더라고.

0: 거?
1: 네. 완전히 끓기 시작했을 때 감자를 넣기 때문에 감자가 들어가서 익으면서 한 5분 정도 더 끓이고 뜸을 한 3분 정도 들이면 네. 끓기 시작해서부터 한 8분에서 10분 그리고 이 콩가루가 들어간 음식은 푹 끓여야 돼요. 생목이 오른다 그러죠? 이게 덜 익으면 생목이 올라요. 우와. 그냥 마늘

0: 여량이에요. 네, 거기죠.
1: 부모님 고향도?
0: 네네, 네. 뭐, 밥도 먹긴 했지만, 그래도 여름에는 감자, 옥수수, 호박, 예, 가지고 밥에도 감자를 많이 넣어서 먹었었고.
1: 감자밥?
0: 네, 옥수수 날 때는 옥수수도 한 끼로 먹을 수 있었고, 네, 또 호박, 전에는 호박이 대호박이라고 숟가락으로 퍼먹는 호박이 있었어요. 그거 삶아서 먹고. 메밀 농사 지어서 메밀 갈아서 삶이 아셔서 부치기 굽고, 전병, 김치 송송 썰어서, 그땐 배추 엄청 흔했죠? 지금 배추가 하나에 엄청 비싸던데. 그래서 전병 굽고, 그때는 전이라고는 그 두 가지 정도였고, 그리고 쌀은 사다가 빻아서 시루떡 집에서 찌고, 수수 농사나 좁쌀 농사 지니까 빻아서, 집에서 빻아서 인절미 만들고. 그건 시집 오기 전서부터, 가수기는 했어요. 예전에 뭐, 눈 농사면 벼고 할 때, 벼 심고 할 때 참으로 가수기 해 나가고, 또, 지금은 그게 없어졌는데, 마구, 소 키우는 곳을 마구를 하잖아요. 마구간에 갈을 비어서 넣는데, 그 갈 할 때 일꾼들이 많이 와요. 그때면 참으로, 아니면 끼니로 가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시집 오기 전에는 엄마가 하는 것을 옆에서 보기만 했고, 그냥 관심도 없었고, 네. 근데 시집 와서는 이제 제가 한 거죠. 한 4년, 5년 정도까지는 아마 했는 것 같아요. 그 뒤부터는 안 했어요. 미리 안 돼서 그런지 안 하시더라고. 그리고 밀가루가 많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사다 먹었죠.
1: 네, 맞아요.
0: 완전히 그때는 밀가루 사다 먹을 때는 너무 이제 완전 거저 먹는다 해야 되나. 변한 거 하나도 없고요. 지금은 육수를 내잖아요. 다들 뭐 국수 육수 내, 뭐 멸치 육수, 다시마 육수, 뭐 채소 육수 내는데 저는 그냥 어머니가 하시던 그대로 바로 그냥 물에다가 된장, 고추장 풀고, 예, 호박, 감자 넣고 그냥 후루룩 끓여서 담는, 그렇게 만들어요. 가수기라고 하기보다는 장칼국수라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가수기 면이라 하면 저는 좀 얇게 미는 편인데 면도 좀 두껍더라고요. 얇게 밀어야 한 바퀴 더 돌려라. 홍두깨를 한 바퀴 더 돌려라. 어머니 됐어요 하고 이렇게 들어보이면 아니야 홍두깨 두 바퀴 더 돌려라 그래서 다 돌린 다음에 어머니 이제 됐어요 그러니까 손 좀 넣어봐라. 손 이렇게 넣으면 손이 이렇게 비치더라. 아 알겠어요 이러면 척 저어가지고 썰었죠. 시집 와서는 갈 할 때 갈이라는 게 소, 그러니까 지금 말로 표현하면 소 이불이라고 그래야 되지. 소 바닥에 깔아주는 갈. 갈 할 때면 이 동네 청년들이 다 모여요. 그때 모일 때면 한 15에서 한 20명 정도 와요. 거기다가 이제 동네 어르신들도 오면 뭐 20명 넘는 거는 그러니까 그럴 때 모였을 때 이제 국수 가수기를 반죽을 하죠. 근데 지금은 요만큼 하지만 예전에는 이만한 태를 한 세네 태씩은 했었어야 돼요. 그걸 밀어가지고 큰 가마솥에다가 끓여가지고 다들 그것도 끓여서 그냥 두면 불어요. 큰 다라에다 퍼서 놓고 이제 이렇게 퍼드리는 거였어요. 제게는 부모님도 생각나게 하는 음식이고 제가 처음에 시집 와서 너무 어렵게 배웠던 음식이기도 하지만 추억의 음식도 되지만 저에게는 기억해야 될 음식 진짜 전해졌으면 하는 음식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 특별하게 맛은 없지만 그래도 투박하면서도 이 맛있지 않는 음식인가 해서 좀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0: Let's go, Simply K-pop. Hello, everyone. I am your MC, Alan of Gravity.
1: 네, Simply K-pop MC 크래비티 원진입니다.
0: 네. 원진, the whole world is buzzing with World Cup fever these days. Am I right?
1: 아 맞습니다. 또 특히 이번 월드컵에는 K-pop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0: Exactly. At the opening ceremony, EJ of K-pop Demon Hunters and Blackpink's Lisa wowed fans all around the globe.
1: 맞습니다. 그리고 결승전에는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하프타임 쇼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0: Wow. Yes, and with BTS set to perform, it's bound to be unforgettable.
1: 와, 이 대회 시작과 끝을 이 K-culture가 장식하는 셈이네요.
0: That's right. Soccer and K-pop are bringing the world together. Today's Simply K-pop is here to keep that excitement going with amazing performances. Wonjin, please introduce the first stage.
1: 네, 이 현대적 사운드와 한국적 정서가 어우러진 K-crossover pop group. 도드리의 무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0: When it comes to soccer, mm-hmm. teamwork is everything, isn't that right?
1: 아, 맞습니다. 이 각자 자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팀워크가 훨씬 더 중요하죠.
0: That sounds a lot like K-pop. You know, you got the main vocalist, yes. the main dancer, you got the rappers. Just like in soccer, everyone has their own position.
1: 맞아요. 그리고 가수들의 완벽한 팀워크가 무대를 더욱더 빛나게 하잖아요. 거기에 각자의 개성까지 딱 더해주면 말해 뭐해 끝났죠.
0: 에이. Absolutely. I can't wait to see the incredible teamwork these next performances have in store. Shall we check them out?
1: 네, 좋습니다. USP요 클라시의 무대입니다. 뮤직 스톱!

0: Whether it's the World Cup or K-pop, they're both global celebrations that bring fans from all over the world together.
1: 네, 맞아요. 그리고 또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레전드 장면들은 이 몇 번을 보고 반복해도 봐도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0: That's right. That's why the World Cup has always has its highlight reels.
1: 네, 월드컵엔 하이라이트가 있다면 이 K-pop 이 무대에는 또 킬링 포인트가 있죠.
0: Yes, I heard today's performances are packed with moments you'll watch again and again.
1: 오호, 그렇다면 바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0: Let's do it. Music start.

0: 심플리 케이팝 아티스트의 뷰티 스타일링에 초밀착 해보는 시간이죠. 뷰티캠 코너입니다.
1: Yes, we'll be capturing your artist's best visual moments up close when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0: 네, 자 그럼 오늘의 게스트 바로 또 모셔봐야겠죠?
1: Yes, the fifth generation visual performers. Here's Izna. Welcome.
0: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1: Hello, Izna.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2: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글로벌 팬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3: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4: 안녕하세요, 이즈나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또 이번 신곡 메트로놈 앨범 소개와 함께 곡 소개까지 부탁드릴게요.
3: 네, 저희 이번 세터템포 앨범은요, 메트로놈이 타이틀인 앨범이고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나만의 기준을 세워서 확신있게 달려나가겠다는 의미를 담은 앨범입니다.
0: 좋습니다. 네,
5: 그중 타이틀곡 메트로놈은 중독적인 비트와 저희 이즈나의 피지컬 자랑 퍼포먼스가 포인트인 곡인데요, 오늘 보여드릴 메트로놈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1: Alright. Well, I watched the Metronome music video and it already has over 11 million views.
0: Wow. Wow. 네, 저도 봤는데 이 칼각 군무가 또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혹시 안무 포인트 동작도 직접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6: 네, 칼각인 만큼 일명 각도기 춤이라고 불리는데요.
0: 각도기 춤.
6: 이렇게 허리도 45도만큼 꺾는 게 포인트입니다.
0: 45도. 오, 좋습니다. 저희도 한번 같이 해볼 수 있을까요?
6: 네, 좋습니다.
0: 좋습니다. 자리로 와주시고요.
1: Alright, 원진아, 우리 피지컬 자랑 좀 해보자.
0: 우리 피지컬 자랑 가봐야지.
1: Let's go.
0: 우리의 피지컬, 좋습니다.
1: 네.
0: 자, 준비되셨나요?
6: 네.
0: 좋습니다. 그렇다면 뮤직 큐! 큐.

0: 돼요?
1: 그럼 그럼 그럼
0: 45도 지켰어요?
1: 그럼 그럼 그럼
0: 좋습니다. 네, 저희도 이렇게 같이 포인트 안무 동작을 같이 해봤는데 이번 컨셉의 스타일링에 대해서도 자세히 한번 들어볼까요?
2: Yes, let's bring out a global fan and have a chat. Hello.
0: Hi.
3: Hello, Isna and Simply K-pop.
2: Hi, can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Tell us where you're from.
3: My name is Rael from Malaysia.
2: Malaysia is on Rael입니다. All right, I heard you brought something special to show Isna today.
3: Yes, today I will show you a metronome dance cover with Isna's costume. Let me show my costume first.
2: Alright, wow. Metronome dance cover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0: Wow. Alright, let's
2: go. 오, 의상까지? Nice.
0: Yeah. Rael, are you ready?
3: Let's start the dance cover.
2: Alright, take it away.
0: Yeah. 아니 멤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4: 진짜 완벽 최고예요, 짱.
5: It was amazing.
2: Yes. Wow. She said you were perfect. All right, Rael. I heard you have a lot of questions for Isna today. Let's go through them one by one.
3: All right. The first one is, what is the highlight of your hair and look today?
0: 네. 오늘 각자 헤어와 메이크업의 포인트가 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4: 네. 제가 이번에 메이크업 포인트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오늘 완전 글리터 키라키라 반짝반짝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2: So Mai did sparkling 키라키라 메이크업 today.
0: 또 있으실까요?
4: 네, 저는 오늘 메이크업에 포인트를 블루 컬러로 줘서 그레이 렌즈도 끼고 이렇게 눈앞에 반짝이를 했습니다.
2: 아하. So she gave a little blue color point to her makeup and contact lens and some sparkles as well.
0: 한 번 더 계실까요?
5: 네, 저는 오늘 긴 생머리도 하고 예쁜 화장도 했으니까 약간 까만 고양이 크로네코 같이 했어요, 오늘.
2: Yes, so her concept today is like black cat. So she did black straight hair and a pretty makeup. Yeah.
0: Yeah, all right, let's move on to next question.
3: All right, the next question is, after your makeup is done, what is the first thing you check when you look at the mirror?
2: 네, 메이크업을 마친 뒤 거울을 봤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0: 오, 어디실까요?
6: 저는 아이라인을 가장 먼저 보는 것 같은데요. 이 아이라인이 조금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 오늘 약간 강아지 컨셉이고 살짝 올라가 있으면 오늘은 좀 고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2: So, 사랑 checks to see whether her eyelines, whether it goes down like a dog's eye or if it goes up like a cat's eye.
0: 오, 좋습니다. 또 계실까요?
7: 저는 항상 거울을 볼 때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는데요. 오늘은 완전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핑크빛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2: So when Jeongeun finishes her makeup and looks at the mirror, she looks for the entire vibe of the look. So today she wanted to present a lovable look, so she did some pink blush.
0: 한 번 더 계실까요?
8: 네, 저는 핑크 메이크업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은 핑크 게이지가 몇 퍼센트인지 항상 체크를 합니다.
0: 오,
9: 오늘 몇 퍼센트실까요?
8: 오늘은 한 80%?
2: Okay. So, Sebi really likes the pink shade. So whenever she looks in the mirror, she checks. So today is 80%.
0: Wow, great. Let's hear the next question.
3: All right, the third question is, do you have any beauty routines you pay attention when to during the promotions?
2: 네, 활동기에는 평소보다 더 신경 쓰는 본인만의 관리법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4: 네, 저는 항상 무대하고 나서 아프터 케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숙소에 들어가서 무조건 폼롤러로 다리를 풀고 잔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 Mai says she thinks aftercare is the most important part, and after the whole day ends, she goes back to the dorm and starts foam rolling her muscles.
0: Wow, 또 계실까요?
10: 네, 저는 이제 메이크업을 활동기 때는 많이 하다 보니까 팩을 충분히 해줘서 수분 공급을 잘해주는 편입니다.
2: Okay, so during promotional period, since they always have their makeup on, Jimin always makes sure to put on face pack to make sure her skin stays moisturized.
0: 좋습니다. 또 계실까요?
8: 네, 저는 활동기에 꼭 건강하게 챙겨 먹는 거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꼭 소고기를 잘 챙겨 먹습니다.
2: So Sebi thinks it's very important to take care of your health during promotional period, so she always makes sure to eat beef.
0: 소고기인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8: 제가 요즘 소고기에 정말 빠져서 소고기 is my go-to food these days.
0: Okay, 좋습니다. Okay, then last question.
3: The last question is, if you have a signature facial expression or favorite camera angle, could you show us?
2: 네, 카메라 앞에서 가장 자신 있는 표정이나 각도가 있다면 살짝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0: 그러면은요, 저희가 오늘 또 월드컵 컨셉이기도 하고 하니까 여러분이 약간 응원석에서 카메라에 잡혔다고 생각하시면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2: 네,
0: 한 번씩 한번 보여드릴까요?
8: 네.
0: 좋습니다. 음악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뮤직 큐! 오케이. 오케이. 아하. 좋습니다. All right. 네. 아, 너무 좋습니다. Okay.
2: All right, well, can you give us a final message before we wrap things up?
3: Yes. Is now please come to Malaysia. Let's say this word together. Aku cinta kamu Naya. Janji. It means Naya sarange. Yapso.
8: Wow.
0: 좋습니다. 네. 이거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드릴까요? 어떻게 한 번만 다시.
8: 네. 그치?
0: One more time.
3: Aku cinta kamu.
1: Aku cinta kamu.
3: Janji.
1: Janji.
0: 아, 좋습니다. 렐리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이진아의 신곡 무대를 만나볼 건데요. 마지막으로 전 세계 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 はい、いつも応援してくださっ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私たちこの後メタロノームのステージ一生懸命準備しましたので、ぜひ期待して見ていてください。いつもありがとう。大好き、愛してる。
0: 아, 今日の 舞台 も 頑張ってください。 좋습니다.
2: All right, the group with infinite potential. Here is Izna performing Metronome followed by RIP.
0: 네,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나요?
11: 네.
0: 좋습니다. 그렇다면 뮤직 스타트.

0: Well, well, well, we've already reached the final performance of today's show.
1: 아, 시간이 이거 정말 순식간이네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이 피날레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0: Correct. K-pop is adding more excitement to the world's biggest celebration, the World Cup.
1: 네, 오늘 심플리 K-pop에도 이 피날레로 그 열기를 가득 채워줄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0: Yes, he's got the visuals and the vocals to match.
1: 네, 믿고 듣는 보컬리스트 정대현 씨의 무대입니다. 뮤직

0: Let's go, Simply K-pop! Well, today we got to see amazing performances back to back. What did you think, Wonjin?
1: 아, 또 말해 뭐 합니까? 정말 너무 최고였죠. 이 선제골 같은 오프닝부터 이 피날레까지. 아, perfect. 예.
0: Agreed. The World Cup unites the world through soccer, and K-pop does the very same thing through music.
1: 네, 오늘 심플 K-pop도 그 열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더욱더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Simply K-pop, we'll be saying bye for now, but we'll be back next time with simply dazzling K-pop performances. Bye! Bye.

지금도 너무 생생한데, 요즘도 너무 힘들어서 지치거나 피곤할 때 항상 이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전 태권도 국가대표, 현재는 태권도 해설위원을 하고 있는 이대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몸보신할 때 먹는다라는 느낌을 어릴 때는 못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운동을 그렇게 막 힘들게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중학교 형들이랑 같이 운동을 시작할 때첫 회식이 삼계탕이었었어요. 제가 가장 강력한 인상을 받았던 거는 그 숟가락이랑 젓가락도 임금님이 사용할 법한 그 노쇠. 삼계탕은 뭔가 궁중 요리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되게 특별한 날, 힘들거나 힘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삼계탕을 좀 찾아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찹쌀을 많이 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국물하고 같이 먹을 때 그게 저는 가장 좋았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삼계탕에서는 그 한약재, 큰 막 오각기 같은 이만한 나무 같은 것도 막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게 딱 있으면은 아 뭔가 좋은 약재가 하나 더 들어갔구나, 몸보신이 더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들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찹쌀이랑 같이 들어갈 밤이라던가 대추, 통마늘 이거를 잘 닭 배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뭐 이쑤시개 같은 걸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잘 꿰매주고 다리를 이제 이렇게 앞바 다리를 잘 만들어줘야지 그렇게 좀 이쁘게. 닭이 반신욕하듯이 싹 들어가야지.

고기가 부드러워야지 맛있으니까 좀 오랫동안 끓여서 전체적인 살을 좀 부드럽게. 저 일단 매운고추는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오이고추 좋아하거든요. 오이고추 쌈장 많이 찍어서 딱 먹으면은 이제 고기랑 이제 입안에서 딱 어우러지는 맛이 그게 최고 맛있죠. 삼계탕이 익을 때 그 보글보글보글 하면서 이 공기방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뚝배기 안 나오면 이 보글보글함이 없거든요. 음식도 갓 만든 게 맛있는데 이거는 지금도 만들고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릴 때도 그랬는데 그 빗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처럼 힘들고 지친 게 싹 사라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항상 그 보글보글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전쟁터에서 뭔가 쉬는 곳으로 왔구나라는 느낌을 딱 주는 것 같아요. 특히 삼계탕은 어떻게 하면은 이 먹는 사람이 더 힘을 낼까 하는 마음에 만드는 요리이기 때문에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더 맛난 거겠죠. 제가 좋아하는 재료가 밤이어가지고 그 밤 한 알, 두 알 정도는 마지막에 최대한 아껴두다가 딱 먹는 스타일입니다. 촬영 시작 전부터 삼계탕만 그려지고 있어요. 오늘 삼계탕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신 못 맞춰요. 지금 이게 뭐 아까 콩이에요. 5월달 음력을 한 9월 될 거예요. 양력 한 10월쯤 돼요. 그래서 전에는 많았는데 요즘에는 에르시 다 심고 늙게 그리 없네요. 그리기도 하고 또 많이 하는 집들은 이런 집 같은 경우에는 매상도 하고 농협에도 매상하고 그래요. 이제 두부하고 매주 쓰고 콩가루 해먹고 그러죠. 손칼국수하고 콩갱이 해먹고 그저 그래요. 콩갱이라고 합니다. 콩가루하고 김치하고 옛날 말하면 간수. 지금 바닷물에 좀 간수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얗게 하면 간수가 들어가고 또 붉게 하면은 김치 들어가 김치 국물하고 김치하고 들어가고 센 거예요. 센 가루. 제가 어릴 때는요 사마 방앗간이 없었어요. 저 부평에 가서 그때는 버스가 없이 걸어 다니셔서 엄마가 촌에서 맨날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에서 올라가서 가서는 그럼 한복에 갔다 같이 올라오고 이렇게 돼. 항아리에다가 이런 항아리에다가 꼭꼭 눌려 넣어놔요. 그래 놓고 퍼먹어. 바닷물 것도 요즘에는 이 바닷물이 좀 싱거운 적이 있어서 소금을 조금 넣고 어제 내가 해볼 당시에는 바닷물 종이컵 하나에 밥 먹는 스푼으로 한 반 스푼 넣으니까 되더라고. 생가루를 찬물에다 타가지고 걸쭉하게 걸쭉하게 타야 돼. 그래 타가지고 끓는 물에다가 부으면. 옛날에는 저희들 어렸을 적에는 집에서 클 때 이거 많이 해 먹었어요. 노다지 뭐 밥 조금 작으면 그럼 이걸 끓여갖고 말아 먹고 막 이림산에 그랬다. 그게 하는 데는 아주 막 좋아요. 옛날 좁쌀 보리쌀 섞인 그 이제 감자 다져 놓고 그래갖고 밥 많이 말아 먹었죠. 겨울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추우니까 낮에는 끈끈하게 이렇게 먹고 이러니까 오빠들도 그래 그 일하시다가 이런 거 해놓으면 제일 좋다 하시죠. 해장국도 좋고 다른 국보다가 이거 이래 놓으면 이 콩갱이를 해놓으면 참 좋아요 아주. 맛있고 구수하고 맛있고 점심이 제일 맛있어요. 이제 물 넣고 담아야 돼.

0: 삼아에 여기 부모띠여기에요. 22살에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살림 날 때는 여 저기 뭐고 여 동부산업 거기서 동부산업 몇 달 다니다가 한 1년 다녔나 그래 다니다가 강릉이 아주 좋다 이러면서 나무 못 쓰면 살이 해야 돼 우리 본급보다 많다 이러면서 그래가 강릉으로 강릉에서 이사를 하도 여러 번 해가지고 우리 여기 와서 이사했는 것까지 이사 19번 했어요. 돈을 못 버니까 방을 싼 데 얻으려고 저 갔다가 나가라 이러고 저 갔다가 나가라 이러고 광산에 세멘트 공장인데 거기서는 세멘트가 아니고 돌 발파하고 막 이러는 그 산 저기 하는데 거기 다녔어. 집에서 애들 키우고 그냥 콩, 감자, 보리, 콩, 감자가 최고 많지. 전에는 마늘 이파리 이거 씻어가지고는 요만큼씩하게 손가락만큼씩하게 썰어가지고 거기다 콩가루 묻혀 쪄가지고 간장에 묻혀놓으면 그게 맛있었어. 두부.
1: 두부.
0: 지금 이 콩게임. 네. 그치, 그렇죠. 뭐. 그리고 국수할 때 조금씩 넣어가지고 먹고.
1: 국수.
0: 콩죽 해 먹고. 쌀 안채놓고는.
1: 네.
0: 콩가루 타요. 콩가루 타가지고 그 끓여나면은 슬쩍 끓으면 이렇게 붓잖아. 붓고 계속 그 앉아. 이건 계속 저어야 돼. 콩죽은 홀짝 넘어버려. 저것도 잘못하면 홀짝 넘어버려.
1: 네.
0: 그 계속 앉아 저으면서 불을 자꾸 낮춰가면서 불을 한 개씩 한 개씩 자꾸 이제 적게 넣고 이러면서 그래가지고는 이제 다 되면은 그 뭡니까 소금 집어넣으면은 야가 묽어도 이게 소금만 넣으면 이렇게 되죠.
1: 네.
0: 예, 걸어줘요. 그래 식으면 완전 걸어진다고. 그래 저렇게 해서 먹고 이러면서 해서 콩죽도 구수 하는 게 맛있어. 반찬 그 김치장이요. 아 옛날 통물반. 통물반 있잖아요. 바퀴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뭡니까 디들빵 있죠. 발 살은 발 찢는 빵. 네. 그거 비슷하는데 여 끝에 와서는 이게 가랭이가 이렇게 앉고 애줄 이렇게 가고 이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나무가 자꾸 이렇게 자꾸 돌아가.
1: 네.
0: 그러면서 두 대를 놓고 이쪽 쿵 저쪽 쿵 이래.
1: 네.
0: 물이 돌아가면서 그 물레방이 돌아가면서 약 자꾸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쪽 쿵 저쪽 쿵 이러면서 두 대 그다가 빠끌어가지고 채를 흔들어가지고 먹었다. 좀. 주민 한 팔삼 번 돌아가시고 다 썼지 뭐. 삼마 전체가 다 썼지. 그게 지금 없어졌어. 올케 언니한테. 그 지금 아까 내처럼 그렇게 끓여가지고 간수를 집어넣고 하얗게 하면 간수 넣고 붉게 하면 김치 이래 국물하고 그래 놓고 건추 넣고 이랬죠. 썰어서
1: 네.
0: 삶아서 저기를 하는 거 썰어갖고 그냥 저 가루에다 마른 가루를 그냥 이게 꼭 짜가지고 마른 가루에다 이렇게 묻히거든.
1: 콩가루를?
0: 응. 아, 네. 마른 가루를 묻혀가지고 물 끓이면 이래 집어넣어. 그래 하면 장 풀어가지고 먹어. 또 그거는 배추는 좀 이거 그거 간수 넣고
1: 네.
0: 간수 넣고 그래 해 먹고 말린 거를 묵나물 해서 이제 아까 좀 이거 그 콩가루 풀었는 데다가 네. 이래 묻혀가지고 집어넣고 아,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안 하고 식구들 그냥 이래 먹는 거지. 야 콩게야 우리 친구가 콩게 하나 끓여 주는데 한 집으로 가서 먹어 아무 맛이 없는데 한 집으로 가서 먹어 김치 썰어낸 게 참 맛있더라 이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특별한 날에는 그저 별미 저기지. 이웃에 농사 지으면 이제 거기서 사가지고 비닐봉지에 넣어서 냉장고 집어넣어. 그리고 먼저 콩게 또 해먹었어. 해가지고 밑에 집 엄마를 오라 그랬거든. 네. 그래서 맛있다 이러면서 그러더라고. 저는 그거 안 먹어봤다 이러더라고. 야양 사람이야. 콩게 이래?
1: 네.
0: 콩게 못 봤어요. 근처에다 마른 콩가루 묻혀갖고 해먹는 거는
1: 네.
0: 그건 장 넣고 이러니까 그건 해먹을 줄 아는데 내처럼 이렇게 하는 거는 모르지 뭐. 저 배운다 하면 가르쳐줘야죠.

콩요. 이게 두부도 만들고 하는 콩이거든요. 아니죠. 한 해는 콩 심고 다음에는 다른 걸 심어야 돼요. 콩만 계속하면 잘 안 돼요, 농사가. 이 콩은 해놓으면 다음에 다른 작물을 했을 때 농사가 훨씬 더 잘 된대요. 그래서 콩을 심었죠. 이거 백태라고 그러더라고요. 굵은 콩. 두부하고 뭐 콩가루도 하고 이거 가지고 많이 쓰죠. 이 콩 종자는 이 씨를 계속 이어가면서 그 다음에 뒀다가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씨콩이라고 나와요. 그걸 사서 해요. 안 심죠, 콩을. 이걸 아주 조금 심어서 그냥 밥에 넣어 먹을 거 심지 않고선 이걸 콩을 알맹이를 빼자면 그게 기계가 있는 곳에 가서 털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심죠. 이제 저희는 그냥 두부, 뭐 콩게도 가끔 해먹죠. 자주는 안 해먹는데 옛날에 하도 먹어서 그냥 맛맛으로 한두 번 정도 해먹는 정도. 대부분 두부, 가스게도 조금. 계절은 겨울에 많이 먹어요. 여름에 보다는 봄에 먹고 겨울에. 예. 그리고 봄, 가을엔 바쁘니까 가습기 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 한가할 때 이제 네, 따뜻한 거 먹고 싶을 때 해먹고 그래요. 배추 송송 썰어놓고 그때는 이제 김장 배추 나오고 하니까 그걸 이제 신문에 싸서 저장해 놓으니까 배추 넣고. 가습기예요. 정선. 그래서 나는 아주 토속 음식, 옛날 60년대 이전서부터 하던 음식이에요. 어머니한테 여쭤봤죠. 어머니 그냥 국수인데 왜 가수기라고 불러요? 그랬더니 거기 콩가루가 들어가서 섞어서 한다고 해서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갈국수는 갈국수고 국수는 국수지 왜 가수기예요? 그랬더니까 그럼 하면 먹어봐라 왜 틀린지 알지? 하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수기는 콩가루가 들어가서 밀가루와 콩가루를 섞어서 저는 잘 몰랐는데 섞어서 해서 가수기더라고요. 처음에 시집 왔을 때 가수기라 해서 뭔가 했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쌀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수기를 엄청 자주 해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수기에 대해서 알죠. 생콩가루죠. 볶은 콩가루는 고소한 맛이 나지 콩가루 맛을 고유의 맛이 안 나요. 제가 처음 시집 왔을 때는 밀 농사를 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밀을 수확해서 방아에 빠서 치로 까불러서 그거 뭐라 그래야 되나? 얼개미로 치고 부드러운 치로 내리고 해가지고 가루를 만드시더라고요. 그거는 시집 와서 처음 봤어요. 가루 만드는 것은. 3대 1 비율. 네. 그러니까 양으로 봤을 때는 3대 1인데 무게로 달면 4대 1 비율 정도 돼요. 왜냐하면 콩가루는 이게 무게가 덜 나가요.

이 반죽할 때 우리 어머님이 항상 말씀하셨어. 여름엔 되게 해라, 돼지 크게 해라, 그러시고 겨울에는 녹진하게 해라, 녹진하게 해라, 계속 말씀하셨어. 딱 뭉쳐서 이렇게 딱 집어질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딱 덮어 놓으시더라고. 한 20분? 예전에 어머니는 아침에 일하러 나가시면서 국수 가습기 반죽 좀 해놔라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따가 하면 되는데 왜 벌써 해놓으라 그래요? 그럼 너가 나중에 밀기 힘드니까 빨리 해놓으면 잘 밀린다 이러시면서 나가셨어요. 자 보실래요? 요렇게 쏙 들어가죠. 이렇게 요 다시 살아나요. 올라와요. 요게 이렇게 늘어나요. 너무 가늘게 썰면 풀어져요. 그래서 그냥 뚜벅뚜벅 어머니가 하실 땐 뚜벅뚜벅 써시더라고요.

0: 요거 안 반. 요거 홍두깨를 쓸 건데요.
1: 홍두깨.
0: 뭐 2인분 내지 3인분 정도 나오는데 예전에 식구가 10명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로 하나를 다 밀어야지만 그 식구가 한 번 밀어가지고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식구가 더 많을 때는 반죽을 두 개를 해서 두 태를 해서 이 반죽도 이걸 보고 한 태 두 태라 그래요.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한 태 두 태. 이런 걸 하자면 한 다섯 여섯 개는 해도 했을 것 같아요. 가에서부터 이렇게 눌려가지고 밖으로 나가야지만 잘 늘어나요. 항상 보면 여기로 어머니가 봉긋하게 해놓고 이제 여기다가 분가루를 줬고 아주 소량 조금만 해서

제 이렇게 밀때 이제 어머니 이 정도 밀으면 돼요. 그러면 딱 보시고는 아니야 한두 바퀴 더 돌려라. 두 바퀴 더 돌리고 나서 밖에 사람 소리가 나면 아한 바퀴 더 돌려라. 그게 뭔 말인지 몰랐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늘어나니까 사람 수를 한 사람이라도 더 먹일 수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또 그렇게 해서라도 또 모자라면 채소를 감자 더 쓸고 호박 더 쓸고 해서 더 넣어서 양을 늘려가지고 해주시더라고. 자, 이렇게 해서 손이 이렇게 비치죠. 이렇게 비춰야지 되는 거야. 접을 때도 이게 이렇게 나중에 접는 게 아니고 썰때 밀려나갈 걸 생각해서 어머니가 반 접어가지고 밑으로 접어라 하시더라고.

어? 완전히 끓기 시작했을 때 감자를 넣기 때문에 감자가 들어가서 익으면서 한 5분 정도 더 끓이고 뜸을 한 3분 정도 들이면 네. 끓기 시작해서부터 한 8분에서 10분 그리고 이 콩가루가 들어간 음식은 푹 끓여야 돼요. 생목이 오른다 그러죠? 이게 덜 익으면 생목이 올라요. 고마워. 그냥 마늘

0: 여량이에요. 네, 거기죠.
1: 부모님 고향도?
0: 네네, 네. 뭐, 밥도 먹긴 했지만, 그래도 여름에는 감자, 옥수수, 호박, 예, 가지고 밥에도 감자를 많이 넣어서 먹었었고.
1: 감자밥?
0: 네, 옥수수 날 때는 옥수수도 한 끼로 먹을 수 있었고, 네, 또 호박, 전에는 호박이 대호박이라고 숟가락으로 퍼먹는 호박이 있었어요. 그거 삶아서 먹고. 메밀 농사 지어서 메밀 갈아서 삶이 아셔서 부치기 굽고, 전병, 김치 송송 썰어서, 그땐 배추 엄청 흔했죠? 지금 배추가 하나에 엄청 비싸던데. 그래서 전병 굽고, 그때는 전이라고는 그 두 가지 정도였고, 그리고 쌀은 사다가 빻아서 시루떡 집에서 찌고, 수수 농사나 좁쌀 농사 지니까 집에서 빻아서 인절미

0: 만들고. 그건 시집 오기 전서부터 가수기는 했어요. 예전에 뭐눈 농사하면 벼 벼고 할때벼 신고 할때 참으로 가수기 해 나가고 또어갈 지금은 그게 없어졌는데 마구 소 키우는 곳을 마구를 하잖아요. 마구간에 갈을 비어서 넣는데 그 갈할 때 일꾼들이 많이 와요. 그때면 참으로 아니면 끼니로 가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시집 오기 전에는 엄마가 하는 것을 옆에서 보기만 했고 그냥 관심도 없었고, 네. 근데 시집 와서는 이제 제가 한 거죠. 한 4년, 5년 정도까지는 아마 했는 것 같아요. 그 뒤부터는 안 했어요. 미리 안 돼서 그런지 안 하시더라고. 그리고 밀가루가 많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사다 먹었죠.
1: 네, 맞아요.
0: 완전히 그때는 밀가루 사다 먹을 때는 너무 이제 완전 거저 먹는다 해야 되나. 변한 거 하나도 없고요. 지금은 육수를 내잖아요. 다들 뭐 국수 육수 내, 뭐 멸치 육수, 다시마 육수, 뭐 채소 육수 내는데 저는 그냥 어머니가 하시던 그대로 바로 그냥 물에다가 된장, 고추장 풀고, 예, 호박, 감자 넣고 그냥 후루룩 끓여서 담는, 그렇게 만들어요. 가수기라고 하기보다는 장칼국수라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가수기 면이라 하면 저는 좀 얇게 미는 편인데 면도 좀 두껍더라고요. 얇게 밀어야 한 바퀴 더 돌려라. 홍두깨를 한 바퀴 더 돌려라. 어머니 됐어요? 하고 이렇게 들어 보이면 아니야, 홍두깨 두 바퀴 더 돌려라. 그래서 다 돌린 다음에 어머니 이제 됐어요? 이러고 손좀 넣어봐라. 손 이렇게 넣으면 손이 이렇게 비치더라. 아, 알겠어요? 이러면 척 저어가지고 썰었죠. 시집 와서는 갈할 때, 갈이라는 게, 소, 그러니까 지금 말로 표현하면 소 이불이라고 그래야 되지. 소, 바닥에 깔아주는 갈. 갈할 때면 이 동네 청년들이 다 모여요. 그때 모일 때면 한 15에서 한 20명 정도 와요. 거기다가 이제 동네 어르신들도 오면 뭐 20명 넘는 거는 그러니까 그럴 때 모였을 때 이제 국수 가수기를 반죽을 하죠. 근데 지금은 요만큼 하지만 예전에는 이만한 태를 한 세네 태씩은 했었어야 돼요. 그걸 밀어가지고 큰 가마솥에다가 끓여가지고 다들 그것도 끓여서 그냥 두면 불어요. 큰 다라에다 퍼서 놓고 이제 이렇게 퍼드리는 거였어요. 제게는 부모님도 생각나게 하는 음식이고, 제가 처음에 시집 와서 너무 어렵게 배웠던 음식이기도 하지만, 추억의 음식도 되지만, 저에게는 기억해야 될 음식. 진짜 전해졌으면 하는 음식,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 특별하게 맛은 없지만, 그래도, 투박하면서도, 이 맛있지 않는 음식인가 해서 좀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0: 그 러셀 파이
1: 1부터 100까지 인수분해 2차 방정식 분수 피타고라스의 정의.
2: 안녕하세요. 탐지식빵 운영하고 있는 박인자입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인스크립트 운영하고 있는 박세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인스크립트 같이 운영하고 있는 권주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5: 안녕하세요. 저는 데카르트 수학책방 정유숙이고요.
6: 데카르트 수학책방 강미선입니다.

0: 탐조 책방은 국내 1호 탐조 전문 책방으로 탐조 입문하고 싶은 사람이나 새와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찾게 되는 책방인데요. 보통 이제 책방 하면은 책만 있다 생각하는데 여기는 새를 알아보는 공간으로 탐조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밖에 없는 탐조 관련된 책방이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편하게 볼 수 있는 새와 관련된 책들은 모두 다 여기에 비치해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아본 결과 한 400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 인스크립트는 국내 유일의 희곡 전문 서점이고요. 가장 주력하고 있는 분야는 한국 현대 희곡입니다. 여기 핑크색 서관은 저희 서점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찾고 재밌어 하시는 공간이기도 한데 여기는 지만지 드라마라는 희곡 전문 출판사의 책장이에요. 지금 표지는 다 같은데 다 다른 희곡들이 있고 이 출판사에 전권이 있는 서점이 별로 없는데 저희가 그중 하나입니다. 네.
2: 데카르트 수학 책방은 수학으로 화해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3: 수학하고 좀 친해지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너무 먼 문과분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 중에서도 수학이 무서운 아이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사실은 그렇게 무서운 곳이 아니고 수학은 해를 끼치지 않아 이런 공간으로 보여주고 싶었죠.
2: 저희는 이제 문제집이 없는 수학 책방을 이제 표방하고 있고요. 수학 책만 전문으로 하는 책방이 없기 때문에 그런 책방이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0: 제가 원래 심리치료사로 10년 정도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간에 새 관찰하는 탐조 프로그램에 한번 참여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쌍안경으로 새를 관찰을 하는데 그 순간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 이런 새라는 존재가 같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를 어떻게 모를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소리를 내는 존재인데요. 소리가 이렇습니다. 찡! 이 새를 그때 처음 봤었고 소리도 처음 들었고 모습도 처음 보게 됐는데 탐조하는 사람들이 흔히 집밥구리를 굉장히 시끄럽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소리를 많이 내는 새인데 우리가 모르고 살 수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놀라웠습니다. 그 놀라움이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4: 희곡 찾는데 어려움을 좀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 대형 서점을 다니면서도 희곡하는 왜 이렇게 조그맣지? 라는 생각을 계속 하던 차에 우연히 둘이서 희곡 서점 차려볼래? 라는 말을 시작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이렇게 희곡 서점을 열게 되었습니다.
1: 연극을 시작하면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진짜 움직이는 연습을 하기 전에 테이블 작업? 이렇게 리딩하는 시간을 가지고 다 같이 해석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저는 같은 글을 읽고 다 같이 얘기하고 근데 또 읽고 또 읽고 그 과정을 되게 좋아하는데 종사자가 아닌 분들이랑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희곡은 좀 여러 명이서 동시에 독서를 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매력적인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2: 떡볶이를 만드는 과정에도 수학이 들어있다. 떡볶이 수학은 선생님이 진행을 했는데 떡볶이 시장 조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축제날 떡볶이를 팔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경제 수학도 같이 하고요.
3: 동네 떡볶이집 가서 먹어보면서 예를 들어 6,000원이면 6,000원에 떡볶이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까지 다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 얘네들은 이런 거 자체가 다 너무 탐험 같고 탐구 같고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2등까지 봤죠. 그래서 학생들이 야 역시 박리담에다 떡볶이가 싸지만 많이 파니까 이렇게 많이 남는구나 하면서 되게 즐거웠어요. 훨씬 재밌어요.
2: 엄청나게
3: 재밌어요.
2: 엄청 재밌어요.
3: 그 2주에 한 번씩 하는데 엄청 그날을 기다려요.
2: 일단 먹으면서 시작하기 때문에 일단은 먹는 즐거움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이들이 자기의 쌈짓돈을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돈 버는 경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열광하는 것 같아요. 저희 가장 인기 있는 동아리가 떡볶이 동아리예요.
0: 맞아요. 쌍안경으로 새를 찾는 거죠. 새를 찾고 저 새는 누구인지 도감을 통해서 찾아보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책방을 나가자마자 바로 탐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곳으로 오게 됐는데, 서호라는 공간이 도시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이제 옛날엔 저수지였죠. 이런 탐조지를

0: 주기적으로 탐지를 하면서 쌍안경을 사용해서 새를 관찰한다든지 도감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탐지를 한 후에 어떻게 기록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할 뿐만 아니라 그날 본 새를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여기에서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가서도 꾸준히 하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도시라는 공간에서 새들이 둥지를 삼을 곳이 없어서 보일러 연통에다가 둥지를 짓는다든지 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인공새집을 어느 순간 만들어서 하나씩 달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저희 아파트에는 11개가 달려있고
1: 낭독서 모임은 저희 인스크립트의 야심작인데요. 저는 희곡은 소리내서 읽어봤을 때 그 매력이 배가 되고 그걸 진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독서 모임에서 보통 낭독을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오시는 분들이 이 낭독 자체만으로도 되게 뭐랄까요? 일종의 해방감, 해소를 느끼시는 것 같기도 하고.
2: 재밌는 경우가 한 번 있었는데 그게 파란 나라라는 희곡이었어요. 거기에는 고등학생들의 이야기다 보니까 욕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모임의 희곡에는 비속어가 많이 나오니까 혹시 불편하시거나 읽고 싶지 않으시다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서 읽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다들 너무 이렇게 그 비속어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열심히 연기하시면서 이 희곡이 가지고 있는 힘을 그대로 이렇게 막 표출해내시는 걸 보면서 하나의 놀이, 그냥 지금의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이 공간에서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들을 해보면서 놀 수 있는 놀거리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경험하면서 그 순간들이 저한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게 잊혀지지 않는 모임의 순간이었습니다.
3: 어느 날 어떤 청년이 조벅조벅 들어오더니 소파에 탁 앉았어요. 근데 러셀을 바라보면서 딱 앉아가지고 내 인생이 러셀 때문에 망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 망했냐 그랬더니 원래 과거를 다니고 있었는데 러셀 책을 보고 나서 철학으로 빠져서 학교를 그만두고 수능을 봐서 철학과를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철학과 학생인데 그 학생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요즘엔 좀 뜸한데 또 오길 바래요.
2: 기억이 안 잊혀져요. 그 희곡을 한 번도 안 읽어보셨다고 추천해달라고 하셨어요. 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여러 번을 추천을 했고 결국 한 권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오셔서 환불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아, 읽다가 포기했어요. 제가 안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히 한 번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만 읽어봐 주시고 그러면 제가 정말 환불도 해드리고 음료도 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요 그냥 환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환불을 해드리고 그 뒤로 아직까지 만나지 못한 손님분이 계십니다.
3: 영상편지 한번 보내셔야 돼요.
2: 영상편지라 하라고요? 그때는 희곡이 재미가 없으셨죠.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언제 한번 들리셔서 제가 새롭게 추천하는 희곡을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는 반가웠습니다. 또 뵙길 기도하겠습니다.
0: 2020년에 코로나19 왔을 때 저희는 아파트에서 가족 모두 탐조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제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새를 관찰을 하고 사진을 찍고 그러면 또 팔순에 저희 맹순 씨라고 부르는 저희 엄마이신데요. 엄마는 그 사진을 보면서 그림을 그려서 저희가 1년 동안 기록한 새들을 가지고 아파트 새 지도를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전국 최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세계 최초더라고요. 그래서 새를 잘 모르는 할머니도 새를 관찰하고 새를 그림으로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새를 알아보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도 다 탐조를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게 된 굉장히 중요한 분이시고요. 할머니도 그림을 그리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은 새 그림을 그리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4: 화이팅!
5: 화이팅!
3: 제가 좋아하는 동네에, 마을에, 읍내에 2층짜리 단독 책방을 하고 싶은 로망이 있었거든요. 수학책을 정말 다양하게 많이 1, 2층을 다 쓰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더 늦기 전에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우리가 집중해서 천천히 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바쁘지 않게, 그래서 좀 시골로 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목동점하고 여기 등산점하고 같이 합쳐서 다 강원도 원주로 갈 계획입니다. 9월쯤에 오픈할 것 같아요.
1: 인스크립트의 어떤 한 부분만이라도 즐기고 가실 수 있으면 그걸로 됐다,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이 물리적인 공간의 어떤 부분을 즐기고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신 분들한테 뭐라고 할 거냐?
2: 오신 분들한테?
1: 방문해주시는 분들한테 왜 한마디를 하라고?
2: 아니, 그러니까 들어왔어요, 이미 여기? 아, 들어오신 분. 음료도 아니면... 맛있고. 토마토헤드가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들었거든요. 토마토헤드도 드시고. 엄마가 이렇게 양동이에다 토마토에 설탕을 막 이렇게 갖다 줬어요. 간식으로 먹으라고. 여동생이랑 저랑 막 이걸 먹어요, 허겁지겁. 밑에 토마토 국물이, 설탕이 이렇게 녹은 토마토 국물이 남아있거든요. 이제 여동생이랑 저랑 누가 이걸 먹을지 이제 싸우는 거죠. 근데 항상 제가 먹었어요. 근데 그게 나이를 먹고 나니까 어느 순간 여동생한테 좀 미안해지더라고요. 그걸 여동생한테도 좀 맛보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과 함께 토마토 애들을 만들긴 했거든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 네. 제가 음료를 같이 하는 서점이다 보니까, 네.
2: 아, 제가 나오긴 할까요? 재밌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재밌고 저것도 재밌고 희곡 하나 꺼내 읽어도 재밌고 음료 마셔도 야, 이 토마토 헤드에 그런 스토리가 있어 이러면서 또 재밌고. 그냥 여기가 너무 재밌어서 공연 보러 왔다가 인스크립트 한번 가자, 거기 또 재밌는 거 생겼을 것 같아. 또 뭐가 있을 것 같아. 이게 느껴지는 공간이 되는 게 정말 정말 제 진심입니다. 네.
0: 제가 이런 말 많이 쓰고 있는데, 탐조 인문은 탐조 책방,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새를 좋아하지만 새를 어떻게 관찰해야 될지, 탐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한테 내가 새를 보고 싶은데, 그러면 떠올릴 수 있는 책방이 탐조 책방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 데카르트 수학 책방이라는 간판을 딱 보고 여기가 뭐 하는 데예요? 여기 학원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수학 책방이라는 곳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그냥 발을 싹 집어 넣으시면 된다. 예, 와서 보면 생각보다 따뜻하고 그리고 재미있는 책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공간은 선생님이랑 좀 반대예요.
3: 거의 반대.
4: 아니요, 거의 반대예요.
3: 저희 굳이 가지고 저희 집합이 없어요. 그래서 합집합이 크다.
4: 아니 정말 많이 달라요 우리가.
2: 진짜 취미는 물건 싸게 사는 법을 찾는 법인 것 같아요.
1: 신기한 게 이게 누구한테는 되게 취미인데 누구한테는 극심한 고통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사람의 성향이 진짜 다르고 취향이 다르다.
0: 일상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취향, 어디 먼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의 일상에 함께 더불어서서 굉장히 나의 삶을 풍부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2: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5: 오늘 말씀 너무 잘해주셔서.
6: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otte.

안녕하세요. 국립민속박물관 김창일입니다. 오늘은 사진 한 장으로 조기잡이의 장군 역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긴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사진인데요. 이 사진 속에 과연 뭐가 들어있길래 장구한 조기잡이 역사가 이 사진 한 장에 들어있을까요? 이 사진 속에 있는 장면 확인할 수 있을지 연평도로 찾아가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0: 우리가 병자호란의 치욕을 겪었잖아요.
1: 그렇죠. 네.
0: 그래서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이 청나라로 끌려가요.
1: 네.
0: 인경을 장군이 이 치욕을 갖기 위해서 청나라를 치러 가는데 병사들이 네. 일부러 식량하고 물을 다 버려버리는 거야. 아. 출정 안 하려고 살기 네. 위해서. 그래서 인경음 장군이 여기 연평도에 상륙을 해가지고 네. 이제 병사들에게 가시나무를 다 꽂아 놓게 한 거야.
1: 어.
0: 그리고 물이 들어갔다가 다시 빠졌을 때 병사들을 가보라고 하니까 네. 조기가 가득 꽂혀 있는 거야.
1: 그 가시나무에.
0: 가시나무에. 그걸 식량으로 삼고 그 출정을 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그게 하나의 신화예요.
2: 길이 생겼습니다, 선생님.
0: 네, 하루에 두 번 물이 빠질 때마다 네. 이 길이 생기죠.
2: 와, 이거 장관인데요?
0: 네, 여기가 네. 바로 인경업 장군이 그물이 있는 이 장소들에 네. 가시나무를 꽂아가지고 조기잡이를 가르쳐줬다는 그 안목 의장입니다.
2: 이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과거의 신화의 장소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네, 업활동을 그렇죠. 하고 있다는 게 아주 신기합니다.
0: 여기가 파시골목에 시작하는 지점이에요.
2: 아.
0: 지금은 뭐 수역 건물인데 네. 여기 파시 골목에 입구거든요.
2: 네.
0: 1일 출납고가 한국은행보다 네. 많았다라고 하는 그 네. 연평 어업조합이 있던 건물인데
2: 우와.
0: 10여 년 전에 이 건물을 허물어 버리고
2: 네.
0: 새 건물을 지은 거예요.
2: 그러니까 한국 국고은행보다 더 많은 현금이 돌았던
0: 그렇죠.
2: 그게 어업조합이 여기 있었다는
0: 그렇죠.
2: 거죠.
0: 그렇죠. 얼마나 네. 돈이 많이 넘쳤으면
2: 네.
0: 그런 말이 있어요. 연평 어업조합 전무를 하지
2: 네.
0: 황해도 도시사 하지 않는다. 연평도의 위상, 그다음에 연평어업조합의 위상이 그 말에 다 함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연평어업조합은 우리 어업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 중에 하나였죠.
2: 근데 그걸 없애고 수협이 들어섰나요?
0: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어업사를 비추던 그 중요한 건물을 없애고 이렇게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만들어봐야
2: 네.
0: 그게 어떤 의미가 당기겠어요? 그런 세월의 흔적과 그 세월 속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들
2: 네.
0: 이것들을 남겨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여기가 과거 1960년대 후반까지는
2: 네.
0: 명동 거리 못지않은 어마어마한 거리였어요. 연평도 근처 바다에서 이 조기를 잡는데
2: 네.
0: 많이 모일 때는 어선이
2: 네.
0: 3천, 4천 척이 모인 거예요. 연평도 주민들이 자기 집은 다 내어주고 천막에 살고 집 내준 그 돈으로 네. 1년을 먹고 살았어요.
2: 그러니까 일종의 이 조기잡이 어선 때문에 생긴 이 섬 안에 번화가
0: 그렇죠.
2: 된 거네요.
0: 근데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면 그 당시에 최고의 연예인들,
2: 네.
0: 그다음에 전국의 씨름대회 뭐 그다음에 전국 노래자랑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한 거예요.
2: 이 안에 그 수만 명의 인간 군상이 모여서 거기 또 돈이 있고 뭐 육지에서 사람들이 또 그 돈 냄새를 맡고 왔었고 정말 난리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0: 그야말로 네. 그냥 난장판이었죠.
2: 진짜 난장판이었어요.
0: 왜냐하면 한 10일 정도를 배 위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조기를 잡고
2: 네.
0: 이제 조금 무렵에 4, 5일 정도를 여기서 좀 쉬고 그물 손질도 하고
2: 네.
0: 하는데 그 쉬는 날에 여기는 미어 터지는 거죠.
2: 이 골목의 이 길 자체는 그때랑 동일한 거죠.
0: 동일하죠.
2: 요 위치 그대로.
0: 아.
2: 그럼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조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게 영원할 줄만 알았겠네요.
0: 그렇죠.
2: 네.
0: 그런데 1968년 5월 26일의 파시를 마지막으로
2: 네.
0: 더 이상 파시는 열리지 않았어요.
2: 완전히 사라진 거군요.
0: 조기가 북상하지 않으니까.
3: 이게 뭔가요?
0: 이게 우물인데.
3: 우물이.
0: 예. 한번 보시면.
3: 네네.
0: 저 아직도 물이 있죠. 우리 조기 파시할 때는 네. 이 물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수많은 선원들이 한 10일 정도 나가서 들어오질 않아요. 조기를 잡을 때. 여기 섬에 들어왔을 때 식수를 공급을 하는데 이 식수를 퍼날랐던 안악내들이 네. 집이 없는 피난민들이었어요. 3천 척이나 되는 그 배에 식수를 퍼서 날려고 하면은
2: 네.
0: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하겠어요.
2: 그렇겠네요.
0: 6개의 우물에서 이 우물물이 오전만 되면 다 바닥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3: 그렇게 우물이 바닥이 나면 여기 주민들은 어떻게
0: 오후에 우리 또 차 오를 때 또 써는 거죠.
3: 그때 쓰고. 네. 아.
0: 그리고 간통이라고 해서 조기를 잡으면은 염장을 해야 되는데 다 없어졌어. 우물보다 수십 배로 많았는데 한 군데 남아 있는 데가 있으니까
3: 다 하나 남았나요?
0: 네. 그것도 남아 있는 거 밭으로 쓰이고 있는데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3: 밭으로 쓰이는 텃밭 같은 거.

0: 선생님,
1: 네.
0: 뷰가 끝내줍니다.
1: 보이는 뷰가 가래칠기 해변이라고
0: 합니다. 가래칠기 해변.
1: 네. 네. 그리고 저기 앞에 보이는 뾰족하게 나온 바위를 병풍바위라고 해요.
0: 너무 이쁜데요?
1: 네, 굉장히 이쁘죠. 네.
0: 여기 지금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NLL이 딱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저기 NLL이 어디냐면 네. 석도 앞에 작은 중국 배가 지나가고 있어요.
0: 네.
1: 저게 NLL 선이에요.
0: 아, 저 경계군요.
1: 네. 네.
0: 실제로 이렇게 올라와서 보니까 어우, 그 규모가 엄청났을 것 같아요.
1: 네. 네. 장관이었겠죠?
0: 네.

0: 이 사진에 담겨 있는 의미를 찾아서 연평도 곳곳을 다녔는데 네. 좀 어떠셨어요?
1: 지금으로 치면 연예인들, 뭐 예인들이라고 이 사람들이 왜 여기까지 와서 이 사진을 찍었을까? 근데 확실히 와 보니까 궁금증이 좀 풀린 것 같아요. 조기잡이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어업 활동을 했고 이 아름다운 섬이 돈이 돌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까.
0: 네. 황금의 섬이죠.
1: 네. 황금의 섬. 네. 네.
0: 그 노래도 있어요. 초기실로 가자, 돈벌로 가자라고 하기 연평도는 네. 하나의 그 돈벌로 가는 섬이었고 네. 그 돈은 곧 조기였죠.
1: 연평도에 오니까 그 지금 하계사님이 하는 기록이란 현재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게 없었으면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뭐 알 수 없지 않았을까.
0: 예. 여기 살았던 사람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네. 그 사람들의 삶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또 비춰주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네.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0: 안녕하세요. 저는 선과용으로 음악 활동을 하고 있고 죽음의 바느질 클럽으로 바느질을 하고 있는 복태라고 합니다.
1: 안녕하세요. 저도 복태와 함께 선과용으로 음악을 하고 죽바클로는 바느질을 하고 있는 한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0: 오늘은 제가 진행하는 바늘결에, 그러니까 이제 바늘 쌈지, 바늘집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되게 쉽고 간단하게 만드는 바늘집 워크숍이었고, 역시나 좋았습니다. 역시나 참여자들이 너무 즐겁게 각자의 속도대로 바느질을 했고, 오늘 워크숍은 4시간이라서 같이 김밥도 주문해서 김밥도 먹으면서 수다도 떨고 커피도 마시고 좋은 시간이었죠.
1: 처음 워크숍을 시작했을 때도 그냥 저는 제가 정말 좋아서 계속 만들어서 입고 한 것이 이제 주변 사람들이 옷이 독특하니까 그 옷이 어디서 났느냐. 그래서 제가 만들었다니까 그걸 좀 배우고 싶다 해서 정말 주변인들을 아름아름 가르치다가 저희가 작년까지 정말 집에서 워크숍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한 6명씩 모아서 정말 같이 커피 마시고 밥 먹으면서 워크숍을 하다가 이제 작년에 좀 작업실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제 작업실을 만들게 됐는데, 물론 혼자 바느질을 하는 것이 집중력적인 면에서 좋겠지만, 바느질은 사실 모여서 해야 더 시너지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르치고 있기는 하지만 같이 모여서 바느질을 하는 멤버를 이제 그때그때 만나는 생각으로 저는 바느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에게 수업을 듣는 사람들이 이제 계속 다음 수업을 들으면서 자기만의 바느질로 가져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가르친 것 이상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럼 저희는 이제 거기에서부터 영감을 또 얻는 거죠. 사람들한테 정확한 기술은 알려주지만 취향은 자신의 것을 반영하라고 저는 계속 제안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는 색깔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테크닉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약간 자기부정하는 것을
0: 잘하고
1: 계속.
0: 싶어서 그래, 정말. 나
1: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서 잘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데 바느질까지 잘하면 깝깝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0: 대충 하시라.
1: 그리고 돈 내고 와서 스트레스 받고 싶으세요? 노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한테 칭찬을 해주는데, 또 그걸 보고서, 아, 나는 또 틀에 박혔구나. 또 이러면 또안 되니까,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예요, 너. 저를 제꺼서. 선생님이랑 똑같지만,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원단도 다 다른 걸 사놔요. 왜냐면 어떤 한 곳에 몰릴 수 있지만, 그 안에서도 서로 사이좋게 나누세요. 라고 해서, 조금 사람, 그러니까 개성을 잃어가는 어떤 이 세상 속에서 그냥 사람들이 나를 발견했으면 좋겠는 것 같아요. 그 저희 죽음의 바느질 클럽의 바느질의 시작이 저희가 태국으로 여행을 갔다가 거기서 우연히 바느질 선생님을 만나면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영감의 원천은 치앙마이였어요. 그래서 치앙마이의 저희 선생님으로부터, 그리고 선생님이 배운 소수민족분들의 바느질로부터 이제 저에게 얻은 게 많았고, 뭐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러면 한국 바느질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바느질이라기보다는 그 치앙마이 정신이 저희한테 많은 영향을 준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해도, 빠르게 해도, 완벽해도, 완벽하지 않아도 다
0: 너답게
1: 괜찮대.
0: 해도.
1: 그러니까 그냥 너의 길을 가라. 라는 메시지가, 근데 한국 바느질에 좀 재단이 많거든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래서 저희한테 자유로움을 줘서 이 치앙마이 바느질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 뿌리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내가 바느질을 배워서 그걸로 내가 너무나 개인적으로는 큰 행복을 얻었고, 이걸로 워크숍이라는 걸 열게 되면서 생계 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 됐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바느질을 알리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좋아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걸 갚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스승님을 한국에 모시고 싶어 했던 게제첫 번째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희 바느질 학생들한테도 너의 마스터야라고 소개하고 싶었고, 한국에 와서 돈을 벌고 가셨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선생님을 초대하는 길에, 그럼 우리가 죽박을 제자들이 자기의 솜씨를 뽐낼 수 있는 마켓을 열어보자 한게 똠똠 페스티벌이었어요.
0: 그 복태가 얘기했던 것처럼 치앙마이 아티스트들과 그들의 물건을 굉장히 좋은 물건들을 한국에 소개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죽박을 워크숍을 통해서 수공예가 귀하다는 걸 깨닫게 하고, 그 사람들이 가서 그 가치를 알아보고 신나게 구매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도 손작업을 해서 뭔가 판매를 해볼 수 있는 용기가 생겼어. 나 생각보다 똥손이 아니네? 라는 걸 깨닫고 자기 걸 만들어서 이 똠똠 페스티벌이라는 무대에서 데뷔를 할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와, 이게 자연스럽게 어떤 핸드크래프트맨십의 어떤 순환의 고리를 자연스럽게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다. 그런 것들이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또 가능성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집에서 기타를 꺼내서 잡으면 아이들이 매우 안 좋아해요. 빨리 기타 치우고 놀아야지. 시끄럽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 무릎 자리 내 자리인데 왜 기타가 거기 가 있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바느질 하면 신기하게 안 건드리더라고 애들이. 그래서 그냥 같이 하다가 뭐 이렇게 하고 하다가 같이 놀고 얘기하고 그럴 수 있어서.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인데 기타는 꽤긴 시간 놓은 적은 있어도 바느질은 놓은 적이 없더라고요. 바느질이 그냥 계속 일상 속에서 그렇게 순환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1: 그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예술과 엄마 아빠를 두어서 너희들도 이런 꿈을 꿨으면 좋겠어? 혹은 더 자유롭게 살아도 괜찮아를 얘기하고 싶어서 계속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아이들의 눈에는 똑같나 봐요. 직장인 엄마 아빠나 예술을 하거나 그냥 바쁜 게 너무 싫은 거죠,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아, 부모가 예술가라고 해서 애들이 행복한 건 아니구나. 이를 깨달으면서 그 지점이 너무 어려워요. 그렇다고 내가 갑자기 직장인이 될 수는 없는 건데 이 아이들에게 어른이 된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계속 찾아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다는 걸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그게 아직도 저한테는 조금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요.

0: 저희가 선가용으로는 지금 현재로서는 포크 음악을 하고 있는데요. 포크를 좋아해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아이를 키우면서 음악을 만들다 보니까 조용히 만들었어야 됐고 그 조용한 노래를 만들다 보니까 포크가 되었던 것이기도 하고
1: 간소하게 만들었어야 됐고 그죠?
0: 그리고 저 자체가 사실은 최소화된 음악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모든 요소들이 더 최종적으로 다 빠진 어떤 심플한 그리고 좀 쉼이 있는 음악을 이제 찾다 보니까 이제 그 장르가 포크가 되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바느질에서도 사실은 텀이 더 중요하거든요. 내가 바늘 땀을 놓은 것보다 그 띄었을 때 텀들이 너무 중요하고 또 바늘에서도 힘을 계속 빼는 작업들을 해야 돼서 음악에서도 계속 힘을 빼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음악으로는 저희가 사실은 제대로 된 공연보다는 행사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악으로 인해 돈을 버는 행위. 그러다 보니까 복태왕군의 음악의 정체성이 저희가 하고 싶은 것과는 좀 다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주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좀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행사에서 하는 부분은 이만큼의 일부분인데 그것을 보고 저희를 전체라고 생각하시니까 아닌 이 부분이 더 큰데 그래서 저는 앨범에서는 이 부분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럼 이름을 바꿔도 무관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름을 지을 때 고민을 한 것은 그러니까 철이와 미애 같은 느낌을 안 주지만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름을 주고 싶었고 조금 더 추상적이고 싶었는데 제 본명이 선영이에요. 그래서 선영이라는 이름을 그냥 쓸까 하다가 이제 뭔가 저희가 그 바느질도 텀이 중요했고 저희 음악에서도 그 사이가 되게 중요해서 과를 붙여야겠다. 그래서 선과 영 이 팀명이 됐고 또 밤과 낮도 이제 밤의 시간, 낮의 시간도 있지만 그 사이의 시간에 대한 노래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앨범 제목도 밤과 낮이 되었던 거죠.

0: 예를 들어 한군이 저에게 주는 깨달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제가 갇혀 있는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나 이렇게 배웠어. 예술은 이거래. 예술은 순수해야 돼.
1: 내가 예술가인가? 막 이런.
0: 그러니까 그 순수
1: 너무 한심해.
0: 순수 예술만이 예술이라고 제가 자꾸 생각하니까 저를 계속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바느질 하고 있는 나 자신 음악가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술가 아니고 음악하는데 행사 뛰는 나 자신 음악가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 저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음악가도 아니야. 나는 예술을 하고 있지 않아. 나는 예술학교를 나왔는데 다 소용없어. 무관한 일을 하고 있어. 그래서 계속 그래서 나같이 평범한 사람은 없을 거야. 막 그런 자기 부정을 하는데 이제 한국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이 예술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왜 그렇게 스스로를 부정하느냐.
1: 저는 경계를 허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그러하다고 너무나 당연히 여겨왔던 어떤 그러하다고 여기는 것들의 경계를 계속해서 도전적으로 깨나가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섞어서 그랬을 때 발견할 수 있는 아름다움들을 발견하는 것이 저는 너무 짜릿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지금 걸려있는 옷들도 저 가운데 있는 그 실 보풀기가 막 붙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옷을 커스텀하는 워크숍에서 같이 해보는 건데

0: 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느질이고 오히려 그림보다 더. 왜냐면 이미 이런 것들 빠르게 당신의 미감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이거기 때문에 당신이 갇혀 있던 어떤 경계와 생각들을 조금만 벗어나면 훨씬 더 즐겁게 뭔가 나다움을 찾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가 텍스타일을 전공했다면 이런 네이밍이나 죽음의 바느질 클럽이라는 네이밍 혹은 다조진다라는 어떤 SNS 네이밍이나 혹은 이런 조금 어떤 형식과 틀을 벗어난 그런 방식들의 작업들이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이런 바이브들이 나올 수 있는 게 생각해보면 저희의 근간이 음악이잖아요. 음악을 먼저 했고 그 음악의 베이스 위에 바느질을 쌓아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다른 혹은 좀 발칙한 혹은 도발적인 그런 재밌는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바느질과 음악을 섞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느질인데 이것이 뭔가 연주가 되고 음악인데 이것이 뭔가를 엮어 나가고, 바느질도 음악이랑 전혀 다르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장단 리듬이라는 것은 길고 짧음이잖아요. 근데 이 바느질의 여러 기술들도 긴 스티치와 짧은 스티치들이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이미지들이 나오고 만들어지거든요. 어떤 다른 느낌들, 심상을 줄수 있고. 그런 걸 보면, 와, 음악과 바느질의 구체적인 연관성을 반드시 찾아낸다. 그런 상상을 하고 있는 거죠.
1: 밝고 쉽고 다정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 보면 그 안에서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가 사이를 만들고 그 사이에서 다양한 사색들이 일어나고 더 좋은 작업들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예술이라는 것이 하이 컬처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가닿는 작업들을 많은 예술가들이 해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옳다.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from Indonesia, Bank of Taiwan, Mutiara Hairani. Welcome. Indonesia에 왔을 때 한국 드라마를 즐겨 봤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대학을 다니게 됐어요. 한국 사극 드라마도 즐겨 봤어요. 왕과 왕비가 살고 그리고 신하들이 그 회의를 하고 그리고 궁녀들이 일하는 그런 궁궐에 관심이 생겼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궁은 경복궁입니다. 그런데 AI한테 경복궁 그림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 엉뚱한 그림을 보였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경복궁은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 여겨져요. 조선시대 왕실의 그 위엄과 격식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곳이거든요. 또 경복궁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그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제가 경복궁을 사랑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 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한국인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시일 텐데요. 바로 서시입니다. 이 시를 쓴 주인공, 바로 윤동주 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크에서 활동하는 권소영 연구원입니다. 서시, 별에는 밤, 자화상 등을 쓴 윤동주 시인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가끔 윤동주 시인의 정보에서 오해와 오류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윤동주 시인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대일항쟁기였던 1917년에 태어난 윤동주는 평생 한국어로만 시를 쓰며 민족의 아픔을 위로했던 시인이에요. 폭넓게 세상을 접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일본 유학을 떠났던 윤동주는 1943년 7월 한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족 문화와 독립 정신을 고취시켰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945년 2월 윤동주는 28세의 나이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숨을 거뒀는데요. 암울했던 식민지 시절, 민족에 대한 사랑과 독립에 대한 염원을 시로 쓴 윤동주 시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0: When it comes to soccer, teamwork is everything. Isn't that right?
1: 아, 맞습니다. 이 각자 자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팀워크가 훨씬 더 중요하죠.
0: That sounds a lot like K-pop. You know, you got the main vocalist, the main dancer, you got the rappers. Just like in soccer, everyone has their own position.
1: 맞아요. 그리고 가수들의 완벽한 팀워크가 무대를 더욱더 빛나게 하잖아요. 거기에 각자의 개성까지 딱 더해주면 말해 뭐해. 끝났죠.
0: 에이. Absolutely. I can't wait to see the incredible teamwork these next performances have in store. Shall we check them out?
1: 네, 좋습니다. USP요. 클라시의 무대입니다. 뮤직
0: 스타트!

0: Whether it's the World Cup or K-pop, they're both global celebrations that bring fans from all over the world together.
1: 네, 맞아요. 그리고 또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레전드 장면들은 이 몇 번을 보고 반복해도 봐도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0: That's right. That's why the World Cup has always has its highlight reels.
1: 네, 월드컵엔 하이라이트가 있다면 이 K-pop 이 무대에는 또 킬링 포인트가 있죠.
0: Yes, I heard today's performances are packed with moments you'll watch again and again.
1: 오호, 그렇다면 바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0: Let's do it. Music start.

0: Simply K-pop 아티스트의 뷰티 스타일링에 초밀착 해보는 시간이죠. 뷰티캠 코너입니다.
1: Yes, we'll be capturing your artist's best visual moments up close when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0: 네, 자 그럼 오늘의 게스트 바로 또 모셔봐야겠죠?
1: Yes, the fifth generation visual performers. Here's Izna. Welcome.
0: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1: Hello, Izna.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2: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글로벌 팬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3: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4: 안녕하세요, Izna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또 이번 신곡 Metronome 앨범 소개와 함께 곡 소개까지 부탁드릴게요.
3: 네, 저희 이번 세터템포 앨범은요, 메트로놈이 타이틀인 앨범이고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나만의 기준을 세워서 확신 있게 달려나가겠다는 의미를 담은 앨범입니다.
0: 좋습니다. 네,
5: 그중 타이틀곡 메트로놈은 중독적인 비트와 저희 이즈나의 피지컬 자랑 퍼포먼스가 포인트인 곡인데요. 오늘 보여드릴 메트로놈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1: Alright. Well, I watched the Metronome music video and it already has over 11 million views.
0: Wow. Wow. 네, 저도 봤는데 이 칼과 군무가 또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혹시 안무 포인트 동작도 직접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6: 네, 칼각인 만큼 일명 각도기 춤이라고 불리는 이렇게 허리도 45도만큼 꺾는 게 포인트입니다.
0: 45도. 오, 좋습니다. 저희도 한번 같이 해볼 수 있을까요?
6: 네, 좋습니다.
0: 좋습니다. 자리로 와주시고요.
1: Alright, 원진아, 우리 피지컬 자랑 좀 해보자.
0: 우리 피지컬 자랑 와봐야지.
1: Let's go.
0: 우리의 피지컬, 좋습니다.
1: 네.
0: 자, 준비되셨나요?
6: 네.
0: 좋습니다. 그렇다면 뮤직 큐! 큐.

0: 피지컬 촬영 좀 된 것 같아요?
1: 그럼 그럼 그럼
0: 45도 지켰어요?
1: 그럼 그럼 그럼
0: 좋습니다. 네, 저희도 이렇게 같이 포인트 안무 동작을 같이 해봤는데 이번 컨셉의 스타일링에 대해서도 자세히 한번 들어볼까요?
2: Yes, let's bring out a global fan and have a chat. Hello.
0: Hi.
3: Hello, Isna and Simply K-pop.
2: Hi, can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Tell us where you're from.
3: My name is Rael from Malaysia.
2: Malaysia is on Rael입니다. All right, I heard you brought something special to show Isna today.
3: Yes, today I will show you a metronome dance cover with Isna's costume. Let me show my costume first.
2: All right, wow. Metronome dance cover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0: Wow.
2: All right. Let's go. 오, 의상까지. Nice.
0: Yeah. Rael, are you ready?
3: Let's start the dance cover.
2: All right. Take it away.
4: It was amazing.
2: Yes. She said you were perfect. All right, Rael, I heard you have a lot of questions for Isna today. Let's go through them one by one.
3: All right, the first one is, what is the highlight of your is your hair and look today?
0: 네, 오늘 각자 헤어와 메이크업의 포인트가 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4: 네, 제가 이번에 메이크업 포인트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오늘 완전 글리터 키라키라 반짝반짝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2: So Mai did sparkling 키라키라 메이크업 today.
0: 또 있으실까요?
4: 네, 저는 오늘 메이크업에 포인트를 블루 컬러로 줘서 그레이 렌즈도 끼고 여기 눈앞에 반짝이를 했습니다.
2: 아하. So she gave a little blue color point to her makeup and contact lens and some sparkles as well.
0: 한 번 더 계실까요?
5: 네, 저는 오늘 긴 생머리도 하고 예쁜 화장도 했으니까 약간 까만 고양이 크로네코 같이 했어요 오늘.
2: Yes, so her concept today is like black cat. So she did black straight hair and a pretty makeup. Yeah.
0: Yeah, all right, let's move on to next question.
3: All right, the next question is, after your makeup is done, what is the first thing you check when you look at the mirror?
2: 네, 메이크업을 마친 뒤 거울을 봤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0: 오, 어디실까요?
6: 저는 아이라인을 가장 먼저 보는 것 같은데요. 이 아이라인이 조금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 오늘 약간 강아지 컨셉이고 살짝 올라가 있으면 오늘은 좀 고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2: So, 사람 checks to see whether her eyelines, whether it goes down like a dog's eye or if it goes up like a cat's eye.
0: 좋습니다. 또 계실까요?
7: 저는 항상 거울을 볼 때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는데요. 오늘은 완전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핑크빛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2: So when Jeongeun finishes her makeup and looks at the mirror, she looks for the entire vibe of the look. So today she wanted to present a lovable look, so she did some pink blush.
0: 한 번 더 계실까요?
8: 네, 저는 핑크 메이크업을 정말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은 핑크 게이지가 몇 퍼센트인지 항상 체크를 합니다.
0: 오,
9: 오늘 몇 퍼센트실까요?
8: 오늘은 한 80%?
2: Okay. So, Sebi really likes the pink shade. So whenever she looks in the mirror, she checks. So today is 80%.
0: Wow, great. Let's hear the next question.
3: All right, the third question is, do you have any beauty routines you pay attention when to during the promotions?
2: 네, 활동기에는 평소보다 더 신경 쓰는 본인만의 관리법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10: 네, 저는 항상 무대하고 나서 아프터 케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숙소에 들어가서 무조건 폼롤러로 다리를 풀고 잔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 Mai says she thinks aftercare is the most important part, and after the whole day ends, she goes back to the dorm and starts foam rolling her muscles.
0: Wow, 또 계실까요?
11: 네, 저는 이제 메이크업을 활동기 때는 많이 하다 보니까 팩을 충분히 해줘서 수분 공급을 잘해주는 편입니다.
2: Mm-hmm. Okay, so during promotional period, since they always have their makeup on, Jimin always makes sure to put on face pack to make sure her skin stays moisturized.
0: 좋습니다. 또 계실까요?
8: 네, 저는 활동기에 꼭 건강하게 챙겨 먹는 거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꼭 소고기를 잘 챙겨 먹습니다.
2: So Sebi thinks it's very important to take care of your health during promotional period, so she always makes sure to eat beef.
0: 소고기인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8: 제가 요즘 소고기에 정말 빠져서 소고기 is my go-to food these days.
0: Okay, 좋습니다. Okay, then last question.
3: The last question is if you have a signature facial expression or favorite camera angle, could you show us?
2: 네, 카메라 앞에서 가장 자신 있는 표정이나 각도가 있다면 살짝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0: 그러면은요, 저희가 오늘 또 월드컵 컨셉이기도 하고 하니까 여러분이 약간 응원석에서 카메라에 잡혔다고 생각하시면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2: 네,
0: 한 번씩 한번 보여드릴까요?
8: 네.
0: 좋습니다. 음악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뮤직 큐! 오케이. 오케이. 아하. 좋습니다. All right. 네. 아, 너무 좋습니다. Okay.
2: All right, well, can you give us a final message before we wrap things up?
3: Yes. Is now please come to Malaysia. Let's say this word together. Aku cinta kamu Naya. Janji. It means Naya sarange. Yakso.
8: Wow.
0: 좋습니다. 네. 이거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드릴까요? 어떻게 한 번만 다시.
8: 네.
0: One more time.
3: Aku cinta kamu.
1: Aku cinta kamu.
3: Janji.
1: Janji.
0: 아, 좋습니다. 렐리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이진아의 신곡 무대를 만나볼 건데요. 마지막으로 전 세계 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 はい、いつも応援してくださっ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私たちこの後メトロノームのステージ一生懸命準備しましたので、ぜひ期待して見ていてください。いつもやりがとう、大好き、愛してる。
0: 아, 今日の 舞台も 頑張ってください。 좋습니다.
2: All right, the group with infinite potential. Here is Izna performing Metronome, followed by R.I.P.
0: 네,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뮤직 스타트!

0: Well, well, well, we've already reached the final performance of today's show.
1: 아, 시간이 이거 정말 순식간이네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이 피날레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0: Correct. K-pop is adding more excitement to the world's biggest celebration, the World Cup.
1: 네, 오늘 심플리 K-pop에도 이 피날레로 그 열기를 가득 채워줄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0: Yes, he's got the visuals and vocals to match.
1: 네, 믿고 듣는 보컬리스트 정대현 씨의 무대입니다. 뮤직 스타트!

0: Let's go, Simply K-pop! Well, today we got to see amazing performances back to back. What did you think, Wonjin?
1: 아, 또 말해 뭐합니까? 정말 너무 최고였죠. 이 선제골 같은 오프닝부터 이 피날레까지. 아, perfect, perfect. 예.
0: Agreed, agreed. The World Cup unites the world through soccer, and K-pop does the very same thing through music.
1: 네, 오늘 심플 K-pop도 그 열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더욱더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Simply K-pop, we'll be saying bye for now, but we'll be back next time with simply dazzling K-pop performances. Bye! Bye.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 이지혜입니다. 그날은요, 제가 처음으로 고민이 생겼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데뷔 초창기였는데, 아, 무대란 이런 곳이구나 라는 맛을 보고 난 후에, 이럴 때는 그냥 고민 없이 매운 걸 먹어야 돼. 근데 그게 너무 빨간 거예요. 근데 저는 매운 음식을 못 먹어서 그냥 좀 쳐다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올라오는 그 향이 왠지 모르게 완전히 매운맛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딱 한 입 먹었던 순간, 아, 이거다.

우리 뷰티의 기초가 클렌징이잖아요. 쭈꾸미 같은 경우에는 소금이랑 밀가루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빨래하듯이 주물러서 이 불순물을 다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쭈꾸미 그 이름이랑 생김새랑 식감이 다 되게 귀여운 음식이에요. 한치, 낙지, 오징어 이런 친구들이랑은 비슷한 친척이긴 하지만 좀 다른 식감? 조금 더 재밌고 개구장이 같고 말괄량이 같은 느낌의 식감이에요. 아삭한 식감을 주는 채소가 있어요. 천사채 무침이거든요. 그걸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매운맛을 천사채가 잡아주면서 그 뽀드득 뽀드득 씹히는 그 맛이 있어요. 천사채가 잘 어울리는 조합인 것 같아요. 주꾸미와 천사채, 깻잎, 양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되게 단맛이 나오거든요.

쭈꾸미가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 저는 그때 되게 초조하거든요. 굳이 음악에 비유하자면 왕벌의 비행. 어떻게 생각해보면 외국분들은 깔라마리랑 조금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맛있는 고추장에 버무려서 쭈꾸미의 쫄깃쫄깃함이 만났을 때 그 궁합,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한식에만 딱 있는 식감인 것 같아요. 쭈꾸미 발판을 보면 아이들의 결이 다 살아있거든요. 탱글한 느낌. 매우면서도 매운 걸 참으면서 먹게 되는 그 알싸한 매운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완전한 한식파거든요. 이제는 일상에서 저는 정말 항상 소소한 행복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저를 빠르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이거든요. 오늘 밤에 왠지 자면서 꿈을 꿀 것 같아요. 어젯밤 꿈속 쭈꾸미 이러면서.

내 생에 단 하나뿐인 오늘. 특별하고 소중한 오늘이 저물어 갑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을 특별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비웁니다. 적빛 구름과 안개가 만드는 하루. 고요 속에 평안함이 깃든 이곳은

편안할 안자, 나라 국자, 편안한 나라, 즉 극락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안국사에서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쉬고 가실 수 있는 좋은 곳이 됐으면 합니다.

옛날부터 그 신인보를 붓다보리라고 했는데요. 그 편안히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 본래 있는 완전하고 청정하고 걸림없는 그 성품, 그 침묵의 자리를 자각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별입니다. 제 고향이 충남 서산인데 홍성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이곳은 지난 2026년에 새로 개관한 충청권 통일플러스 센터입니다. 통일 그리고 평화, 참 좋은 말들이기는 한데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쉽게 떠오르는 말들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왠지 좀 무겁고 또 멀게만 느껴질 것 같기도 한데, 평화를 부르다 이 세 번째 시간은요, 대한민국의 중심, 자랑스러운 나의 고장 충청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따뜻한 안부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볼까 합니다. 그럼 첫 번째 게스트분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나와주세요. 아, 옆에 계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육소연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0: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궁금합니다.
1: 통일이라는 조금 어렵고 또 낯선 그런 주제를 어린이들과 지역 주민분들께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센터입니다.
0: 그러면 대표적으로 네. 우리 센터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자랑할 만한 게 있을까요?
1: 월간 북캉스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북한은 네, 그 북캉스로 이름을 지었는데, 북한의 주요 지역을 주제로 해서 다양한 체험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번 주에 개성을 주제로 해서 디저트인 개성주악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0: 굉장히 쿠킹 클래스 같은 거.
1: 네, 맞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0: 우리 관객분 오셨었어요?
1: 네.
0: 여기 단골 관객분들을 또 보니까 어린이 친구분들도 많고 네. 어린이 친구들을 위한 공간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대본에는 없지만 네.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네. 이게 무료로 다 진행이 되나요?
1: 네, 그럼요.
0: 무료랍니다, 여러분.
1: 네, 언제든지 오실 수 있고요.
0: 요즘에 아이들 데리고 사실 뭐 키즈카페나
1: 그쵸.
0: 어디만 가도 다 지갑이 탈탈 털리는데
1: 맞아요.
0: 이렇게 좋은 메시지와 또 좋은 네. 프로그램, 교육 내용이 있는데 무료라니
1: 네.
0: 키즈카페
1: 네.
0: 가지 마시고 네. 거기 사람만 바글바글해요. 여기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센터가 또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처음 개관할 때 그땐 네. 좀 분위기가 어땠나요?
1: 처음에는 좀 홍보도 잘 안 되고 이곳이 뭐 하는 곳인지 조금 모르시다 보니까 들어오기 어려워하시고 하셨는데, 요즘에는 프로그램을 좀 홍보를 많이 드려서 주말에 찾아오시면서 다시 방문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뿌듯하게 네, 지내고 있습니다.
0: 이게 재방문율이 많다는 건 그만큼 만족도가 있다는
1: 네,
0: 건데 아까 여기도 재방문 또 계신 네. 고객님 계시고 어린이 친구들을 데려오는 가족 단위 고객님들이 많이 계시겠어요?
1: 네, 맞아요. 저희가 친근하게 올 수 있게 만든 센터이다 보니까 가족 단위로 많이 방문을 하시고요. 책을 읽거나 센터에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0: 저희 동네에 좀 이런 게 있다면 무료라는 말도 네. 너무 솔깃하고, 저희 또 이제 세 명이랑 한번 나갔다면은 큰 돈이 나가거든요. 사실은 홍성에 또 저희 친정 오빠가 살고 있어요.
1: 네.
0: 오늘도 왔거든요. 네. 사실 저희 친정 오빠요. 저랑 네. 하나도 닮지 않아서 사람들이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데 저희 친정 네. 오빠도 오늘 제가 또 온다고 하니까 와주셨어요. 요 근처에서 피자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정말요?
0: 여기 오셨다가 관람하시고 네 피자 좀 시켜서 드시면
1: 좋네요.
0: 자, 오케이. 뭐 할인 좀 해주나요? 할인 피클 서비스 되나요? 아, 네,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요.
1: 네.
0: 우리 주호가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싶으신 것 있다면.
1: 요즘 친구들은 통일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낯설다 보니까 교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 센터에 오셔서 체험하시면서 편하게 놀이처럼 통일을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저도 꼭 나중에 아이들 네. 다 데리고 꼭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충청권 통일 플러스 센터가 새로 생긴 지 두 달도 채 안 됐어요. 가수로 친다고 하면 이제 막 데뷔를 한 신인인 셈인데, 제가 또 데뷔한 지 오래됐지만 어떤 선배의 마음처럼 응원하는 마음 담아서 노래를 좀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해온 노래 한번 불러드리고 또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0: 한때 북한 대남방송과 오물풍선으로 긴장감이 감돌았던 강화 접경지역. DMZ 평화의 길을 따라 걸으며 지금 이곳에 찾아온 변화를 만나봅니다. 지난해 통일부는 접경지역 평화구축과 활성화를 약속했습니다.
1: 접경지역 평화구축과 민생경제 활성화입니다. 접경지역을 평화경제와 평화관광의 거점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동시에 평화의 길 DMZ 구간이 있습니다. 민통선을 연결하는 평화의 길이 있는데 파주 철원 고성에 DMZ를 들어가는 구간이 24년 작년 4월 중단됐습니다. 재개방을 추진하겠습니다.
0: 이에 따라 접경지역에 조성된 DMZ 평화의 길 12개 테마 노선이 모두 개방됐는데요. 그 가운데 한반도 허리길에 첫 걸음을 떼는 곳 강화도를 다녀왔습니다. 강화도는 오랜 세월 나라를 지키는 방패와 같은 섬입니다.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전쟁을 겪으며 역사의 중심에 서 있었고 지금도 그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2: 한반도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입구에 위치한 섬이기 때문에 항상 외적의 침입을 막을 때 마지막에 보루였는데 이제 근대화 들어서면서는 최전선이 되면서 굉장히 그 중요성이 더 강조되어 있죠.
0: 한국전쟁 당시 강화도는 우리 국군의 주요 방어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지속적인 전투와 공격을 견뎌낸 이곳에서 DMZ 평화의 길 참가자들은 전쟁의 아픔을 되새기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친 이들을 기억합니다. 강화에서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의 거리는 불과 1.8km. 한때 이곳에서는 북한의 대남방송 소리가 접경지의 긴장감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는 고요한 풍경과 바람소리만이 남아있습니다.
3: 여기 그 기념관이 생기기 전인 65년도에 철산이 초소에서 근무했어요. 이북에서 김일성 장군 노래를 틀어준다고요. 그게 그냥 쨍쨍쨍 다 울려요. 근데 지금 와서 이래 보니까 방송을 안 하니까 이북에서 아주 조용한 게 이북을 진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게 있네요.
0: 접경지의 변화는 관광객들이 걷는 길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일상에도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는데요. 시장 곳곳에는 고향을 그리워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남아있고 집 처마마다 둥지를 튼 제비들이 평화로운 풍경을 더합니다. 이곳 주민과 상인들에게 평화는 추상적 가치가 아닌 손님이 찾아오고 시장이 활기를 되찾는 평범한 일상 그 자체입니다.
4: 그전에 북한에서 뭐 오물풍선이나 뭐 핵 뭐 폐수 뭐 이런 얘기 나올 때는 좀 손님들이 좀 꺼려했었어요. 사람도 좀 적게 오고 그랬는데 이제 뭐 지금 괜찮습니다. 지금 일상으로 다 돌아갔고 예전같이 사람이 많이 오고 예, 괜찮아요. 예.
0: 강화 DMZ 평화의 길에서 마주한 접경지의 하루. 평범한 오늘의 평화가 앞으로도 지속되길 바랍니다.
5: What does the struggle for global dominance look like in today's world? Join us on Humanities Beyond Borders as we examine shifting geopolitical dynamics and uncover the realities that lie behind modern conflicts.

0: 정말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현 상황인데요. 임철희 교수님 어때요? 인공위성으로 봐도 이런 긴박감이 느껴지시나요?
1: 물론, 네, 저희 이 책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모든 배들이 위성으로 트래킹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선박들이 GPS 신호를 우주로 보내고 있고, 최근에 보면 그 호르무즈 안에 굉장히 많은 배들이 정박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0: 그런 걸로 가짜 뉴스 이런 것도 걸러낼 수
1: 아, 그렇죠,
0: 있겠네요.
1: 그렇죠.
0: 네. 사실 그 중동 이야기 하면 좀 멀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요즘은 장을 보면서 그게 느껴져요. 그리고 택시 기사님이 최근에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유가가 많이 올라서 요즘 차가 안 막힌다고. 요즘 좀 체감하시나요?
2: 근데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식량 쪽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특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곡창 지역이라서 전 세계적으로 식량을 많이 팔기도 하고 또 석유나 이런 것들이 비료와 연동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식량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 식량 자립도가 40%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정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어떻게 우리의 에너지와 그리고 식량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지정학적인 것과 연동돼 있는지를 지금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시점일 정도로 일상에서의 물가나 이런 것들이 되게 크게 느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사실 저도 환경과 기후변화의 관점에서 이 전쟁을 보면 우리 더 석유 비축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가스 더 필요할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반면에 아, 이제는 화석 연료로부터 떠나야 된다. 에너지 자립해야 된다. 라고 생각의 전환을 먼저 해주시는 분도 존재합니다.
0: 둘다 하면 안 되나요?
1: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좋은 생각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둘 다.
3: 근데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 에너지 문제 제가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0: 진짜요?
3: 하루 한끼 먹고 석유 저축하면 됩니다.
1: 맞습니다.
3: 그런 방법이 아니잖아요.
0: 네.
3: 예를 들어서 미국이 비행기 없으면 못 들어간 나라죠. 나라가
0: 그렇죠.
3: 넓으니까,
0: 너무
3: 전 세계에.
0: 넓으니까요.
3: 미국 항공료의 70%를 수입해가는 국가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0: 어딜까?
3: 대한민국이에요.
1: 맞아요. 우리나라 항공료.
0: 정말이요?
3: 우리가 항공료 수출 끊으면 미국은 문 닫아요.
2: 맞아요.
3: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얽히고 설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고리가 끊어지면, 연쇄적으로 서로 상호 의존성이거든요. 완벽한 의미의 대응은 불가능해요, 사실은. 일본은 저렇게 뭐 튼실해 보이지만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90%예요.
0: 굉장히
3: 세계 최고
0: 높네요.
3: 수준이에요. 일본이 흔들리면 반도체 산업 전체가 또 흔들려요. 소부장은 아직도 일본이 장악하거든요. 그 웨이퍼라고 있거든요. 반도체 찍어내 나면 판 보셨을 거예요. 거의 절대적으로 8, 90%를 일본이 공급해요. 그 삼성 하이닉스가 뭐 세계 최고다 그러지만 저쪽에서 그걸 중단하면 여긴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현대 세계는 이게 숙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한 거다.
2: 또 하나는,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이 왜 저렇게 사활을 걸고 에너지 문제로 달리고 있냐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인공지능이나 로봇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썼던 에너지에 수십 배 에너지를 더 쓰게 될 거다라는 걸 이미 보고서들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럼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로 나가겠다라고 시진핑 주석과 그 엘리트들은 결정을 한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캠페인을 할때 결국에 우리는 여전히 화석 연료로 가겠다. 근데 문제는 결국에 화석 연료나 신재생 에너지나 마지막에는 부족할 거다.
1: 제가 어린 시절 뉴스에 보면 항상 화석 연료 몇년 남았다. 몇 년도면 다그 고갈된다 했었는데 현재는 고갈 목표가 사실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0: 왜요?
1: 새로운 것이 계속 발견되고 새로운 기술로 채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리밋을 정하는 것이 큰 의미가 사라졌던 거죠. 그래서 언제 화석 연료가 부족해진다? 이것보다도 화석 연료를 채굴하는 것보다 다른 에너지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일 때 이것이 끝난다라고 볼수 있겠죠.
0: 결국 지금 현 상황은 그냥 무기 전쟁이 아니라 에너지 전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트럼프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요?
3: Everything.
0: 네?
3: 트럼프 대통령은 방식이 비즈니스 방식이거든요. 비즈니스는 과정은 안 중요합니다. 연말에 결산했을 때 돈만 나오면 돼요. 정치는 아니거든요. 과정이 중요하고 의미와 가치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말을 바꾸는 걸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어요.
0: 사실 그것 때문에 더 큰 혼선이 일어나고.
3: 트럼프 대통령 입을 보면 러브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은 24시간 하루 전에 하루 안에 끝냈어야 되는 거고. 네. 북한 문제는 러브레터, 서로 사랑하니까 해결됐어야 되는 네. 거고. 이란 문제는 항구적 해결, 항구적 해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다음 주면 끝날 거야. 네. 곧 끝날 거야. 아니 다시 전면전을 공격할 수도 있어. 매일매일 바꾸거든요. 네. 그걸 광인 전략이라고 그래요. 정치학 용어에 있어요. 저 사람은 무슨 짓을 할 수 있는 거야? 압도적인 힘으로 상대방을 코너에 몰고 양보를 얻으려는 방식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형적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계에 부딪히는 건 뭐냐? 자, 광인 전략.

0: 또 국제규범은 지키고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질서는 흐트러뜨릴 거야. 파리규협약이라던가 아니면 WTO라던가. 그래서 경제나 아니면 국제법이나 이런 것들을 지키는 한에서 가자라고 하는 건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보다는 미국의 국익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미국이 스스로 사실은 만들어 놓은 규범이나 아니면 국제법 기준들을 다 흔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 1인의 성격인가? 네. 아니면 지금 미국이 맞닥뜨리고 있는 어찌 보면 여유가 없어져 버린 건가라는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과연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서 다 돌릴 것인가? 전 부분적으로 지금 트럼프 1기 때, 트럼프 2기 때 했던 것들이 미국의 일정 정도 방향과 맞물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는 미국의 패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근본적으로 약해지고 있다. 이건 미국이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네. 또 하나는 미국의 대중이 트럼프 대통령을 뽑았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 사회 내에서도 자신들의 일상에서의 경제적 여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 이제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어찌 보면 리더십이라던가 아니면 경찰국가라던가 이런 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이 경제적으로도 나아지길 바랄 뿐이다.
1: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방력이 몇인지 아십니까?
2: 휴전선. 군사분계선이 바로 40km, 50km 위란 말이에요. 지구상에 이렇게 위험한 도시가 없어요.
3: 이 피지컬 AI가 만약 다음 전쟁에 활용된다면.
4: This has been Peace Insight. Thank you for watching.

0: 5,000km를 프랑스로 날아가서 10번 이사를 하고 한국에 와서 30번을 이사를 하면서 드디어 운명적인 집을 같이 짓게 된
1: 이사 박사.
2: You moved house 40 times to find your destined house? That must have been difficult.
1: 그냥 다가 on s'habitue, comme on dit.
0: 습관이 됐대. 도시가 싫어서 왔는데 운명은 여기였던 거죠.
2: We came to Hadong today. I'm getting ready. It's a
3: beautiful day. 오늘 갈 집이 뭐 운명을 만난 그런 집이 있다고 해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2: And I pack my bags. This is the top part of Hadong Seoje Village. The house must be at the foot of Chirisan Mountain.
3: 아, 저 두 분이신가? 어? 어? 저 안녕하세요.
4: 어?
5: 어,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0: 안녕하십니까. 저는 9,000km를 프랑스로 날아가서 10번 이사를 하고 남편을 만나서 한국에 와서 30번을 계속 이사를 하면서 드디어 운명적인 집을 같이 짓게 된 이선혜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아내에 따라서 30번도 같이 이사했습니다. 집에 집에
0: 집을 같이 지은
1: 제 집에
0: 드디어 우리 집을 지은

0: te dire que si tu veux du yon, Christian Bar du Binard. Je donne plein ça la vie, Binard.
1: Tout le monde, comment
2: est-ce que tu as rencontré ce gars-là? 저희 남편 사촌 형하고 둘이 친구간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사업을 젊을 때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에 관련된 일을 저희한테 좀 의견을 들으려고 같이 만났는데
0: 네, 커피 먹었었어요.
3: It was such a long time ago that their memory of it is vague, but they felt they were destined for each other at their first meeting.
0: Boom. 네, 예뻤었어요.
2: 저는 인상이 굉장히 그 순수한 인상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 커피 마시자고 해서 이제
4: 소문을 듣자니 이 두 분도 두 분의 집도 다 운명적이라고 들었거든요.
2: 운명적인 이 장소를 찾기 위해서 9,000km와 40,000번을 돌고 돌아서 드디어 저희가 이 아름다운 곳에 정착을 한 것 같습니다.
4: 근데 어떻게 보면 선생님께는 이제 이국 땅인데 네, 도시도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0: 네, 맞아요. 네. 사람들이 놀랄 겁니다. 왜 여기까지 왔습니다.
3: We're curious to know why they moved so many times.
2: 제가 나중에 한국에 와서도 쭉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이사를 많이 하나. 계속 여기서 살면 이게 뭔가 마음에 안 들고 안 차고 그러는 것 같아서 계속 이사를 다닌 것 같아요. 내부 구조적인 거, 불편한 거. 불편한 시설이 많죠. 아무래도 나한테 맞게 맞춤 옷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는 저희가 집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3: The couple moved 10 times in France and 28 times in Seoul before going through Yeosu and coming to Hadong.
2: 서울을 떠나서 여기 내려와서 이제 살 곳을 처음에는 여수로 정했어요. 서울에서도 거의 한 2년을 왔다 갔다 했어요. 거기를 결정을 할 건가 말 건가. 여수 일주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돌산에서 살기로 왜냐면 교통 편이 좋더라고요 거기가.
0: 여수 처음에 donc lui donc site가 처음에 되게 좋았었어요. 이게 donc de 바다 보인다 여기 섬들이 많이 보인다 되게 아름다웠었는데 문제가 그냥 계약 때문에 그냥 못했어요.
1: 운명이 아니었나 봐요.
2: 그렇죠. 운명은 여기였던 거죠.
3: That's why they settled down 32 years into their marriage and built the house.
4: 참 독특하게 두 건물이 무늬는 다르네요.
2: 그렇죠. 산도 다 모양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듯이 저희도 지루하잖아요. 똑같이 하면. 그래서 콩고벽돌은 제가 옛날부터 저의 로망으로 너무 만들고 싶었던 집을 하면 하려고 했던 거고 점토벽돌 아이보리는 두 사람이 의견을 같이 상의해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0: 우리 색깔 틀립니다.
3: The color of house bricks is normally matched, but the ones here stand out because they're mismatched.
4: 아니 그러고 보니까 이쪽에 지붕이
2: 네, 다르게 다.
4: 네, 보통 이 고를 이 가운데 두지 않고 네. 이제 우리가 끝쪽에만 두는데
0: 안으로 여기 좀 큰 스페이스가 좀 더 파가렐 있습니다. 이쪽으로 네. 지붕이 틀립니다.
3: Aha! The building faces south, but the roof traverses the building from east to west.
0: 우리 입구입니다. 아직 끝나지만
4: 문이 건박하면서도 굉장히 또 세련됐어요.
0: 포인트가 맞습니까?
5: 그렇네요.
0: 무슨 포인트?
2: 저 포인트가 뭔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4: 우편함 같은 건가요?
2: 아니요, 저게 젓가락이에요.
3: Where did they get this ingenious idea from?
4: 아 근데 그 소품만큼 우리 벽돌 쌓기도 다양하게 하셨어요. 여기는 비켜 쌓기라고 하죠.
2: 여기는 좀 출입구라 좀 포인트를 좀 줬고.

0: Oh, that's right. The method of stacking bricks was slightly changed, and its appearance was improved a lot. Shall we go ahead and explore the interior of this house of fate?
1: 선생님, 여기가 지금 현관이죠?
2: 아, 네네.
1: 그럼 분명 이게 중문인데 그렇죠. 이상하게 손잡이가 없어요.
0: Hold on, that's right.
3: 예, 여기도 손잡이 있습니다.
1: 아, 여기도 자동문이었네요.
3: 인간 자동문.
4: 인간 자동문이군요.
1: 자동문 최고네요. 트랩이야.

0: It's like a special song.
1: There are no walls or pillars blocking the view.
0: But I cannot say you'll hit through my guitar. She told me at the baseline and everything will be alright.
2: 아니 근데 저도 모르게 훅 들어왔는데 보니까 저만 신발을 신고 있는 게 아니군요.
3: 네.
2: 아 일단 신발을 신고 오는 게 맞긴 한 건가요?
3: 네네.
4: 사람 위해서 편하게.
5: 그리고 저는 또 여자 그렇게.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그냥 개인 집인데도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복장을 다 차리고 구두를 신고 가는데 구두를 벗고 딱 들어가면 참 보기도 안 좋고 불편하거든요. 발도 시렸고.
2: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두 분의 문화적인 차이일 수도 있었는데
5: 예. 제가 오히려 더 선호합니다.
2: 예. 편리한 쪽으로 이제 받아들이신 거네요.
5: 예. 관리도 예. 좀 쉽고 또 물론 자동 청소기가 또 여기 있거든요.
4: 청소도 있어요.
5: 본인도 그래서 굉장히 찬성을 하고.
1: Anyone will feel at ease once they enter an area without walls or thresholds.

0: Ms. Yi Sun-hae is an interior designer and a cuisine researcher. And her husband, Christian, teaches architecture at a university. But it turns out that Ms. Yi Sun-hae learned cooking from her in-laws.
1: 이거는 약간 중중의 스타일, 약간 프랑스에서도 남부 스타일. 근데 오늘은 오븐으로 안 하고 더우니까 간단하게 구워서 그냥 그 소스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올려서 그냥.
0: Meaning that the meals she cooks in Hadong, Gyeongsangnam-do province, are homemade French meals for her husband. That's why food holds a meaning for the married couple that goes beyond that of simple meals.
1: 뭐든지 물도 먼저, 음식 덜어주고, 갖다 주고, 그리고 이제 먹고 나면 항상 맛있었다. 그런 얘기도 이렇게 항상 해주고. 뭐 옛날에는 젊을 때는 머리에 뽀뽀도 하더만.
0: However, even this space that looks liberatingly open holds a secret. I was wondering what that meant. And it turns out that the ceiling is compartmentalized into the kitchen, the table, the study, and the living room. However, this is where the couple's opinions differed.
1: 저는 그냥 일자로 하고 싶었어요. 통으로. 저희 돼지 모양도 여기가 임야랑 전답이랑 저희가 이제 돼지로 받은 거랑 좀 막 이렇게 섞여 있어서 그 안에서 저는 작게 그냥 반듯하게 왜냐면 비용이 좀 적게 드니까. 이 사람은 또 이렇게 그 변화 있는 걸 또 좋아해요. 그 땅을 맥시멈 자기가 활용을 해서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게 하는 걸 더 좋아하고 그래서
2: 원래 저는 생각이 이렇게 했었는데 왜냐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보인다 또 여기도 보인다 여기 보여서 여기가 이렇게 해서 익스피리언스가 있었어요.
0: He was a husband who had followed his wife's opinions all his life, but once they started building the house, they had a clash of opinions, and the blueprint had to be drawn dozens of times.
3: 선생님 댁이 왜 갤러리 같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니까 수납장에 문들이 일단 안 달려 있어요.
1: 저는 여기 가지고 있는 오브제나 그릇들이 제가 평생 그 결혼 생활하면서 30년 이상을 모은 거거든요.
3: 지금 보니까 이 가구들이 새로 너무 많이 구입하신 거 아니에요?
1: 저희는 가구를 구입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3: 구입을 한 게
1: 그래서 그동안 가지고 보통 새 집을 지으면 네. 가서 이제 그 집에 맞게 그 가구들을 많이 사시는데 저희는 모든 가구를 이 집이 가구를 위해서 맞춰놨어요. 사이즈를 다 저희가 설계할 때. 그래서 이 가구는 요게 네. 놓기 위해서 이 면적을 이렇게 고려해서 만들고 그다음 이 가구도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양쪽 벽면 사이즈를 맞추고 창이랑 다 해가지고 넣고 저희 가지고 있는 테이블도 다 배치를 만들어가지고 이 면적을 늘렸다 줄였다 계속 한 거죠.
0: My goodness. I've never seen people who fit their house around the furniture before.
3: 선생님 이사를 30번 다니셨잖아요. 아, 40번인가?
1: 한국에서 30번?
3: 아, 이걸 다 안고 다니신 거예요, 그럼요? 이거 안고.
1: 소중히, 예, 소중히 안고.
3: 그게 안는 거예요? 예,
1: 소중히 안고.
3: 안고 선생님은 이셔야죠. 사실 이사가 정말 인간의 3대 고통 중에 하나래요.
1: 그걸 30번을 이겨냈으니까 이런 집을 지었죠, 우리가.
2: 와, 저는 착각했습니다, 지금.
1: 그래서
2: 본인... 집에 이렇게 하면 오늘 이사할 겁니까?
1: 이제 이 집을 지으면서 이 사람이 야금야금 집을 차로 처음에는 조금씩 가져올 수 있는 건 가져오고 이제 마지막에 저는 이제 이삿짐 센터 불러서 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집을 저보다 훨씬 정교하게 꼼꼼하게 잘 싸요.
2: 이사 박사.
4: 이사 자주 다니시는 거 안 힘드셨어요?
2: 그냥 après on s'habitue quoi.
1: 습관이 됐대.
0: You must all have a piece or two of shabby garments that were worn for too long that creases formed along the body shape. For the couple, this house is just like those clothes in that it is a perfect fit for them physically and emotionally. It is the house of fate that they met after 40 moves.

0: How about we explore their private area now? The simple private space has been adorned by photos reflecting the couple's history together.
1: 벽지랑 천장도 이게 또 목재로 똑같이 이제 마감을 하니까 굉장히 따뜻하면서도 또 앞에 이렇게 풍광도 잘 보이고
2: 벽지를 직접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3: 이사하고 벽지하고
1: 네. 아 직접 시공까지 하셨다고요? 네.
2: 그래서 아니 이제 벽지를 이걸 직접 시공을 하려고 생각을 해서 천정을 다 통일을 오히려 시켜서 이렇게 천정은 다 우드로 하고 그 대신 이제 벽지는 두 사람이 이제 부부 도배사 네. 이렇게 해서 정말로 힘들게 힘들게 했습니다.
1: 굉장히 높은 퀄리티가 된 게 지금 저희가 이제 도배를 하면 이렇게 싹 말아놓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다 칼로 커팅을 다 하셔가지고 그 마이너스 몰딩 자체도 다 이렇게 안에 도배지가 말아나 있지 않게끔 시공을 다 하신 걸 보니까 나중에 모셔도 될까?
2: 네네 불러주십시오.
0: The living room wallpaper was hard to apply because it's not made of paper, but this was well done.
1: 야, 그리고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거. 창문 얘기를 뺄 수가 없는데. 아니, 사실 이렇게 풍광이 좋으면 수평창을 크게 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수직창을 두 개를 내셨어요?
2: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아파트나 뭐 빌라에 있으면 안방에 이렇게 넓게 길게 돼 있어요. 네. 직사각형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커튼 다닐 때도 참 보기가 안 좋고 침실은 작고 편안하면 좋은데 그냥 너무 이렇게 오픈된 공간 같이 보여요. 그래서 밖에 보는 것도 언뜻언뜻 한꺼번에 안 보여도 언뜻언뜻 자기가 즐길 수 있고 그래서 누워있으면은 제가 좋아하는 산, 강, 그 다음 여기 낮은 돌, 벽돌, 여기 테라스, 제가 좋아하는 화초 다 보여요, 누워서.
0: They lived a busy life before in Paris and in Seoul. And they cherished such a life too. But now they're enjoying a sweet life in this house where nature can be seen in a glance.
2: 말하자면 여기가 지리산 끝자락이거든요. 끝자락인데 저희 앞에 보이는 게 광양 백운산의 끝자락이에요, 저기가. 제가 정말로 30번을 이사를 하고 40번을 이사를 해도 저렇게 제가 원하는 공간이 없었어요. 정말 제가 원하는 공간이. 아침마다 저 산에 운무가 매일 달라요. 매일 달라서 그거 보는 즐거움이 있고 또 봄 되면 매화밭이 밑에 흐드러져서 예쁘고 저희는 여기가 약간 남서양이기 때문에 해가 은은히 그 달무리 같이 붉게 하는 것도 참 예쁘고 그래서 그런 게 이게 침대에 누워서 다 보여요.
0: Another thing catches their eye when lying down in bed. It's this wide open area.
1: 여기가 화장실 겸 욕실인가 봐요.
3: 네.
1: 근데 거의 뭐 안방만큼 큰 방인데, 근데 굉장히 신개념의 이제 화장실 겸 욕실 같아요. 샤워 주변에 아무 것도 없이 이렇게 타일로만.
0: I'll say this place could get flooded when you take showers.
2: 여기가 이제 파티션 개념으로 샤워 부스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아직 마음에 드는 업체를 못 찾아가지고 계속 예, 이 사람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죠.
1: 아, 키가 크시니까 아무래도 튀는 양이 그럼 어떻게 사와 이렇게 붙어서
2: 쪼그리고 앉아서 뭐
3: 아니면 여기 네, 계속 여기 파티션입니다.
0: They should meet the shower booth company of fate very soon. But what kind of fateful space exists on the second floor?
1: 아니 보통 이제 2층으로 올리려는 이유는 이 풍광을 더 이제 높은 시선에서 내려다보려고 예. 부감을 즐기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보통은 여기 이제 침실을 놓으시고 예. 그다음에 이제 아래층에다가 좀 그 사무실을 놓거나 예. 이렇게 하셨을 텐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바뀌게 된 건데
3: 우리 애기할 때 드라운펑 약간 더 조금 미스테리하고 약간 유로카지
2: 그런 여러 가지 그게 있죠. 그 향수도 있고
3: 약간 드림 그래서 그냥 올라갈 때 그냥 애기 살 때 여기 이런 느낌이 계속 있습니다.
2: 옛날 향수도 가지고 이제 여기서
0: The wife always had a dislike for second floors, but this time she listened to her husband's opinion.
2: 본인이 2층을 여기다 하겠다. 저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 공간은 그동안 많이 갖고 있었는데 남편이 따로 이렇게 그 공간을 제가 배려해 주지를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남자만의 동굴, 남자만의 향기 이런 걸 마음껏 즐기라고 그래서 정말 동굴같이 해놨더라고요. 저는 공사할 때는 안 올라왔어요.
0: This is the husband's study, research room and cave where he takes naps often. Even couples in conjugal harmony go through quarrels sometimes. But ever since arriving at this house, they haven't had a single dispute.

0: 혼신을 다해서 모든 일을 할 때 그럴 때 보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면 됐는데도 그 이상을 계속 혼신을 다해서 해요. 그럴 때 존경스러워요.
1: 왔기 때문에 또 고맙다 얘기할 거예요. 얘기 처음부터 그런데 보면 되게 잘했어요. 이쁘고 잘해요.
0: 제 몸에 딱 맞는, 그러니까 옷도 보면은 아무리 명품 옷이라도 빌려 입은 옷 같으면 불편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막 떨어 이렇게 낡아도 그 옷을 매일 입는 옷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집이 조금, 물론 이제 뭐 아쉬운 점은 좀 있죠. 근데 옷도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100% 만족할 수는 없듯이 제 손길마다 저는 내부 설계 뭐 1cm, 2cm를 있는, 갖고 있는 거 다 맞춰서 넣기 위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 손을 뻗치면 여기는 내가 원하는데 여기를 뭘 하고 저렇게 봤을 때 저기를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다 있고 더 이상 이제 뭐 이렇게 이사 가고 그런 마음은 없어요.
2: Here's hoping that there won't be a 41st move.
0: 30년 동안이나 그렇게 이사를 30번씩 하고 또 아무 말 없이 짐을 꿋꿋이 잘 싸주고 그래서 너무 고마워.
1: 그냥 그냥 그냥 같이 있으면 좋아요.
0: 진짜.
1: 예.
0: 여기서 오래오래 살자.
1: 네.
2: Love does not consist of gazing at each other, but in looking outward in the same direction. By looking outward in the same direction, may you dwell in this house for a long time.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the Bank of Jeong Hee-seong Yongguan입니다. Bank는 전 세계 외국인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버 외교사들 단이죠. 저도 그중 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 속에 수많은 한국 오류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 역사와 관련된 오류 정보들이 여전히 눈에 띄더라고요. 잘못된 정보는 바로 고쳐야겠죠? 지금부터 제가 한국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조선에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한국은 5000년 역사를 이어온 나라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왕조가 바뀌고 나라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와 전통을 가진 독립국가였는데요. 1910년 한국은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치하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한민족은 1919년 3.1운동을 포함해 여러 차례 대규모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수립, 광복군 활동 등을 통해 끊임없이 일제에 항거했어요.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해방을 맞이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는 남북한으로 분단됐어요. 3년간의 전쟁 끝에 1953년 7월 27일, 남북한은 정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 후 남한은 경제발전을 거듭해왔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는데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넘어 위기를 극복한 끝에 오늘날 한국은 선진국 계열에 들어설 수 있었답니다. 우리의 역사를 세계에 바로 알리는 일, 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길입니다.

법지사는 풍수적으로 배가 항해하는 그런 형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이 배에는 무거운 돌을 실으면 가라앉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나무로서 이렇게 목탑 형식의 팔상전을 지은 것입니다.

0: 로셀 파이
1: 1부터 100까지 인수분해 2차 방정식 분수 피타고라스의 정의
2: 안녕하세요. 탐지식당 운영하고 있는 박인자입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인스크립트 운영하고 있는 박세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인스크립트 같이 운영하고 있는 권주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5: 안녕하세요. 저는 데카르트 수학책방 정유숙이고요.
6: 데카르트 수학책방 강미선입니다.

0: 탐조 책방은 국내 1호 탐조 전문 책방으로 탐조 입문하고 싶은 사람이나 새와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찾게 되는 책방인데요. 보통 이제 책방 하면은 책만 있다 생각하는데 여기는 새를 알아보는 공간으로 탐조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밖에 없는 탐조 관련된 책방이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편하게 볼 수 있는 새와 관련된 책들은 모두 다 여기에 비치해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아본 결과 한 400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 인스크립트는 국내 유일의 희곡 전문 서점이고요. 가장 주력하고 있는 분야는 한국 현대 희곡입니다. 여기 핑크색 서관은 저희 서점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찾고 재밌어 하시는 공간이기도 한데 여기는 지만지 드라마라는 희곡 전문 출판사의 책장이에요. 지금 표지는 다 같은데 다 다른 희곡들이 있고 이 출판사에 전권이 있는 서점이 별로 없는데 저희가 그중 하나입니다. 네.
2: 데카르트 수학 책방은 수학으로 화해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3: 수학하고 좀 친해는 지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너무 먼 문과분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 중에서도 수학이 무서운 아이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사실은 그렇게 무서운 곳이 아니고 수학은 해를 끼치지 않아 이런 공간으로 보여주고 싶었죠.
2: 저희는 이제 문제집이 없는 수학 책방은 이제 표방하고 있고요. 수학 책만 전문으로 하는 책방이 없기 때문에 그런 책방이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0: 제가 원래 심리치료사로 10년 정도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간에 새 관찰하는 탐조 프로그램에 한번 참여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쌍안경으로 새를 관찰을 하는데 그 순간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 이런 새라는 존재가 같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를 어떻게 모를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소리를 내는 존재인데요. 소리가 이렇습니다. 찌! 이 새를 그때 처음 봤었고, 소리도 처음 들었고, 모습도 처음 보게 됐는데, 탐조하는 사람들이 흔히 집밥거리를 굉장히 시끄럽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소리를 많이 내는 새인데, 우리가 모르고 살 수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놀라웠습니다. 그 놀라움이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것 같습니다.
1: 희곡 찾는데 어려움을 좀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 대형 서점을 다니면서도, 아, 희곡하는 왜 이렇게 조그맣지? 라는 생각을 계속 하던 차에 우연히 둘이서 희곡 서점 차려볼래? 라는 말을 시작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이렇게 희곡 서점을 열게 되었습니다.
2: 연극을 시작하면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진짜 움직이는 연습을 하기 전에 테이블 작업? 이렇게 리딩하는 시간을 가지고 다 같이 해석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저는 그 시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같은 글을 읽고 다 같이 얘기하고 근데 또 읽고 또 읽고 그 과정을 되게 좋아하는데 종사자가 아닌 분들이랑도 같이 할수 있으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희곡은 좀 여러 명이서 동시에 독서를 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매력적인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3: 떡볶이를 만드는 과정에도 수학이 들어있다. 떡볶이 수학은 선생님이 진행을 했는데 떡볶이 시장 조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축제날 떡볶이를 팔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경제 수학도 같이 하고요.
4: 동네 떡볶이집 가서 먹어보면서 예를 들어 6,000원이면 6,000원에 떡볶이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까지 다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 얘네들은 이런 거 자체가 다 너무 탐구 같고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득까지 봤죠. 그래서 학생들이, 야, 역시 박리담에다. 떡볶이가 싸지만 많이 파니까 이렇게 많이 남는구나 하면서 되게 즐거웠어요. 훨씬 재밌어요.
5: 엄청
4: 엄청나게
5: 재밌어요. 엄청 재밌어요.
4: 네. 그 2주에 한 번씩 하는데 엄청 그날을 기다려요.
3: 일단 먹으면서 시작하기
4: 항상
3: 때문에,
4: 떡볶이를 먹고
3: 일단은 먹는 즐거움이 있고,
4: 시작하죠.
3: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이들이 자기의 쌈짓돈을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돈 버는 경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열광하는 것 같아요. 저희 가장 인기 있는 동아리가 떡볶이
4: 그리고 이제
3: 동아리예요.
4: 학생들이
0: 맞아요. 쌍안경으로 새를 찾는 거죠. 새를 찾고 저 새는 누구인지 도감을 통해서 찾아보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책방을 나가자마자 바로 탐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곳으로 오게 됐는데 서고라는 공간이 도시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이제 옛날엔 저수지였죠. 이런 탐조지를 이제 주기적으로 탐조를 하면서 쌍안경을 사용해서 새를 관찰한다든지 도감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탐조를 한 후에 어떻게 기록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할 뿐만 아니라 그날 본 새를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여기에서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가서도 꾸준히 하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도시라는 공간에서 새들이 둥지를 삼을 곳이 없어서 보일러 연통에다가 둥지를 짓는다든지 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인공새집을 어느 순간 만들어서 하나씩 달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저희 아파트에는 11개가 달려 있고
2: 낭독서 모임은 저희 인스크립트의 야심작인데요. 저는 희곡은 소리 내서 읽어봤을 때그 매력이 배가 되고 그걸 진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독서 모임에서 보통 낭독을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오시는 분들이 이 낭독 자체만으로도 되게 뭐랄까요? 일종의 해방감, 해소를 느끼시는 것 같기도 하고.
1: 재밌는 경우가 한번 있었는데, 그게 파란 나라라는 희곡이었어요. 거기에는 고등학생들의 이야기다 보니까 욕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모임의 희곡에는 비속어가 많이 나오니까 혹시 불편하시거나 읽고 싶지 않으시다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서 읽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다들 너무 네, 이렇게 그 비속어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열심히 연기하시면서 이 희곡이 가지고 있는 힘을 그대로 이렇게 막 표출해내시는 걸 보면서 하나의 놀이 그냥 지금의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이 공간에서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들을 해보면서 놀 수 있는 놀거리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경험하면서 그 순간들이 저한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게 잊혀지지 않는 모임의 순간이었습니다.
3: 어느 날 어떤 청년이 저벅저벅 들어오더니 여기 소파에 다 앉았어요. 근데 러셀을 바라보면서 딱 앉아가지고 내 인생이 러셀 때문에 망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 망했냐 그랬더니 원래 과거를 다니고 있었는데 러셀 책을 보고 나서 철학으로 빠져서 학교를 그만두고 수능을 봐서 철학과를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철학과 학생인데 그 학생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요즘엔 좀 뜸한데 또 오길 바래요.
1: 기억이 안 잊혀져요. 그 희곡을 한 번도 안 읽어보셨다고 추천해달라고 하셨어요. 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여러 번은 추천을 했고 결국 한 권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오셔서 환불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아 읽다가 포기했어요. 제가 안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히 한 번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만 읽어봐 주시고 그러면 제가 정말 환불도 해드리고 음료도 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요 그냥 환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환불을 해드리고 그 뒤로 아직까지 만나지 못한 손님분이 계십니다.
2: 영상편지 한번 보내셔야 돼요.
1: 영상편지라고 하라고요? 그때는 희곡이 재미가 없으셨죠.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언제 한번 들리셔서 제가 새롭게 추천하는 희곡을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는 반가웠습니다. 또 뵙길 네, 기도하겠습니다.
0: 2020년에 코로나19 왔을 때 저희는 아파트에서 가족 모두 탐조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제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새를 관찰을 하고 사진을 찍고 그러면 또 팔순의 저희 맹순 씨라고 부르는 저희 엄마이신데요. 엄마는 그 사진을 보면서 그림을 그려서 저희가 1년 동안 기록한 새들을 가지고 아파트 새 지도를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전국 최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세계 최초더라고요. 그래서 새를 잘 모르는 할머니도 새를 관찰하고 새를 그림으로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새를 알아보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도 다 탐조를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게 된 굉장히 중요한 분이시고요. 할머니도 그림을 그리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은 새 그림을 그리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5: 화이팅!
6: 화이팅!
3: 제가 좋아하는 동네에 마을에 읍내에 2층짜리 단독 책방을 하고 싶은 로망이 있었거든요. 수학책을 정말 다양하게 많이 1, 2층을 다 쓰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더 늦기 전에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우리가 집중해서 천천히 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바쁘지 않게 그래서 좀 시골로 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목동점하고 여기 증산점하고 같이 합쳐서 다 강원도 원주로 갈 계획입니다. 9월쯤에 오픈할 것 같아요.
2: 인스크립트의 어떤 한 부분만이라도 즐기고 가실 수 있으면 그걸로 됐다,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이 물리적인 공간의 어떤 부분을 즐기고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신 분들한테 뭐라고 할 거냐?
1: 오신 분들한테?
2: 방문해주시는 분들한테 한마디를 하나
1: 그러니까 들어왔어요 이미 여기? 아 들어오신 분 음료도 맛있고 토마토헤드가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들었거든요. 토마토헤드도 드시고 엄마가 이렇게 양동이에다 토마토에 설탕을 막 이렇게 갖다 줬어요. 간식으로 먹으라고. 여동생이랑 저랑 막 이걸 먹어요. 허겁지겁. 밑에 토마토 국물이 설탕이 이렇게 녹은 토마토 국물이 남아있거든요. 이제 여동생이랑 저랑 누가 이걸 먹을지 이제 싸우는 거죠. 근데 항상 제가 먹었어요. 근데 그게 나이를 먹고 나니까 어느 순간 여동생한테 좀 미안해지더라고요. 그걸 여동생한테도 좀 맛보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과 함께 토마토 애들을 만들긴 했거든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2: 제가 음료를 같이 하는 서점이다 보니까. 네.
5: 아, 제가 나오긴 할까요? 네.
1: 재밌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재밌고 저것도 재밌고 희곡 하나 꺼내 읽어도 재밌고 음료 마셔도 야, 이 토마토 헤드에 그런 스토리가 있어 이러면서 또 재밌고 그냥 여기가 너무 재밌어서 공연 보러 왔다가 인스크립트 한번 가자. 거기 또 재밌는 거 생겼을 것 같아. 또 뭐가 있을 것 같아. 이게 느껴지는 공간이 되는 게 정말 정말 제 진심입니다. 네.
0: 제가 이런 말 많이 쓰고 있는데 탐조 인문은 탐조 책방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새를 좋아하지만 새를 어떻게 관찰해야 될지 탐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한테 아 내가 새를 보고 싶은데 그러면 떠올릴 수 있는 책방이 탐조 책방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 데카르트 수학 책방이라는 간판을 딱 보고 아 여기가 뭐 하는 데예요? 여기 학원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수학 책방이라는 곳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그냥 발을 싹 집어 넣으시면 된다. 네, 와서 보면 생각보다 따뜻하고 그리고 재미있는 책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공간은 선생님이랑 좀 반대예요. 저는
3: 거의 반대.
4: 아니요, 거의 반대예요.
3: 여기 굳이 가지고 저희 집합이 없어요. 그래서 합집합이 크다.
4: 아니 정말 많이 달라요 우리가.
1: 진짜 취미는 물건 싸게 사는 법을 찾는 거인 것 같아요.
2: 신기한 게 이게 누구한테는 되게 취미인데 누구한테는 극심한 고통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사람의 성향이 진짜 다르고 취향이 다르다.
0: 일상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취향 어디 먼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의 일상에 함께 더불어서서 굉장히 나의 삶을 풍부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 감사합니다.
3: 네.
5: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6: 오늘 말씀 너무 잘해주셔서.

안녕하세요. 국립민속박물관 김창일입니다. 오늘은 사진 한 장으로 조기잡이의 장군 역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긴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사진인데요. 이 사진 속에 과연 뭐가 들어있길래 장구한 조기잡이 역사가 이 사진 한 장에 들어있을까요? 이 사진 속에 있는 장면 확인할 수 있을지 연평도로 찾아가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0: 우리가 병자호란의 치욕을 겪었잖아요.
1: 그렇죠. 네.
0: 그래서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이 청나라로 끌려가요.
1: 네.
0: 인경을 장군이 이 치욕을 갖기 위해서 청나라를 치러 가는데 병사들이 네. 일부러 식량하고 물을 다 버려버리는 거야. 출정 안 하려고 살기 네. 위해서. 그랬더니 인경엄 장군이 여기 연평도에 상륙을 해가지고 네. 이제 병사들에게 가시나무를 다 꽂아 놓게 한 거야. 그리고 물이 들어갔다가 다시 빠졌을 때 병사들을 가보라고 하니까 네. 조기가 가득 꽂혀 있는 거야.
1: 그 가시나무에.
0: 가시나무에. 그걸 식량으로 삼고 그 출정을 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그게 하나의 신화예요.
2: 길이 생겼습니다, 선생님.
0: 네, 하루에 두 번 물이 빠질 때마다 네. 이 길이 생기죠.
2: 와, 이거 장관인데요?
0: 네, 여기가 네. 바로 인경엽 장군이 그물이 있는 이 장소들에 네. 가시나무를 꽂아가지고 조기잡이를 가르쳐줬다는 그 안목의장입니다.
2: 이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과거의 신화의 장소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네, 업활동을 그렇죠. 하고 있다는 게 아주 신기합니다.
0: 여기가 파시골목에 시작하는 지점이에요. 지금은 뭐 수역 건물인데 네. 여기 파시 골목의 입구거든요.
1: 네.
0: 1일 출납고가 한국은행보다 네. 많았다라고 하는 그 네. 연평 어업조합이 있던 건물인데
1: 우와.
0: 10여 년 전에 이 건물을 허물어 버리고
1: 네.
0: 새 건물을 지은 거예요.
1: 그러니까 한국 국고은행보다 더 많은 현금이 돌았던
0: 그렇죠.
1: 그게 어업조합이 여기 있었다는
0: 그렇죠.
1: 거죠.
0: 그렇죠. 얼마나 네. 돈이 많이 넘쳤으면 네. 그런 말이 있어요. 연평 어업조합 전무를 하지
1: 네.
0: 황해 또 도시사 하지 않는다. 연평도의 위상, 그다음에 연평어업조합의 위상이 그 말에 다 함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연평어업조합은 우리 어업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 중에 하나였죠.
1: 근데 그걸 없애고 수협이 들어섰나요?
0: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어업사를 비추던 그 중요한 건물을 없애고 이렇게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만들어 봐야
1: 네.
0: 그게 어떤 의미가 당기겠어요? 그런 세월의 흔적과 그 세월 속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들
1: 네.
0: 이것들을 남겨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여기가 과거 1960년대 후반까지는
1: 네.
0: 명동 거리 못지않은 어마어마한 거리였어요. 연평도 근처 바다에서 이 조기를 잡는데
1: 네.
0: 많이 모일 때는 어선이
1: 네.
0: 3천, 4천 척이 모인 거예요. 연평도 주민들이 자기 집은 다 내어주고 천막에 살고 집 내준 그 돈으로 네. 1년을 먹고 살았어요.
1: 그러니까 일종의 이 조기잡이 어선 때문에 생긴 이 섬 안에 번화가
0: 그렇죠.
1: 된 거네요.
0: 근데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면 그 당시에 최고의 연예인들,
1: 네.
0: 그다음에 전국의 씨름대회 뭐 그다음에 전국 노래자랑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한 거예요.
1: 이 안에 그 수만 명의 인간 군상이 모여서 거기 또 돈이 있고 뭐 육지에서 사람들이 또 그 돈 냄새를 맡고 왔었고 정말 난리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0: 그야말로 네. 그냥 난장판이었죠.
1: 진짜 난장판이었어요.
0: 왜냐하면 한 10일 정도를 배 위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조기를 잡고
1: 네.
0: 이제 조금 무렵에 4, 5일 정도를 여기서 좀 쉬고 그물 손질도 하고
1: 네.
0: 하는데 그 쉬는 날에 여기는 미어 터지는 거죠.
1: 이 골목의 이 길 자체는 그때랑 동일한 거죠.
0: 동일하죠.
1: 요 위치 그대로. 아.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조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게 영원할 줄만 알았겠네요.
0: 그렇죠.
1: 네.
0: 그런데 1968년 5월 26일의 파시를 마지막으로
1: 네.
0: 더 이상 파시는 열리지 않았어요.
1: 완전히 사라진 거군요.
0: 조기가 북상하지 않으니까.
3: 이게 뭔가요?
0: 이게 우물인데.
3: 우물이.
0: 예. 한번 보시면
3: 네네.
0: 아직도 물이 있죠. 우리 조기 파시할 때는 네. 이 물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수많은 선원들이 한 10일 정도 나가서 들어오질 않아요. 조기를 잡을 때 여기 섬에 들어왔을 때 식수를 공급을 하는데 이 식수를 퍼날랐던 안악내들이 네. 집이 없는 피난민들이었어요. 3천 척이나 되는 그 배에 식수를 퍼서 날려고 하면
1: 네.
0: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하겠어요.
1: 그렇겠네요.
0: 6개의 우물에서 이 우물물이 오전만 되면 다 바닥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3: 그렇게 우물이 바닥이 나면 여기 주민들은 어떻게?
0: 오후에 우리 또 차 오를 때 또 쓰는 거죠.
3: 그때 쓰고. 네. 아.
0: 그리고 간통이라고 해서 조기를 잡으면은 염장을 해야 되는데 다 없어졌어. 우물보다 수십 배로 많았는데 한 군데 남아 있는 데가 있으니까
3: 다 하나 남았나요?
0: 네. 그것도 남아 있는 거 밭으로 쓰이고 있는데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3: 밭으로 쓰이는 텃밭 같은 거.

0: 선생님,
1: 네.
0: 뷰가 끝내줍니다.
1: 보이는 뷰가 가래칠기 해변이라고
0: 합니다. 가래칠기 해변.
1: 네. 네. 그리고 저기 앞에 보이는 뾰족하게 나온 바위를 병풍바위라고 해요.
0: 너무 이쁜데요?
1: 네, 굉장히 이쁘죠. 네.
0: 여기 지금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NLL이 딱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저기 NLL이 어디냐면 네. 석도 앞에 작은 중국 배가 지나가고 있어요.
0: 네.
1: 저게 NLL 선이에요.
0: 아, 저 경계군요.
1: 네. 네.
0: 실제로 이렇게 올라와서 보니까 어우, 그 규모가 엄청났을 것 같아요.
1: 네. 네. 장관이었겠죠?
0: 네.

0: 이 사진에 담겨 있는 의미를 찾아서 연평도 곳곳을 다녔는데 네. 좀 어떠셨어요?
1: 지금으로 치면 연예인들, 뭐 예인들이라고 이 사람들이 왜 여기까지 와서 이 사진을 찍었을까? 근데 확실히 와 보니까 궁금증이 좀 풀린 것 같아요. 조기잡이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어업 활동을 했고 이 아름다운 섬이 돈이 돌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까.
0: 네. 황금의 섬이죠.
1: 네. 황금의 섬. 네. 네.
0: 그 노래도 있어요. 조기실로 가자, 돈벌로 가자라고 하기 연평도는 네. 하나의 그 돈벌로 가는 섬이었고 네. 그 돈은 곧 조기였죠.
1: 연평도에 오니까 그 지금 하계사님이 하는 기록이라는 현재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게 없었으면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뭐 알 수 없지 않았을까. 네.
0: 여기 살았던 사람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네. 그 사람들의 삶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또 비춰주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네.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It takes a long, meandering, uphill ride to reach this place. The first neighborhood 600 meters above sea level.
2: 세상이 조용한 게 멋지네요.
1: We're off in search of happiness to Posan Village, home to untouched nature and simple people. Posan Village is one of the most remote areas even in Yeongnyang, which is one of the top three back countries in Gyeongsangbuk-do province. It is located in a high-lying ravine. It is home to just 13 residents from 10 households. We followed village chief Yu Chargyun. Posan Village is busy preparing for the harvest season. Because of a wide difference between nighttime and daytime temperatures, apples grow well here.
2: Yeah, 맛있겠는데요.
3: 드셔보세요.
2: 예.
3: 오늘 맛이 좀 덜한 것 같아.
2: 아 예.
3: 아직 맛이 안 들어갖고 지금 방금 들은 거.
4: 맛이 어떠세요?
2: 야, 새콤달콤한 게 맛이 끝내주는데요. 형님 이거 원래 처음 제가 맛보는 거예요?
3: 아, 원래 저 이장님 원래 우리 사과 처음 맛보는 겁니다.
2: 아이고 감사합니다.
3: 짐승들 빼고.
1: 박 Daeshik planted apple trees in his hometown and traveled back and forth for several years before moving here for good last year.
3: 고향이 계속 그립더라고요. 뭐 여기 와도 어릴 적에 고생한 기억이 있어서 뭐 그렇게 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나이 드니까 자꾸 오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4: 옛날에는 여기 얼마나 오지였어요?
3: 여기요? 뭐 이 동네 학생들은 전부 노루라 그랬어요. 초등학생 때 전부 노루라 그랬어요. 가방 메고 책가방 메고 막 학교까지 심지산길을 내려갔는데 전부 뭐 노루만큼 뛰니까 전부 노루라고.
1: His apples add vigor to the village where people are scarce. This time we head to a Shisandra orchard.
2: Yeah. 야, 저 뭐 뿔구리 해져가네요.
5: 맞아. 옴니자 생각보다는 원래 괜찮은 편이라.
6: 산에 야생 옴니자가 있어요. 그건 자연적으로 자생한 건 그 지역에 맞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요 재배도 잘 돼요, 특히.
1: Although it rained a lot this year, the farmer has a good Shisandra harvest.
2: 아, 형님 이거 탐스럽네요.
5: 그거는 뭐.
6: 언제 또 이게 완전히 익었을 때, 물러갈 때가 완전히 익은 건데, 그때는 식감이 이거보다는 좋지.
1: The village chief checks on each of the residents. He's been doing it for almost 5 years now.
6: 여기 저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수고를 많이 해요. 그 우리 밥 말고 다른 농가에도 가끔씩 들려요. 들려가 뭐 걱정거리가 없나, 뭐 애로사이 없나 그런 걸 뭐
5: 요 건너리 져가지고 또.
1: Yeah. In the back country.
2: 그래 뭐 커피가 더 맛있네요.
1: Everyone is like family.

0: 인심이고.
1: Although Posan Village is located 600 meters above sea level, it has plenty of water thanks to a swamp. That's why crops grow well here.
2: 연법 많다. 들었나 보지? 우에.
3: 예.
2: 이건 호탈.
1: What are they catching?
3: 이게 다 어디 간다? 이것도 떠 있네, 떠 있노? 있어.
2: 와, 이게 무게.
3: 아 이거. 아니 이거 왜 떠 있노? 한 마리 들어가 있네.
1: They're looking for mudfish.
3: 오, 여기 좀 들어갔다.
2: 자.
3: 이야, 큰 거도 들었고.
1: Every fall, they catch mudfish in the village.
2: 순수한 자연산. 미꾸라지 한 마리 가지고 물서마를 본답니다. 물서마. 그렇게 가을 이제 미꾸라지가 그렇게 영양가가 좋답니다.
3: 이야!
2: 대박이다. 대박.
3: 아, 이거 좀 들었다.
2: 큰 놈 들었다. 큰 놈. 물 한 드럼 이어도 되겠다.
3: 옛날로 하면.
2: 옛날.
3: 뭐 이런 재미로 이런 데서 이, 살죠.
2: 새끼 이런 거 요런 정도 된 거는 전부 다 이제 살려줘야죠.
3: 아, 그 미꾸라지라더니 네. 빠져나가려고.
2: 미꾸라지 같이 빠져나간다. 내일 보자.
3: 이런 건 좀 작다.
4: 그럼 이렇게 잡아서 뭐 해주세요?
3: 예, 여기만의 미꾸라지 꼬장탕을 만들어 먹어요.
1: It's a signature fall tonic of Posan Village. What kind of dish is it?
5: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많이 잡았어요.
3: 예, 많이 잡았어요.
1: The head of the Women's Association, aka the official cook of Busan Village, shows off her cooking skills. The recipe is almost the same as for regular mudfish soup. The only difference is the seasoning.
5: 고추장을 넣어서 하시는 거예요?
6: 예, 이러면 또 맛있대요. 내가 고추장탕.
1: In this village, gochujang is called 고추장. Vegetables are mixed with some wheat flour and added to the soup.
6: 뿌리라고 그래요.
7: 이 양 먹으면서 이게.
6: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1: The thick, rich broth is very impressive. The villagers have mudfish soup together every fall after working hard on their farms.
8: 잘 먹을게요.
2: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3: 맛이 끝내주네요. 에이, 앞으로 이거 포산에 이거 꼬장탕 먹으려고 줄 서겠는데요. 그냥.
9: 야, 오늘은 기다려 먹는다.
10: 근데 그거 맛있고 그거 그렇게 기다려.
3: 그 소소한 행복이죠. 뭘로라도 이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게 이제 삶의 희망이죠. 행복이고. 이 행복고도 600에 딱 어울리는 이제 그림이죠.
1: The biggest pride of Busan Village is the strong bond among its residents.
11: 할아버지, 할배, 뭐 했어요? 뭐 했어?
1: Relatives living in a city have visited for the weekend. They are the family of Shin Yong-taek, the one who caught mudfish. He returned to his hometown alone 7 years ago.
11: 열흘 만에 보는 것 같은데? 맞지요?
2: 아, 한 열흘 넘었지. 예.
11: 그래도 바이 반갑네. 자기 필요한 게 이렇게 해가 효지하고 여 날씨가 꿉꿉해갖고 해가고 자기 좋아하는 번데기 사지. 어? 이거하고 라면도 샀고. 예. 안 챙기지만 못 먹으니까.
2: 뭐 좋죠 뭐 와주고 일도 거들어주고 뭐 또 같이 저 놀러도 가고 뭐 이래 집에서 시간 보면 맛있는 거 대가 같이 먹고.
11: 엄마 했어요.
2: 그래, 엄마, 얼른 엄마.
11: 고추 따주러 와야지. 뭐 혼자 안 한다. 고추
4: 좀 땄어요, 했어요.
2: 저 왜 땄다?
0: 예. 우리 쌍둥이 여동생이라.
2: 쌍둥이 여동생.
4: 예. 쌍둥이에요?
11: 도시에 살아보니까 이 오직 있다 한 자체가 좋아요. 없어서 못 간 사람 많잖아.
2: 빨리 빨리 빨리 온나. 저 비 올라간다. 빨리 따고 가자. 얼른.
1: Chili harvest season is in full swing in Pozan Village now.
2: 예, 모처럼 예, 또 와가지고 일을 거둬주니까 일이 빨리 될 것 같네요.
1: When chilies become ripe, the otherwise serene village bustles with relatives.
2: 원래 고추가 잘 돼가지고. 아유, 이거는 원래 고추 단지입니다. 고추, 배추가 주 그 농사입니다.
1: Yongyang is known as a producer of chilies. It's a specialty of Pusan Village.
12: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면 약간 빠져드는 것 같아요. 생각 없이.
2: 체험비 받아야 된다, 우리가.
12: 체험비. 이런 체험 안 하고 싶은데.
1: There's a VIP seat in the chili field too. It's a chair with wheels and a parasol. And it's for mother.
4: 은지야, 물 참하고 들고 없나 보라고.
11: 우리는 이거 주말에 와서 이거 딱 따주고 또 대고 나가야 되니까 이거 하고 나면 난 대고 가면은 일주일 병원 다녀야 돼요. 이거 숙녀가 저 포대.
4: 노래 한번 불러줘. 그러면 힘이 날 건데 한번 불러주시오.
13: 박수 칠까요? 박수.
2: 노래는 자리가 잘하잖아. 자리가 잘해. 고향이 좋아. 한번 할까? 가향도 정이 들면 고향이라고 그것은 거짓말. 타향은 싫어. 고향이 좋아.
4: 아이고, 힘들었네. 연습 못해요.
1: The head of the women's association comes to see her friends.
11: 18살에
14: 와가. 나는 21살인가 이래 나갔지.
4: 어떠세요?
11: 반갑지. 억수로 반가워요. 진짜 반가워요. 애들하고 이런 모여갖고 우리는 저녁에도 한잔하고 막 그래. 재밌고. 김치할 때도 내 버리면 나 올라오고 이랬거든요. 마음이 너무 착해요. 마음이 너무 착해가지고 동네 사람들 이러면 너무 마음이 좋아가지고 그리 이리 복을 받는가 봐요.
1: Happy to see her friends, she wants to cook something for them. It's time for her to shine. She is going to make chili porridge.
11: 고추장 한 배워 가지고 끓여 먹어봐야 되겠다. 이거 맛있겠는데? 고기도 들어가고. 그래, 먹을만하다. 그래.
1: She learned the recipe from her mother-in-law.
11: 먹을 게 없잖아 옛날에는. 그렇기는 이제 밑가루 엮고 막 그래 죽을 끓이 이거 다져갖고 맹철에 끓이셨대요. 그걸 먹을만 하더라고. 나도 먹을 게 없이 있긴 맛이 괜찮대요. 먹을 거 없이 있긴 없애거든. 저도 안 먹지신다. 근데 그때는 그래가 맛이 있더라고요. 무렴이 잘 끓여 놓으셨대요.
1: Back in the day, chilies were easy to find in the village. This is an upgraded recipe containing meat, minced chilies, and sticky rice.
11: 아우 맛있겠다. 뭐야, 네 덕에 오늘 고추죽 한번 좀 맛보네. 뭐 먹어봐라, 맛있는 거. 한 단 해줘서.
4: 이 귀한 거를.
1: Hosan Village is the only place where you can try chili porridge.
15: 맛있네.
1: The spicy taste is quite addictive.
3: 아무것도 맛있어져.
16: 쪼매 먹어요, 쪼매 먹어. 야, 내 죽어 먹는데 진짜.
1: The village chief also joins in.
15: 네, 저 쑥 들었어요.
16: 전인신
11: 대문이 없잖아요.
15: 본회장 시어머님이 가장 좋은 거 이제 물려주셨죠.
11: 맞아요.
15: 작년에 마을 이야기 박람회 영천에서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먹거리 부분에서 우수상 받은 거예요.
16: 오늘 진짜 맛있네.
11: 죽으면 못 먹게.
12: 이거 특허 내셔야 되겠는데요.
11: 좀 더 매워도 괜찮겠지?
12: 더 매워도. 나는 매운 거 좋아하니까.
11: 근데 나는 조금 요거에 딱 맞는데 젊은 사람들은 조금 더 매워도 괜찮겠다 보여.
17: 아니 젊은 사람 입맛에도 맞아요?
12: 네.
17: 고기도 좀 매우고 버섯도 매우고.
12: 맛있어요.
16: 버섯은 뭐?
12: 진짜 최근에 먹었는 것 중에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1: It tastes good. Because it is prepared by the kind residents of Hosan Village, who always give visitors a warm welcome.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uk을 대표하는 먹거리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2: 김치입니다.

0: 너 밥 무려 발효 시키면
1: 와 맛있겠다. 시청료가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어요.
2: 네.
1: 어떤 게 나 있어요?
2: 김치는 배추 김치를 한국 사람들은 제일 많이 먹긴 해요. 뭐 깍두기, 총각김치, 무로 만든 김치가 있고 갓김치, 파김치, 부추김치, 그리고 오이소박이, 열무김치 이런 식으로 모든 채소가 다 김치를 담글 수가 있어요. 김치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김치의 맛은 전국에 어머니 숫자만큼 있었어요. 집집마다 맛이 다 달랐기 때문에 김치가 맵기만 한 줄 알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고춧가루 들어가지 않은 백김치도 있고요. 물김치도 있고 과일김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해외에서 김치를 많이 찾고 있어요. 먹어보고 간 좀 봐요.
1: 너무 맛있어요.
2: 네. 맛있어요.

0: 젓갈이요, 젓갈. 젓갈 사요. 네, 맛보세요. 자, 오징어, 낙지, 참난 다 맛있어요. 자, 드셔보세요.
1: 10시까지 가요.
0: 네, 어서오세요. 반찬 사러 오세요. 반찬 맛있어요. 언니, 이걸로 하나 드릴까요? 이걸로?
1: 다 맛있어요.
0: 네, 13,000원. 예, 안녕히 가세요. 예, 어서 오세요. 자, 반찬 사세요, 반찬. 자, 저녁에 밑반찬으로 드세요. 반찬이 맛있어요.
2: 4 Heavenly Kings. The 4 Heavenly Kings are the symbols of Buddhism in the Silla Dynasty. Mysterious artifacts were discovered at a temple site in Gyeongju named after the 4 Heavenly Kings.
3: 저는 그거를 보고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좀 충격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4: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합니다.
5: 굉장히 귀한 제품이다. 지금으로 치면 명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붙이는 과정에서 마치 퍼즐처럼 딱 들어맞는 어떤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2: The origin of Sichuan Wangsa

0: temple, which represents Shila's state protecting Buddhism, is quite extraordinary.
1: 하천왕사는 당나라 군사들이 신라로 침략해 오는 것을 인지한 문무왕이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낭산 남쪽에 문두루 위법을 설하고 그에 따라서 침략해오던 당나라 군사가 수몰하게 되고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곳에 사천왕사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0: The artifacts found at the site are green glazed guardian statues called Nogyu Shinjangsang. Made using green glaze, an advanced technique and luxurious material at the time, they depict guardian deities that protect the temple and all living beings. In Shilla, where Buddhism was believed to protect the nation, such guardian figures symbolized the nation's safety and prosperity.
2: 네, 노규 신장상은 경주에서 그 일제강점기에 철로를 놓기 위해서 수리를 하다가 파편이 발견돼서 그 존재를 처음 알게 됐고요. 그 뒤에 그 일대에서 다양한 종류의 파편들이 나와서 이 전돌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0: The restoration process of the green glazed guardian statues that adorned the wooden pagoda at Sachenwangsa Temple was full of remarkable discoveries. After their initial discovery, the statues lost their original form for nearly a century. Their restoration was a grueling process. Through excavations in 2006, the statues finally saw the light of day after 100 years.
1: 일제강점기 때 발굴된 유물은 경주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었고 2006년부터 출토된 유물은 저희 연구소에서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나하나 이제 붙이는 과정에서 그 100년 전에 일제강점기 때 출토된 유물과 2006년에 발굴했던 유물이 마치 퍼즐처럼 딱 들어맞는 어떤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0: However, piecing together more than 200 fragments was a challenge.
1: 사실은 이 노규 신장상은 발굴 당시에 각각의 조각편으로 이렇게 출토되었습니다. 모두 한 200여 점이 출토되었는데요. 그게 굉장히 이제 하나하나 붙여 나가는 작업이 쉽지 않았고 저희가 한 7, 8년에 거쳐서 실제로 손으로도 저희가 이렇게 결합해보고 또 3D 스캔을 다 촬영해가지고 가상으로도 다 이렇게 접합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쳤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한 과정 중에서 저희가 7년, 8년 만에 우리 노규 신장상을 완벽히 복원할 수 있었고
0: After a century of waiting, the green glazed guardian statues were finally revealed to the world. They have countless intricate details.
3: ABC가 쳐다보는 그 시선이 다릅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사천왕사의 제일 중요한 역할이 그 당나라 군대로부터 물리치는 역할이 제일 중요하고 물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천왕상이 했겠지만 이 기단에 있는 이 신장상 역시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삿된 것들을 막아주고 또 그 탑 안에 있는 부처님 사리를 보호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0: The statues appear to be looking around like guards on watch. A total of 24 statues, six on each of the four sides, were placed around the pagoda to ensure impenetrable defense. But what makes these statues truly special goes beyond that.
2: 저는 그거를 보고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좀 충격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 시기 미술들은 거의 대부분 딱딱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주로 불상이라든가 보살상이라든가 똑바로 서 있거나 아니면 좌우 대칭을 엄격하게 따지는 그런 그 경직된 조형인데 비해서 이 노규 신장상의 경우에는 상당히 그 신체의 굴곡이라든가 자세라든가 얼굴 표정 같은 것들의 생동감이 넘쳤기 때문에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강이 뼈라고 할까요? 뼈 같은 게 이제 제대로 표현되어 있는 점이라든가 발가락하고 이제 발등 같은 데의 뼈와 힘줄이 드러나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좀 자연스럽고 사실적으로 묘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더 주목해야 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0: Compared to other Buddhist statues, the green glazed guardian figures are more dynamic. Why is that? Could there be a secret in how they were made?
1: 노규 신장상은 목탑 기단에 똑같은 형태의 조각상이 두 개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네 면에 각각 들어갔기 때문에 한 탑에 8개, 동서탑에 16개의 똑같은 문양과 똑같은 크기의 전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손으로 빚기는 어렵고 그것을 모두 한 틀에 찍어서 나타내는 어떤 그런 조각 제작 기법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The green glazed guardian statues represent the spirit of the Silla dynasty after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When vigorous exchanges and cultural fusion took place, they display exceptional artistry and a high level of craftsmanship. Yet, their true nature remains a mystery. In 2014, a tomb that had been neglected for a long time was found. Who was the owner of this grave, and what story does it have to tell? An investigation revealed that the tomb belonged to a local power figure from the late Goryeo dynasty of the 14th century.
4: 깜짝 놀랐고요. 또 환상을 질렀습니다.
0: During the excavation, one thing drew particular attention. It was a plank of a wooden coffin densely inscribed with ancient Indian characters in gold powder.
5: 고려 시대 목관 중에서도 범자가 적혀 있는 것은 거의 사례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문을 외워서 극락 왕생하자는.
0: Cheoksokmyeon, Suncheon-gun, Jeollak-bukdo Province. This is the Nongso tomb built on a leveled top of a low hill. It was originally believed to date back to the Three Kingdoms period, but excavation results in 2014 showed that it actually originates from the Goryeo period.
5: 이곳은 이제 황궁에서 보면 마치 용이 승천하여서 비를 뿌리는 형태의 지형으로 옛날부터 용수막이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이렇게 용의 전설은 고려시대의 왕씨와 관련된 이러한 전설을 가지고 있어서 이 고분이 예로부터 왕씨 무덤 혹은 왕무덤이라고 알려진 곳입니다.
0: Royal tombs from the Goryeo period may appear simple on the outside, but they are quite complex on the inside and include buried artifacts. That also holds true for the Nongso tomb.
5: 조사 결과 이제 14세기에 해당하는 고려 시대의 지위가 높은 뭐 관인 분명 혹은 이 지역의 세력가로 지금 알려진 고분이라고 저희가 밝혀냈고요.
0: The rectangular tomb measured 10 meters deep and 8 meters wide. Built as a pit-style burial, it had a wooden chamber inside an earthen pit. A wooden coffin was placed inside to hold the body.
5: 이전에 이 마을 주민들의 전언에 따르면 도굴이 이루어진 적이 있다고 해서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조사할 때는 이미 도굴꾼에 의해서 훼손이 진행된 고분이라고 판단하고 이제 조사를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0: There were clear signs of grave robbery and even accounts saying that stone materials from the tomb were reused for other purposes in the past.
5: 저희가 처음에 확인했을 땐 도굴갱이 1m가량이 확인돼서 이미 빈 무덤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지만 실제 2m가량 들어가도 이제 피장자의 매장 시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파고 들어가서 한 3m가량에서 목관의 실체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0: But the excavation team didn't give up. At last, the 700-year-old tomb from the Goryeo dynasty was revealed. What's more, various artifacts were found inside, from uniquely shaped bronze containers, bronze spoons, and even a bronze plate used to hold hair. The discoveries provided insight into the metalworking techniques of the time, as well as important clues for reenacting ancient funeral rites. An even bigger surprise was found on the inner coffin of the double-layered burial structure. It was ancient Indian script. More than 300 characters were written in gold powder, each surrounded by white circular patterns.
4: 시신에 안장된 목감 표면에 범자를 가득 새겨놓았습니다. 범자라는 것은 범어의 문자라는 의미인데 고대 인도어인 산스크리트어가 불교에서 활용되면서 그 문자 하나하나의 의미와 상징을 깊게 반영하면서 그 문자 자체가 하나의 불교 신앙의 대상이 된 문자, 이걸 범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The characters were written in the Siddham and Ranjana styles, which were used from the Goryeo dynasty through the Chol

0: Joseon Dynasty. Two types of Buddhist mantras representing the Buddha's teachings, the six-syllable mantra and the shattering hell mantra, were repeated throughout the text.
1: 농소 고분에서는 이제 두 가지의 범자로 쓰인 진언이 반복돼서 확인이 됩니다. 그게 하나는 여섯 글자로 이루어진 육자 진언과 지옥을 피하고 싶다는 의미를 가진 파지옥 진언 두 가지가 사용이 되는데요.
2: 이 중에 육자 진언은 죽은 이의 극락왕생을 바라는 염원하는 의미에서 육자 진언을 새긴 걸로 보이고요. 파지옥 진언은 말 그대로 지옥을 파한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영혼이 지옥에 가지 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The six-syllable mantra known as Om Mani Padme Hum guides sentient beings toward rebirth in the Buddha's realm, while the seven-syllable mantra Om Kara Deyar Swaha is about rescuing souls suffering in hell. The wooden burial chamber where the inscriptions were found is currently undergoing conservation treatment at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1: 제작 시기는 저희가 고려 말인 약 14세기로 추정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고려시대 목관 중에서도 이런 범자가 적혀 있는 것은 거의 사례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범자 하나하나가 불교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최근 연구를 통해서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범자도 신앙의 대상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1: 이번 농소의 발굴 조사를 통해서 고려의 지방 묘제에 대한 연구가 재조명이 되었고 동시에 고려시대의 매장 풍습에 대한 이해도 높아졌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고려시대의 매장 풍습에 대한 이러한 복원 또한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0: The tomb has revealed itself after seven centuries. Who was the owner of the Nongso tomb, who likely belonged to the highest social class and sought rebirth in the Buddhist paradise after death? It's time to hear the true story. The Cheongcheon tomb located along the Yeongsanggang River in Naju, Jeollanam-do Province. A significant discovery was made here in 2014. Artifacts that had been buried for 1,500 years, including an iron sword and various pottery items, were found in the tomb together.
3: 바로 이제 역사 기록에는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영산강 유역에 실체하고 있었던 어떤 마한 세력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 예, 꼭 올리고 표시를 좀 합시다.
5: 안 보이네. 뭐야, 바로 앞밖에 안 보인다.
4: 아, 진짜 상태가 좋았어.
5: 다행이다.
4: 응? 상태가 좋아요.
0: One artifact found in the dark drew particular attention. It was a pair of gilt bronze shoes from the Baekje Kingdom.
6: 금동 신발을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상태였고요. 또한 용을 비롯한 봉황, 다양한 문양들이 너무 정교하면서도 사실적으로 표현돼 있어서
7: 한 1500년 전 유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저렇게 견뎌왔을까?
8: 아마도 지금까지 발견된 우리나라의 금동 신발 중에 아마 최초의 사례일 것 같습니다.
0: Exquisitely crafted and remarkably well-preserved gilt bronze shoes from the Cheongcheon tomb. Who was their owner and what secrets might they hold? 1996, the Cheongcheon tomb puzzled researchers from the day of its discovery.
3: 대부분 영산강 유역권의 대형 고분들 30m가 넘어가는 고분들은 저평한 뭐 구릉지랄지 아니면 뭐 평지랄지 뭐 이런 곳에 입지를 하는데 이 정청 고분은 특이하게도 높은 산자락 면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이 영산강 유역권 연구자들이 사실 초미의 관심사이긴 했습니다.
0: The Yeongsanggang River area is home to large burial sites such as the Pokamli tombs and the Yeongdongli tombs. They were typically built on flat land. Only the Cheongchon tomb is located on a mountain slope.
3: 사실 그 부분은 좀 미스테리이긴 합니다. 왜 굳이 이렇게 힘들게 산자락에다가 고분을 만들었을까? 평지에 만드는 것보다 산자락에 만들려고 하면 일단 들어간 노동력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0: Who did the tomb belong to?
7: 정촌 구분에서 금동 신발 외에도 금동 관으로 추정되는 잔편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물이 상당량 출토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인의 무덤보다는 그런 유물의 규모라든가 수량을 따져보면은 상당히 이제 이 지역의 유력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0: The tomb's owner is believed to have been a powerful figure from the Yeongsangang River area. Could the perfectly preserved gilt bronze shoes hold a clue to unraveling this mystery? One of those most eye-catching features is the part shaped like a dragon's head.
6: 용은 일반적으로 그 최고 권력자를 상징하지만 과거 중국 얘기하면 그 봉황, 그 다음에 거북 등과 함께 신성스러운 동물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금동 신발에 용을 표현했다는 것은 아마도 백제인들이 이 망자가 좀 더 편한 세계로 가기 위한 그런 바람에서 이러한 용 문양을 조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0: Peche people were fond of dragon motifs as can be seen in various artifacts. Can they be found on other shoes as well?
7: 백제 권역에서 출토됐다고 전해지는 22개의 금동 신발이 있는데요. 그 22개의 금동 신발 중에서 정천고분 신발에 유일하게 만 그 용모리 장식이 남아 있거든요.
0: Dragon head ornaments are not present on other artifacts. What's more, these gilt bronze shoes also have traces of influences from other cultures.
7: 머리가 두 개에 달린 한문으로 하면은 일신양두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 그 문양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조정구분에 수출된 금동 신발에만 있는 문양인데 거의 형태가 동일한 그 문양이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0: There are even traces that reflect global trends of the time.
7: 육각문은 이제 그 처음 이제 이란을 중심으로 한 서아시아에서 기원을 해서 이제 그 동서 문화의 교류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실크로드를 거쳐서 중국으로 들어와 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0: The gilt bronze shoes from the Cheongchon tomb reveal not only Baekje Kingdom's robust cultural exchanges, but also offer a glimpse into the metal craftsmanship of the era.
6: 바닥판에 괴수면 해학적이면서도 조금 더 입체감 있게, 그리고 그 연꽃문은 사실적이면서도 매우 입체감 있게 표현되어 있어서 당시 백제 장인의 기술을 엿보는데 아마 절대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7: 정천고분 금동 신발이 왼쪽 신발 좌우 측면, 오른쪽 신발 좌우 측면 문양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0: From the unique dragon head ornaments to patterns reflecting overseas trends and even the advanced technique of crafting the right and left side of the shoe separately, the gilt bronze shoes from the Cheongchon tomb were made with a lot of effort. They indicate not only the social status of their owner, but also the owner's refined taste. A decisive artifact that served as a clue to the owner's identity was also discovered at the site.
3: 처음 돌방에 들어가서 내부를 봤을 때 하얀색 뭔가 물체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둥근 물체가 보여가지고 저게 뭘까 하고 멀리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내부를 안에 이제 직접 들어가가지고 봐야 하니까 들어가가지고 봤더니 그게 이제 두개골이더라고요. 그래서 있어서 그 인골이 금동 신발의 주인이라일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는데 분석을 해봤더니 그 두개골의 주인공은 여성임이 확인이 됐습니다.
0: It was found that the owner of the gilt bronze shoes was a woman.
7: 여성이라고 판정한 이유 그 배경에는 머리뼈하고 아래턱뼈의 어떤 그 개측치 실측을 했는데 아래턱뼈 같은 경우에는 체질 인류학에서 그 개측치를 그 공식에 대입하게 됐을 때 여성이라고 나왔고
3: 뭐 40대 후반 정도 나이고 키는 뭐 150이 조금 안 되는 정도 언저리 정도여서
0: She was presumably in her late 40s and stood about 150 centimeters tall. The fact that it was a woman carries significant meaning.
8: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덤 큰 무덤의 주인공들이 뭔가 권력을 가진 남성이라고 하는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편견을 어떻게 보면 깨준 무덤이 이제 정천 고분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동식이 일본 그리고 가야권하고도 교류를 할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인물이 여성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계층 뭐 이런 부분들이 여성의 지위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았다라는 정도, 그 정도를 알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0: The owner of the shoes left important clues for present-day people. Her identity sheds light not only on the relations between central and regional powers of the Baekje Kingdom in the 5th and 6th centuries, but also on the social structure of the time. Hopefully, more discoveries will reveal the story of her life.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다음 중 한국의 전통 의상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 의상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정답은 한복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크 청년연구원 이정우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가 한류 팬들에게 사랑받으면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지구촌 곳곳에서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3: 그중에는 한복에 관한 오류 정보도 있더라고요.

0: 와우.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두세 라이션. 라이션. 안녕하세요. 오늘은 페이션
1: 와이엇입니다.
0: 와. 예. 벌써
1: 예.
0: 여름입니다.
1: 여름. 아, 근데 이제 작년에도 이렇게 더웠는데.
0: 그렇죠.
1: 근데 얼마나 더워지려고 지금부터 더워지냐고요, 이게.
0: 올해도 역시나 역대급 더위인데.
1: 네.
0: 와이엇 씨 같은 경우는 역대급 더위 속에서 어떻게 생존하세요?
1: 아, 사실 이제 이 더위 속에서는 약간 저는 데오드란트를.
0: 데오드란트 네. 종류가 네. 네, 이게 바르는 거 있게요.
1: 아, 그러니까
0: 스프레이가 그러니까, 있잖아요.
1: 네, 스프레이가 있고 바르는 게 있잖아요. 저는 바르는 걸 씁니다.
0: 바르는 거?
1: 바르는 걸 쓰고 있습니다. 이게 바르는 게 좀 더 효과적이라서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좀 지속 시간이 좀 짧아요.
0: 아, 고수네요.
1: 네, 네 그래가지고 왜냐면 운동도 많이 하다 보니까 데오드란트를 좀 애용을 합니다.
0: 야, 확실히 술술 나오네 마지막 기대니까.
1: 네, 진짜 꿀팁은 자기 전에도 해주는 게 좋아요.
0: 야, 네. 너 완전 데오드란트맨이구나.
1: 아, 난 데오맨이야.
0: 저 같은 경우에는 데오드란트는 아니고 네. 데오드란트 티슈를 사용합니다.
1: 아, 데오드란트 티슈.
0: 그거... 왜냐하면 네. 공연 같은 걸 하고 나면 땀이 엄청나요.
1: 네,
0: 근데
1: 네,
0: 샤워를
1: 네.
0: 할 수가 없잖아요.
1: 맞아요.
0: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1: 맞아요.
0: 그래서 저는 데오드란트 티슈를 처방으로 임시 방편으로 네. 딱 씁니다.
1: 아,
0: 그러면
1: 그렇죠.
0: 몸이 보송보송해져.
1: 맞아요. 땀이 막 그
0: 진짜
1: 막 찝찝한 게 좀 사라지는 걸로 맞아요. 알고 있어요.
0: 자, 오늘의 주제는 여름 생존 뷰티템.
1: 와우.

0: 네. 이겨버릴 네. 여름 생일 BT팀을 찾으러 네. 또 가보자고요.
1: 근데 저희 이미 시작 전에 인터뷰할 사람이 생겼어요.
0: 맞아요.
1: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0: 바로 갑시다.
1: 네.
0: 이야, 오늘 시작이 좋아요.
1: 네, 시작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사실 저희가 이제 오늘의 주제가 여름 생존 뷰티템이에요.
2: 네.
1: 이제 또 여름이 다가오면서 좀 엄청 더워졌잖아요.
2: 네.
1: 그러면 이제 여름 하면은 사실 막 땀도 나고 막 여러 가지 찝찝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제 메이크업 하실 때 혹시나 이 템을 쓰면 좀 더 내가 메이크업 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 하는 아이템이 있을까요?
2: 뭐 여름에는 네. 이제 땀이 나잖아요.
1: 네.
2: 그래서 피부 화장이 무너질 수 있어서 픽서를 마지막에 뿌리는 것 같아요.
1: 픽서.
3: 픽서 제품 한번 말해주세요.
2: 그 픽서는 바닐라코.
0: 바닐라코.
2: 바닐라코를 씁니다.
3: 바닐라코 픽서 얘기하셨는데
2: 네.
3: 특별히 쓰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2: 픽서도 유명한데 근데 그건 약간 냄새가 특유의 냄새가. 픽서 냄새가 있더라고요.
3: 무슨 냄새죠? 픽서 냄새가?
2: 약간 침 냄새가. 아 진짜? 아 진짜예요?
3: 아, 진짜?
2: 유명해요.
1: 뭔 침이요?
2: 유명해요. 좀 유명해요. 그 냄새가.
3: 하겠습니다.
2: 그래서 근데 네. 이제 뿌리면 좀 냄새가 안 좋은데 바닐라코 픽서는 그런 특유의 좀 안 좋은 픽서 냄새가 좀 덜해서 쓰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3: 그것도 수분력도 좋겠죠?
2: 네네네. 네.
1: 정말 저희 먼저 알아봐 주셔서 기다려 주셨는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디 가시는 길이었어요?
2: 저 출근해야 돼요 이제.
1: 얼른 출근하세요.
2: 아 네.
1: 안녕. 시작부터 좋습니다 일단. 오늘 사람 많다 날씨가 좋으니까. 근데 사실 저는 처음이에요. 청계천을 이렇게 걸어보는 거는 세상 처음인데. 근데 이게 와 분위기가 있네.
0: 와 소리 좋습니다.
1: 와 이게 자연의 힘 아닐까요?
0: 그렇죠. 자연은 아니고 인공으로 만들었죠.
1: 맞죠?

0: 안녕하세요. 혹시 바쁘세요?
1: 아니요. 왜요?
0: 저희가 그 KBT 관련해서 인터뷰 잠깐 하는데.
1: 아, 네.
0: 간단하게. 아, 5분 컷.
2: 이제 5분 컷.
1: 진짜 5분인 거죠?
0: 아, 당연히 5분 컷. 바로 갑니다. 5분 컷.
3: 이제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날씨가 엄청 덥잖아요.
1: 그죠.
3: 땀이 많이 나서 메이크업 할 때 이런 불편한 점이 혹시나 있을까 해서요.
1: 여름에 아무래도 열감이 높다 보니까 열감 내려주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3: 그러면 이제 열감을 내려주는 거에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열감을 내려줄 때 어떤 제품을 혹시 쓰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1: 저는 모델링 팩도 집에서 자주 하고
4: 모델링 팩.
1: 1일 1팩?
4: 1일 1팩
1: 하는 것 같아요. 네.
3: 그 제품 혹시 알려줄 수 있을까요?
1: 저 토리든.
3: 토리든.
1: 그 파란 색깔.
3: 파란 색깔.
1: 네네네. 토리든 파란 색깔. 하는 거, 네.
3: 유명하네요.
0: 그러면 혹시 네. 모델링 팩은 또 모델링 뭔지 있을까요?
1: 린제이 거 그냥.
0: 린제이 그런 거 아닌가요?
1: 네.
0: 한글 그거.
1: 맞아요. 맞아요. 개어서 쓰는 거.
0: 린제이 또 여름철에 그것도 있잖아요. 또 이제 그 베이스를 하면은 금방 무너져요. 그쵸?
1: 맞아요. 그래서 픽서도 쓰고.
0: 픽서.
1: 쓰다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0: 침냄새 나죠?
3: 아 이거. 아 뭐. 저희 공감하는 거거든요.
0: 맞아요.
3: 저희 뭐 아까 인터뷰 때 들은 건 아니고요.
0: 맞아요. 네, 모델링 팩, 마스크 팩 말고 또 따로 뭐 이제 한다거나 이런 거 있어요? 없죠.
1: 사실 혼자서 잘 못해가지고 그냥 에스테틱을 좀 더 자주
0: 에스테틱.
1: 가는 것 같아요.
0: 리치. 아, 리치 오만.
3: 웨어. 웨어.
1: 제가 끄는 게 아니고 엄마가 끄는 거.
0: 엄카스.
3: 예. 마마스 가더.
0: 지금 5분 컷이죠?
3: 네, 딱 5분 됐죠?
0: 딱 5분 됐거든요.
3: 네, 맞아요.
0: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5분이랑 귀한 시간 주셔가지고 또 많은 정보를 또 얻었습니다.
3: 네.
1: 네, 감사합니다.
3: 너무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혹시 뷰티 관련해서 인터뷰 잠깐 하나?
1: 네.
0: 나이스!
3: 네, 저희가 이제 날씨가 또 더워지잖아요. 여름이 이제 곧 와요. 여름 왔을 때 혹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또 있으실까요?
5: 매미 소리.
0: 제가 지금 뷰티에 대해서
3: 얘기해요.
6: 네. 뷰티가 메이크업만 허용되는 거예요?
0: 아니, 스킨케어.
3: 스킨케어.
6: 전 두피요.
0: 두피 나이스.
3: 두피 나이스. 두피 나이스. 오케이.
6: 나이요.
3: 와, 두피 왜요? 어떤 스트레스가?
6: 두피가 좀 많이 뜨거워지니까.

0: 모자를 쓰고 싶어도 조금
1: 그쵸. 답답하죠.
0: 답답하고 네. 그래서 땀이 많이 나면 탈모가 오니까.
2: 그쵸? 탈모. 노 탈모.
1: 그래서 그러면 그 뜨거워진 두피를 위해서 어떤 네. 케어를 뭐 따로 하시나요? 뭐 두피 에센스를 좀, 뿌린다거나. 그렇죠.
0: 두피 여름에는 좀 두피 좀 쿨링감 있는 샴푸를 쓴다던가.
3: 나이스 나이스.
0: 아니면은 네. 그
1: 뭘까요?
0: 피치 뿌리면은
2: 피치 뿌리면
0: 시원해지는 아, 스프레이 그런 거 좀 쓰기.
1: 리프레시 하는 거. 네, 네. 저도 많이 썼습니다.
0: 맞아요. 네. 그런 거 많이 쓰는 거.
2: 혹시 제품 명은 네. 브랜드나 혹시
0: 네. 닥터 포헤어.
1: 닥터 포헤어.
0: 네, 많이 쓰는 거 같아요.
2: 닥터 포헤어.
0: 사계절 내내 쓰는데 좀 종류를 다르게 오. 쓰는 거 같아요.
2: 종류를 다르게 써요?
0: 네. 오. 그 나오는 라인별로 좀 달라서. 아,
1: 여름에는 그 지성 그 좀 쿨링용으로 쓰시는 거죠?
0: 네, 맞아요.
1: 그 녹색.
0: 맞아요. 녹색.
2: 저도요.
0: 그래요?
2: 녹색 그거 시원하잖아요.
0: 요즘에 그거 써요. 네.
2: 아, 녹색 맞아요. 그 쓰면은 좋은 점 일단 시원해지는 거. 그리고 맞아요. 머릿결도 괜찮나요?
0: 네.
2: 나쁘지 않아요. 네. 그러면은 그 똑같이 비슷하게 여름에 쓰신 만한 제품들 혹시 있을까요?
4: 여름에 쓰는 거는 그 뭐지 패드?
2: 패드. 어떤 패드일까요?
4: 그 당근 패드. 당근 패드.
1: 당근 패드.
2: 당근 패드.
1: 그 스킨푸드.
4: 네네네. 스킨푸드 거 그거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엄청 시원해가지고 그쵸. 그렇게 쓰는.
0: 그냥 픽서만 더 쓰는 픽서? 것 같긴 해요.
1: 그 침냄새 나요?
0: 조금.
2: 또 인터뷰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너무 감사드리고 네.
2: 조지가
1: 건강하세요.
2: 저희 오늘 오프라고
0: 그렇죠. 많이 뵀어요.
2: 아 여기서 공부도 많이 하고 진짜 책도 많이 읽네. 신기하다.
1: 그러니까
2: 이게 집중이 되나 봐.
1: 또 청계천의 유명한 책 읽는 맑은 내과.
2: 책 읽는 맑은 내과?
1: 그렇죠. 그래서 네. 저희도 한번 이 청계천의 바이브를 느껴보기 위해서 이렇게 책을 빌려서 네. 저기 앉아서 딱 느껴보자고요.
2: 좋아요.
1: 와 이거다.
2: 왜 당신의 태도가 아니라 인생을 탓하는가?
1: 저는 좀 수준에 맞는 책을 골랐습니다. 왜 당신은 태도가 아니라 인생을 탓하는가? 좀 저에게 딱 맞는 것 같아서.
2: 여기다 이거 한국 책이 아니잖아. 역사란 무엇인가?
1: 그렇죠. What is history?
2: 네, 히스토리가 이렇게 지금 현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자, 한번. 가보죠.
2: 네.
1: 언제도 느껴보는 여유.
2: 예.
1: 마음의 양식과
2: 예.
1: 마음의 평화를 같이 할 수 있는 이곳.
2: 예.
1: 청계천 책 읽는 맑은 내과. 자 이제 책 읽는 거니까 저 말 시키지 마세요. 저 집중 한번 하면은 아무것도 안 들리거든요.
2: 알았어.

0: 즐거웠다.
1: 또 오늘도 성공적이었다.
0: 저희가 또 이렇게 오늘 성공을 했습니다.
1: 그렇죠. 오늘 또 주제가 네. 여름 생존 뷰티템이었는데 네. 저는 이제 새로 왔던 네. 아이템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0: 머리부터 발끝까지.
1: 완전 오늘 많은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0: 어울리.
1: 그런 추천받은 제품을 머리. 저희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0: 예. 좋습니다. 리뷰 렛츠 고.
1: 렛츠 고. 와.
0: 예.
1: 다가올 극강의 폭염 대비 여름철 피부 관리를 위한 여름 생존 뷰티템을 주제로 여러 제품을 추천받았는데요.
0: 와우!
1: 진짜 생각보다 다양한 제품을 추천해 주셔서 놀랐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계절별로 제품을 이제 다르게 쓴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아서 사실 신기하더라고요.
1: 네.
0: 지금부터 여름 생존 뷰티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리뷰 제품은
0: 네.
1: 바닐라코 프라임 프라이머 세트.

0: 스킨 픽서! 더운 여름에는 밖에 나가는 순간 땀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땀은 땀대로 나고 유분까지 폭발하면서 메이크업이 무너져요. 뜨고 난리 납니다.
1: 네, 이제 아침부터 신경 써서 풀메이크업을 했더니 화장이 녹아서 없어지면 사실 속상하죠.
0: 속상하죠. 그래서 메이크업이 사라지는 게 속상한 분들을 위한 제품이 바로 픽서입니다.
2: 픽서.
0: 메이크업 마무리 단계에서 픽서를 뿌려주면 메이크업 위로 얇은 막을 만들어서 베이스 메이크업을 보호해주거든요.
1: 아, 어쩐지 이제 저희 메이크업 실장님도 사실 항상 메이크업 후에 이제 뭘 뿌려주시던데 이게 이거였습니다.
0: 향도 한번 맡아볼까요? 향도 중요하거든요.
1: 아, 그렇죠.
0: 픽서 막 뭐 침 냄새 난다.
1: 네.
0: 이런 향이 많이 들었어요. 이 제품 어떤 냄새 날지.
1: 네.
0: 자, 뿌리면 바로 냄새 맡는 거야. 다시.
1: 오, 근데 오,
0: 아니, 저는 뭐
1: 로장냄새 같은 느낌 나는데.
0: 그냥 네. 화장품 냄새? 침 냄새 확실히 안 납니다. 픽서에서 또 중요한 게 뭐죠? 진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얼마나 화장을 잘 유지해 주는가.
1: 네, 그렇죠.
0: 정말 이 손등에 화장을 해본 다음에 네. 과연 얼마나 유지가 되려는지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각자. 좋습니다. 자, 일단 전 여기 있다.
1: 네.
0: 자, 와이어 씨도. 제가 하고 제가 픽서를 위해 뿌려볼게요.
1: 네. 아, 저는 제가 테스트 보는 건 안 뿌린 상태에서 좋습니다.
0: 일단 이렇게. 자, 사용법은 진짜 간단합니다. 이게 얼굴이라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뿌려주면 돼요.
1: 제가 이거 더 마르게 빨리 해볼게요.
0: 기분 나빠요. 굳은 것 같아요.
1: 네, 그러면 일단은 제가 또 안 뿌린 사람으로서 먼저 한번 문질러 보도록 할게요.
0: 네. 아, 바로 지워져.
1: 바로 지워지죠.
0: 여름에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1: 네. 아, 땀 나면은 바로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근데 이제
0: 바로 한번 이제 못 하니까. 오! 오!
1: 성공했다.
0: 아, 진짜로.
3: 사실은.
0: 아니야, 아니, 진짜 세게 한 거예요. 이게 평범하게.
1: 아니, 아니, 아니, 내가 그래도 테스트 봐야지.
0: 네가 지웠으면. 뭐야, 이거?
1: 아이고, 진짜요?
0: 거의 뭐 타투 됐어요, 지금. 이 정도면 지워서 지워질까도 걱정이 될 정도예요. 그 정도, 그 정도의 고정력.
1: 네.
0: 완전 고정력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이야,
1: 너무 좋다. 좋습니다. 네, 다음 제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지요.
0: 다음 제품은
1: 네.
0: 린제이 모델링 마스크 컵팩. 오? 망원동에서 온 대학생 친구가 추천해준 제품입니다.
1: 근데 모델링 팩, 이게 솔직히 뭐예요? 저는 사실 일반 팩이랑 다른 게 뭔지 모르겠어요.
0: 필요한 애인데 가면은 네. 이렇게 뭐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1: 네, 네.
0: 굳은 다음에 이렇게 떼어주잖아요.
1: 네.
0: 바로 그 팩입니다. 얼굴에 열감을 내리는데 효과가 진짜 좋습니다.
1: 대박.
0: 여름에 보면 당연히 피부에 열도 오르잖아요.
1: 네네네. 네, 네.
0: 정말 그게 안 좋거든요.
1: 네네네. 네, 네.
0: 피부에 열이 오를 때
1: 네.
0: 이걸 안 내려주면 모공이 어떻게 되겠어요?
1: 커지겠죠.
0: 커지죠.
1: 네.
0: 아, 오늘 이렇게 됩니다.
1: 모공이 이 정도로요? 네.
0: 너무 커져요. 꼬꾸만처럼 돼요. 그럴 때 모델링 팩 제품이 좋습니다.
1: 네. 일단 궁금하니까 얼른 한번 저는 보고 싶습니다.
0: 좋습니다.
1: 어떠하게?
0: 큰 걸로.
1: 네.
0: 그러면
1: 네.
0: 이제 모델링 팩 또 반죽을 해볼 건데
1: 네.
0: 모델링 팩은
1: 네.
0: 뭐가 제일 중요한 줄 아세요?
1: 뭐가 중요해요?
0: 비율입니다. 이 비율을 못 맞추면은 너무 액체처럼 돼요. 그럼 바르다가 막 흐릅니다.
1: 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0: 그럼 막 여기까지 돼요. 마르는데 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1: 여기 대본에는 5만 년이 걸리고 그런다는 거. 5만 년까지는 아닌 거
0: 같은데요. 네. 조합을
1: 네.
0: 자, 보여드릴 텐데
1: 네.
0: 이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1: 네.
0: 이
1: 네.
0: 가루 두 스푼이죠.
1: 네.
0: 한 스푼.
1: 네.
0: 없습니다. 와, 딱 두 스푼 나오고
1: 네.
0: 그런 다음에 물을 원래 네. 1:1 비율이라는데
1: 네.
0: 아닙니다. 자, 일단 물 한 스푼.
1: 네.
4: 네.
0: 그리고
1: 두 스푼?
0: 아닙니다. 30ml.
1: 아, 30ml.
0: 정확해야 돼요. 이게 진짜 네. 황금 비율입니다.
1: 네.
0: 자, 이거 빨리 섞어야 돼. 안 그러면 굳어요.
1: 좋습니다. 걸쭉해지고 뭔가.
0: 봐봐요. 이게
1: 오.
0: 원래 1:1 비율로 하면은
1: 네.
0: 이게 이렇게 안 하고 흘러요.
1: 네.
0: 그러면은 진짜 오래 걸린다. 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어, 땀나네요.
1: 네.
0: 자, 제가 이제 와이어부터 발라드리도록
1: 네.
0: 할게요.
1: 네. 오, 시원해요. 진짜 피부과에서 받는 그거 있죠?
0: 그쵸.
1: 그거 동일해요. 좀만 더 발라주세요.
0: 알았어, 좀 더.
1: 네.
0: 욕심이 많네, 이 친구가.
1: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니, 이제.
0: 아니, 이거 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 정도는 해줘야.
1: 아, 네. 좋습니다. 이제 제가 발라드리도록 할게요.
0: 또 꿀팁이자면
1: 네.
0: 진짜 얼굴에 바를 때는 이 가장 자리를 두껍게 해야 잘 띄워져요.
1: 아 진짜로요?
0: 얇게 하면은 네. 막 뜯어지고 이게 어. 막 하면서 이제 좀 곤란해집니다.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이제 굳을 때까지 좀 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 일단 한번 제가 먼저 뜯어볼까요? 먼저 네. 했으니까 이게 한 번에 또 뽑아야 그런 맛이 있겠죠?
0: 그렇죠. 근데 보통 초보자분들은 절대 한 번에 못 띕니다.
1: 일단 어?
0: 오 신기하죠?
1: 네. 오! 이게 얇게 발라진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그쵸,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런 부분은 이제 물로 살짝 긁어 하면서 긁어내셔도 되고 해면 스프지 살짝 물 묻혀가지고 쓱 네. 하시면 떨어집니다.
1: 오.
0: 자 그럼 저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아, 내가 너무 잘 발라줬다.
0: 오. 오. 아 근데 이게 역시 오랜만에 또 했는데 여기 차가워.
1: 그러니까 나도 그래.
0: 오 결이 진짜 부드러워요. 진짜 네. 그 팩 중에서 모델링 네. 팩이 가장 네. 좀 이제 번거롭긴 하지만 가장 효과가 좋다고 전 들었어요.
1: 아우.
0: 그래서 이제 꼭 여름에 한 번씩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자 다음 리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하고.
1: 네.
0: 여름 생존 비트템 마지막 리뷰 제품은 닥터포에어 피토 프레시 쿨링 스프레이.
1: 와우.
0: 요 너무 자기적인 리액션 자제해주세요.
1: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죄송해요. 예.
0: 놀랍게도 예. 이 스프레이.
1: 예.
0: 저도 진짜 몇 통씩 썼습니다.
1: 언제요? 또 왜 이렇게 쓴 게 많아요?
0: 아, 저는 사실 관심 많아요.
1: 두피 냄새 진정 케어 쿨링 스프레이. 와 두피가 1초 즉각 쿨링. 진짜 그래요?
0: 아 진짜로 저는 좋았어요. 많이 썼어요 저는. 여름이 되면 얼굴뿐만 아니라 네. 두피까지 챙겨줘야 됩니다.
1: 아 그쵸
0: 그쵸. 두피가 열받았을 때 자극 없이 진정시켜주는데 이만한 게 없습니다.
1: 두피가 열받으면 트러블이 생기면 탈모.
0: 그쵸
1: 탈모가 진짜
0: 신경
1: 엄청...
0: 써야죠 와이어 씨.
1: 저는 탈모가 날 일이 거의 없는데 왜?
0: 아무튼. 아 그냥
1: 예. 예. 사실 탈모가 일어나기 전에는 미리미리 달래주는 게 정말 좋죠.
0: 맞아요.
1: 자. 얼른 저는 이 제품을 써보고 싶네요. 오늘도 오래 걸어다녀가지고 밖에.
0: 맞아요. 냄새를 한번 전후를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후의 네. 냄새 차이를.
1: 예.
0: 으에!
1: 으에! 뭐하자고!
0: 알았어. 자.
1: 네.
0: 그냥 한번 뿌려볼게요. 놀랄 수 있어. 갑자기 차가워서 놀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서.
1: 예. 오. 오.
0: 시원하죠?
1: 오.
0: 저도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1: 오. 이렇게 만져. 오.
2: 이렇게 정리해줘요.
0: 저 이렇게 맨날 뿌려 이렇게.
1: 오.
0: 고수장 딱 느낌 오잖아요 딱.
1: 오.
0: 아, 저, 아, 오. 아, 저거야. 아, 누나야. 일단 이거 하잖아요?
1: 네.
0: 그럼 두피가 좀 보송보송해지고 일단 시원합니다. 느꼈죠? 착착.
1: 이게 쿨링감 바로 느껴져요.
0: 바로 와요.
1: 예. 네. 이게 지금 머리가 언 줄 알았어. 이게 어쨌든 스프레이니까 좀 젖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뭐 떡질까 봐 조금 걱정했는데 이게 금방 흡수돼요.
0: 자.
1: 아까
0: 아 왜냐면 그냥 이거 막 나가서 안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1: 나갈 것 같아요.
0: 아, 전후를 네. 맡아보긴 해야죠.
1: 네.
0: 오!
2: 진짜
0: 정말 좋은데요? 오! 이 제품 좋네.
1: 좋네요.
0: 그리고 저는 이게 진짜 좋은 게 끌고
1: 네.
0: 다니면서
1: 네.
0: 그냥 이렇게 수시로 풀면 돼요.
1: 그쵸.
0: 그럼 이제 정수리 냄새도 이제 안 나고.
1: 아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머리가 시원해야 몸이 시원해진다고 해요.
0: 그쵸?
1: 저희 막 춤추고 내려올 때도 그렇잖아요. 이걸 사용하면은 춤추느라 열이 올라왔던 것들이 좀 쿨감이 생기는 거죠. 땀을 좀 덜 흘릴 수 있다는 점.
0: 그게 얼마나 좋냐면 주변에 이제 뭐 열받은 사람 있잖아요. 화가 잔뜩 난 사람한테
1: 예.
0: 뿌려주잖아. 그러면 하다가 방금 무슨 일이 있었지?
1: 그런 느낌.
0: 이렇게 추천 제품 모두
1: 네.
0: 리뷰해봤고요.
1: 네네네.
0: 자 이제 각자의 원픽을 또 뽑아야죠.
1: 네.
0: 자 이 중에서 이건 나한테 꼭 네. 필요하겠다 싶은 제품을 뽑아보도록 할 건데
1: 네.
0: 와이어 씨 먼저 뽑으세요. 일단 이거 아닐 것 같은데.
1: 맞아요. 이거 아니에요. 저 티트리.
0: 오? 근데 미안한데 안 할 것 같은데?
1: 아니 그냥 뽑는 거 아니에요?
0: 그쵸, 맞죠. 네. 맞죠.
1: 아는 거와 별개로 정말 추천해주고 싶은 템. 네. 피부 관리 받고 나면 이거를 무조건 해주잖아요.
0: 그쵸.
1: 이 진정이 되고 확실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0: 아 저는 굉장히 고민이 되긴 하지만
1: 네.
0: 직관적으로 봤을 때 열을 내리고 이런 거니까 저는 이걸 하겠습니다.
1: 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또 뭐 해야 되잖아요?
0: 그쵸.
1: 네. 뷰티북.
0: 마지막 장을 완성시켜야 됩니다.
1: 수요탕!
0: 오늘도 순수미술로 갑니다.
1: 진짜 이쁘게 꾸밀 거예요, 저. 막지 마세요.
0: 지금 영감이 바로

0: 네, 다 됐습니다.
1: 자, 됐습니다.
0: 하나, 둘, 셋.
1: 짜잔.
0: 짜잔.
1: 바이오씨부터 작품 설명하시겠어요?
0: 네, 일단은 저희 뷰티 온앤오프가 항상 특별한 날이라는 걸 또 한번 강조를 했고요. So cool, 쿨링을 이제 여기 그려져 있는 쿨링을 그대로 그려봤고요. 모델링 마스크 컵팩이라고 써놨거든요. 그 위에 안에 티트리가 있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안에다 적어놨습니다. 오. 네, 이렇게 안에 있다라는 걸 좀 표현하고 싶어서 적어놨고
1: 어쩔 수 없는데요?
0: 여기다가 이제 피부과에서도 인정한 쿨링템 플러스 관리까지 그
1: 저는 동심으로 돌아가는 그 포스터 알죠?
0: 네.
1: 그때 좀 감정을 좀 일부러 동심에 낭만을 좀 살짝 한 스푼 넣었고요.
0: 네.
1: 용암도 얼려 보이는 아이스 샷건.
0: 뱅.
1: 뱅.
0: 오케이.
1: 태양을 향해 쏴라. 뱅. 예, 지금 큰일 났어요. 근데 또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확실히 알기 위해서 스프레이 있잖아요.
0: 네.
1: 얼어버렸습니다.
0: 오.
1: 두피 뿌리다가 얼었습니다.
0: 오.
1: 조심하셔야 돼요. 스프레이기 아이스 샷건이니까.
0: 저희가 아몬드인 줄 알았어요.
1: 언 거예요, 얼음.
0: 아, 얼음이에요.
1: 팝 아트 네. 느낌으로 해봤습니다.
0: 좋습니다. 아, 이렇게 또 다 꾸며봤는데 이제 슬슬 뭐 해야 되겠죠?
1: 네.
0: 이 얘기를 또 할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1: 아, 정말 근데 아쉽게도 네. 뷰티 온앤오프 마지막 시간입니다.
0: 네.
1: 어땠나요?
0: 사실 이제 뷰티라는 거는 저하고 안 어울릴 줄 알았습니다. 뭐 지금까지도 마지막까지도 사실 모르는 게 많았는데 그 덕분에 알아가는 게 더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인터뷰도 사실 시민분들과 함께 또 처음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정말 많은 거를 공유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뭔가 알아가는 시간 자체가 사실 되게 새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 인생에 또 처음이었고 제가 앞으로도 지내면서 이만큼의 뭔가 도전적이고 또 재미난 방송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창윤이 형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말하면 그냥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힘들었죠?
1: 네. 아니 사실 예상은 했습니다.
0: 네네네.
1: 예상은 했지만 정말 예상대로였지만 네. 그래도 또 인터뷰도 이제 영어로 유창하기도 하고
0: 네네네.
1: 인터뷰 사자처럼
0: 네.
1: 당당하게 멋있게 가는 모습이
0: 네.
1: 뒤에서 봤을 때 정말 뿌듯했고
0: 네.
1: 굉장히 또 저도 인터뷰 통해서 정말 이런 것도 있구나에 대해서 많이 알았고
0: 네.
1: 시민들도 인터뷰하면서 네. 또 의혹절도 많았지만
0: 네.
1: 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셔가지고 헤쳐나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0: 네.
2: 여러분 그 12주 동안 같이 고생해 주셨잖아요.
0: 와! 뭐야?
2: 얼마 전에 저희가 그 테스트 하나 해달라고 보내드린
1: 아,
0: 그 테스트!

0: 감사합니다.
1: 한번 봐도 돼요? 아, 네. 이것도 리뷰해야 되는 거 아니죠? 아, 아니죠.
2: 커스텀.
1: 어, 딱 내가 진짜 필요한 그거대로 했네요. 아, 맞네.
2: 와, 감사합니다. This is my life. 휴마라 샴푸입니다.
1: 아, 감사합니다.
2: 깜빡하고 있었네요.
1: 저 오늘 뭐 샴푸 그거 왜 안 하나 싶었어요. 아, 그래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12주 동안 사실 뭐 그렇게 열심히 했죠.
2: 열심히 하긴 했죠.
1: 열심히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뭐 자리 드린 것도 없는데 맞아요. 이렇게 또 챙겨주시니까 또
2: 부족한 분이 많았지만
1: 네. 나중에 시즌2 시작되면 저희가 그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진짜
1: 네, 진짜 좋은 걸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2: 감사합니다. 하지만 네. 이제 저희 마무리 멘트를 해야 되는데
1: 네.
2: 자, 아무튼 오늘 저희가 추천드린 제품들로 올여름 조금이나마 시원하고 뷰티뷰티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 뷰티 온앤오프도 언젠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 네.
2: 그럼 지금까지 뷰티 온앤오프의 이션
1: 와이엇이었습니다.
2: 안녕.
3: 아, 이거 왜?

안녕하십니까. 국악콘서트판 한석준입니다. 브라스밴드라고 하면 관악기와 타악기가 함께 연주하는 걸 말하죠. 아주 시원시원하게 뻗어나가는 음색이 특징이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요. 근데 그 중에 우리 음악을 연주하는 브라스밴드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국악 브라스밴드 시도, 오늘의 첫 번째 무대를 보여줄 팀인데요. 이 팀은 태평소나 트럼본이나 색소폰 같은 관악기와 드럼, 장구, 꽹과리가 합쳐진 타악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국적인 연희와 신나는 퍼포먼스가 함께해서 듣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보기에도 아주 신나는 그런 무대를 꾸며준다고 합니다. 자꾸 듣고 싶은 음악을 만들고 싶다는 국악 브라스밴드 시도의 무대, 함께하시죠.

0: 아리아리가 파이팅을 대신해서 쓸 수 있는 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정말 신나는 무대를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럼 국악 브라스 밴드 시도 만나보겠습니다. 박원진, 최은영, 정신혜 세 분이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저 먼저 세 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드럼을 치고 있는 박원진입니다.
3: 네, 저는 시도팀의 장구를 맡고 있는 최은영입니다.
4: 네, 저는 시도팀에서 태평소 연주와 노래도 하는 정신혜입니다.
0: 네, 자 이렇게 세 분이 오셨는데 일단 네, 의상만 봐서는 저 국악 쪽은 아니신 거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네, 혹시 뭐, 네, 아, 뭐 그런 어떤 컨셉이 있으신 겁니까? 의상으로 주고자 하는 느낌이라든지.
2: 네, 저희가 원래 처음에 맞췄던 옷은 한복이었는 개량 네. 한복이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신곡을 내면서 없었던 색깔 한번 입어보자 해가지고 조금 핫하게 입어보고 싶어가지고 이 옷으로 프로필 촬영을 했었거든요.
0: 네.
2: 근데 이번에 작가님이 전화 오셔서 이 옷이 입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0: 아, 그런 거였군요. 네. 자, 이 시도는 일단 멤버가 7분이십니다. 그리고 동서양 악기가 섞여 있죠. 그러니까 드럼도 있고 관악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엄청 큰 악기도 중간에 있었는데 그건 뭐였죠? 이름이?
2: 네, 그 말씀해주신 악기는 수자폰이라는 악기인데요.
0: 수자폰이요?
2: 네네네. 네. 베이스와 묵직함을 맡고 있는 남태균이라는 친구가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 꽹과리 치는 우성희 친구가 있고 트럼본 하는 김민승 친구, 색소폰 하는 손성모까지 이렇게 7명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0: 팀 이름이 시도인데 시도는 설마 그 내가 오늘 한번 이거 시도해 볼게 그 시도인가요?
3: 어, 맞아요.
0: 아, 그래요?
3: 네, 딱 그거예요.
0: 아, 네. 네.
3: 저희가 팀을 처음에 결성을 했을 때 어떤 게 간결하게 사람들 기억에 잘 기억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희 팀을 한번 돌아봤어요.
0: 네.
3: 돌아봤더니 저희 팀은 동서양 악기가 만난 팀이잖아요.
0: 네.
3: 어떻게 보면 새로운 장르의 시도를 하는 팀이고 또 어떻게 보면 미지의 세계를 개척해 나가는 팀인데
0: 네.
3: 예, 그렇게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과 시도를 하는 팀이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어서 이제 시도라고 이름을 정하게 되었어요. 네.
0: 근데 애초에 그런 멤버들이 어떻게 한 팀을 만들게 되셨어요? 네.
2: 처음에
0: 너무 좀 다른 팀들이어서.
2: 아, 네, 맞아요. 처음에 구상하게 된 거는
0: 네.
2: 제가 먼저 구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0: 네.
2: 저희 팀은 2020년도 말에 한창 코로나로 공연계가 너무 아이고. 힘들었을 때
0: 네.
2: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0: 만나지도 못할 때.
2: 네, 만나지도 못할 때. 그래서 공연도 너무 없고 이 시간을 그냥 이렇게 보내는 게 너무 아까워서 불러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판을 버려보자. 라는 생각으로 팀을 구상하게 됐고 애초에 전기하고 음향이 없다면은 어디서든 이제 공간의 제약 없이 공연을 할 수가 있잖아요.
0: 네.
2: 그래서 브라스 밴드를 구상하게 됐고 거기서 우리는 특별하게 국악기를 접목시켜 보자 해 가지고 장구 친구들하고 국타 친구들이랑 태평소 친구 합쳐서 팀을 네.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0: 애초에 전기 쓰는 악기는 다 빼자가 목표였군요.
2: 네, 그렇죠. 네, 네. 저희가 제약 없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0: 전기가
2: 어디서든
0: 없는 데서도 네. 공연을 할 수 있게.
2: 네, 네, 네.
0: 야, 특이한데요. 요새 잘 없잖아요. 전기 쓰는 악기가 하나도 없는 거는.
2: 그렇죠. 잘 없고 요새 캠페인 탄소중립 캠페인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의 흐름과도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
0: 환경보호팀이군요.
2: 네. 네.
0: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환경보호팀 시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021년에 제15회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앞에 연주하셨던 아리아리로 은상을 수상하셨어요.
2: 네네.
0: 네. 안타 뭐 지났지만 네. 축하드립니다.
2: 아, 네, 감사합니다. 네.
0: 팀 결성하자마자 수상한 거네요.
2: 네, 저희가 그 팀을 이렇게 만들고 나서 그냥 연습은 하고 있었는데
0: 네.
2: 신의 친구가 네.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라는 대회가 있다.
0: 네.
2: 그래서 그럼 우리 이거 해보자 해가지고 상반기 내내 준비를 했어요. 대회 준비를 하고 저희 첫 데뷔 무대에 은상까지 수상하게 돼가지고 너무 기억에 남고 감사한 대회죠.
0: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는 우리 국악인들은 모두 다 아는 네. 네, 대회인데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 여기서 이제 은상을 차지했는데 보면 소리가 상당히 큰 악기들만 있습니다. 왜 이런 소리 큰 악기만 모아놓으셨는지.
4: 전기를 일단 안 써야 되니까 환경 친화적이기 위해.
0: 어떻게 환경보호단체에서 나오신 분들 같아요. 네. 아, 연습할 때 뭐 시끄럽다고 민원 들어오고 그러진 않았습니까?
4: 그 저희 시도 팀 연습실이 4층에 있는데
0: 네.
4: 5층에서 이제 민원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10시 이후에 연습이 필요하면 다른 공간을 대관해서 쓰고 있고
0: 5층 설마 명상원 이런 거예요?
4: 아니요, 그건 아니고 가정집으로 알고 있어요.
0: 아, 가정집. 네. 반대로 이렇게 소리가 큰 악기들이 있기 때문에 장점은 뭔가요?
3: 장점은 많죠. 많은데 마이크를 실내 같은 데서 안 써도 되는 상황이 있어요. 가끔씩.
0: 네, 그럴 수 있죠.
3: 네. 그러면은 이제 마이크를 타고 나오는 이제 음향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들어서 악기만의 고유의 특색을 좀 더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커서 야외나 그 어디에서나 이제 또 장점이 되는 것 중 하나는 사람들의 이목을 한 번에 확 집중시킬 수가 있어요.
0: 아, 일단 쳐다는 보겠군요.
3: 그렇죠.
0: 네. 아,
3: 그게 제일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0: 네.
3: 네.
0: 쳐다보고 웃는 표정으로 와야 되는데 쳐다보고 인상 쓰고 다시 고개 돌리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3: 네, 마음이 아픈데 대부분 네.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놀란 표정으로 뭐야 했다가 우와 하고 오셔가지고 즐겁게 관람을 하시더라고요.
0: 아유, 그건 참 좋네요.
3: 네. 네.
0: 그 앞서 연주하셨던 아리아리도 그렇고 이 민요를 비롯한 이 국악적인 소재로 곡을 많이 만드신다면서요. 네.
4: 네, 저희가 아무래도 국악이랑 서양이랑 함께하는 팀이다 보니까 이제 국악적인 게 빠질 순 없잖아요. 그래서 아리아리에서는 태평소에 박종선 신화이라는 게 있는데
0: 네.
4: 그런 거나 아니면 메나리 가락을 태평소가 아니라 이제 색소폰이랑 트럼본이 해석을 해서 연주를 하기도 하고 또 그 외에도 민요 한오백년을 청춘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청춘가라는 곡도 있고 또 강원도 아리랑을 약간 쿵짝쿵짝하는 느낌으로 만든 봄날 아리랑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국악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살려서 곡을 만들고 있습니다.
0: 아, 그럼 우리 시도는 앞으로는 어떤 음악을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2: 시도는 지금처럼 보이는 음악을 만드는 게 가장 큰 목표예요.
0: 보이는 음악?
2: 네. 저희 음악은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봤을 때 함께 증폭되는 에너지가 더 많기 때문인데요.
0: 네.
2: 네. 저희 시도가 음악만 그냥 연주하는 연주팀이 아니고 함께 퍼포먼스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멜로디를 밑그림이라고 생각하고
0: 네.
2: 악기들이 색채를 입혀서 무대를 완성하는 것처럼 저희 무대만을 봤을 때 보이는 예술 작품이처럼 보여지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0: 보이는 예술 작품.
2: 네.
0: 다음 무대를 볼 때는 좀 더 보여지는 부분까지 같이 한번 네. 유심히 보겠습니다.
2: 네네.
0: 어떤 곡을 들려주실 겁니까?
4: 아, 네. 그 새뱃놀이라는 곡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0: 네.
4: 뱃노래 아시죠?
0: 아, 그럼요.
4: 네. 그럼요. 전 국민이 아는 뱃노래인데 뱃노래를 모티브로 한 곡으로 이제 공연 중간에 장구 솔로 퍼포먼스가 있는 곡이기도 하고요.
0: 네.
4: 또 저희가 대면 공연에 아주 짱인데
0: 네.
4: 네, 대면 공연 할 때 관객분들이랑 함께 율동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관객분들도 상당히 좋아해 주시는 곡 중 하나인데 그 새뱃놀이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0: 어떤 무대가 나올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럼 세 분 다음 무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네.
4: 감사합니다.
0: 자, 그럼 여러분 국악 브라스 밴드 시도의 새뱃놀이 함께 감상하시죠.

0: 버즈드는 좌우를 살피세요.
1: 안녕하세요. 저 티켓 하나.
2: 여기 있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2: 버스는 지금 차량 10시 50분 출발이야.
1: 어디에다가 차야 돼요? 이게 한번 타고 내리면 그 자리에서 몇 분 있다가 다시 와요?
2: 40분
1: 40분이요? 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시티 투어 버스 탑니다. 마음에 드는 데 있으면 내리고 거기서 조금 더 그림 그리다가 하루 종일의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얘가 10시 50분 출발이래요. 정차에 있는 동안 지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탈 거예요. 왜냐면은 타기 전에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리고 곧 탈 겁니다. 지금 몇 시죠?

함께 자리를 잡아볼까요? 해외 가서 약간 시간 조금 없고 체력 딸릴 때 저 이제 많이 타봤거든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거예요. 지도를 보는 거랑 이 시티 투어 버스를 타는 거랑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인덱스를 하나 돈다고 생각하거나 이 도시가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곳들을

0: 연결해서 사실 기획해서 만든 코스잖아요. 날씨 좋고 햇빛 반짝반짝하고 이게 앉아만 있으면은 티켓 하나로 서울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거라서 신나요.
1: 한강 잔시 루트. 그 루트는 可以全天在所有的停靠站点自由上下车方便您在首尔市的主要景点游玩品尝美食体验文化以及购物
0: 근데 너무 멋지다. 우와.
2: 근데 맞아.

대부분 이제 1층에서 그리는 거잖아요. 근데 1층에서 그렸을 때의 건물의 모습과 이게 2층에서 이렇게 개방감 있는 데에서 보는 서울의 모습은 확실히 다르네요. 서울을 하나로 이렇게 딱 특정해서 상징적인 거를 얘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다 준비했어의 느낌으로 버스를 타고 한 바퀴를 돌자 약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버스케치나 이런 거에서 가장 간단하게 그리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펜으로 이 라인을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약간 주요 색깔들만 색연필로 채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서 앉아서 잠깐 그렸던 것들이 세종문화회관 앞에 잠깐 서 있을 때 세종문화회관 그리고 충무공 이순신사는 뒷모습만 그렸어요.

오늘의 구름채색 끝. 여행을 하면서 그림을 꼭 막 풍경 모든 거를 다 그려야 된다라기보다는 자기가 그리고 싶은 부분, 한 부분을 확대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남기는 것이 사실은 저는 이런 드로잉 저널 같은 거를 만들 때 조금 더 여유도 두고 여백도 두고 거기에 나의 감상 같은 것도 좀 쓸 수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신 가게 전체 모습을 지금 그리는 것보다는 오늘 처마를 위주로 해서 이 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관찰에 대해서 조금 다시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 거를 그리려고 하면 보고 나서 잊어버리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를 이렇게 그려요. 근데 그림을 잘 안 그려본 사람들은 머릿속에 사실 이 그림에 대한 데이터가 없거든요. 관찰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관찰만 하고 이것을 손으로 옮기는 것을 연결을 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 그리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은데 대상을 보면서 눈이 가는 만큼 손이 똑같은 비율로 가게 되면 본 것을 거의 그대로 그려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조금 가까이 있는 것들은 대상을 보고 종이는 보지 않고 대상만 보고 약간 그려보는 좀 실험을 해보시는 것이 되게 여태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종류의 그림을 그리는 것에 한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기억에 남았던 것은 사실 내렸던 데보다는 아까 바깥에서 타고 갈 때 그 남산을 보고 올라가는 그 골목이 있었어요. 우회전 하자마자 딱 남산이 앞에 남산타워가 보이는데 그 뷰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까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스케치했거든요. 그 뷰가 옆에는 다 이렇게 빌딩 계곡이고 앞쪽에 산이 있고 거기에 이제 남산타워가 보이는 그 장면이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처음 그림을 그려라고 말씀해주신 선생님이 글씨를 쓸 수 있으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어렸을 때는 다들 막 벽에다가 그리다가 이게 이제 학교를 가거나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림을 안 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됐을 때 다시 그림을 좀 그리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으면 사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씨로 쓸 수 있는 기록을 옆에 그림 기록의 도구를 하나 더 갖췄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드로잉을 그냥 낙서라고 생각하시고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합니다.

0: self-destruct. 아, 어렵네.
1: 안녕하세요. 국립민속박물관 김창일입니다. 오늘은 견지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견지대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고유한 낚시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약하면서도 아주 섬세합니다. 이런 것들은 작은 사이즈의 물고기들을 가지고 주로 낚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평면으로 민자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이렇게 큰 낚시가 있는데요. 이렇게 두꺼운 낚시는 주로 큰 물고기를 대상으로 해서 이게 부러지지 않도록 하는 거고요. 이건 뭘까요? 이거는 이렇게 바닥에 꽂는 거예요. 바닥에 꽂아뒀다가 물고기가 낚이면 이렇게 끌어올리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간단하게 이 견지 낚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현장에 가서 더 상세하게 그리고 더 재미있게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박물관 갈까요?

0: 감독님.
1: 네.
0: 견제 낚시 해보셨어요?
1: 처음 해보죠.
0: 처음 해봐요?
1: 요즘 누가 이런 걸로 낚시해요?
0: 아유, 이게 우리 역사가 얼마나 오래된 건데 저는 얼마나 해본 것 같으세요?
1: 제가 봤을 때는 좀 해보신 것 같은데
0: 저도 수없이 했죠, 책으로.
1: 책으로? 역시 입으로 낚시하신다는 전통 견지 낚시잖아요. 언제부터 이거를 시작했죠?
0: 기록으로는 고려시대에도 기록이 있어요. 네. 한 1000년 정도는.
1: 1000년이요?
0: 사실은 500년. 그 앞에도 있었을 거니까 1000년 정도는 됐을 수도 있다. 근데 아까 그 1000년은 그냥 그 잘라주세요.
1: 어쨌든 1000년 가까이 된 낚시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잡힐까요?
0: 아유, 잡히죠.
1: 진짜요?
0: 견지가 크게 세 가지예요. 얼음 빙판 위에서 하는 얼음 견지가 있고, 배 위에서 하던 배 견지가 있고, 여울 견지가 있는데 빙판 위에서 하던 얼음 견지로 더 많이 잡았어요. 특히 한강이라든지 대동강에서는 한겨울에 견지로 낚아올린 물고기로 한양에 있는 백성들이 겨울에 단백질을 공급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1: 그러면 이 견지 낚시를 하셔가지고 어떤 종류의 고기를 잡으셨나요?
0: 플라스틱으로 된 견지를 가지고 피레미죠, 피레미. 피레미는 종종 잡았어요. 물고기 잡으러 박물관 갈까요?
1: 선생님, 입으로 낚시 잘하신다고 했잖아요. 입으로 낚시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0: 입으로 낚시는 해본 척. 일단은 자신감 있게 이야기해야 돼요. 강의할 때 이제 뭐 견지 니네들 해봤냐? 견지는 이런 거다. 한번 해본 사람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큰 차이죠.
1: 이게 입으로 하는 낚시입니다.
0: 역시 영화 감독답습니다.
1: 그럼 여기 지금 이 강에서는 우리가 이 견지 낚시로 잡을 수 있는 어종은 뭐가 있을까요?
0: 뭐 쏘가리도 잡을 수 있고 많죠. 뭐 있는 건 다 잡을 수 있죠. 처음 이 견지를 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색다른 맛이 있다. 시원한 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자연을 만끽하면서 하는 이게 매력이네요.
1: 힘든데요?
0: 이걸 빡세다고 하시면은 곤란한데.
1: 첫날부터 너무 이렇게.
0: 아, 뭐 앞으로 여정은 이거보다 훨씬 더 힘든 곳이죠. 아, 방금 입질을 처음으로 왔어요.
1: 입질이 왔어요?
0: 툭툭 하고 이제 소식이 없네.
1: 바다 거신 거 아니고요?
0: 바다에서는 날아다니는데 이거 하천에 왔더니 영 안 되네. 용왕이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1: 용왕이라고 하기엔 좀 뭔가. 이게 예전에 그러면 쓰던 이런 견지 낚시 때는 네. 주로 어떤 재료로?
0: 이거 대나무로 했죠. 그 옛날에는 강가 강변 마을에는 이게 필수품이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다 누구나 이거 만들 줄 알았죠. 잠깐만요. 잡혔어요.
1: 왔어.
0: 아니다.
1: 걸리
0: 걸렸다.
1: 지구로 잡으셨네요.
0: 잡힌 줄 알고 좋았는데.
1: 고기 걸린 거랑 바닥 걸린 거랑 감을 못 잡으시네.
0: 아유. 큰 거, 아니 잡혔다.
1: 잡혔어요?
0: 아니네.
1: 진짜 감을 못 잡으시네.
0: 아니야. 야, 견제는 또 느낌이 다르구나.
1: 근데 선생님 기록자로 계속 다니시잖아요.
0: 네.
1: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아는 뭐 민속 박물관에서 네. 일을 한다 이러면은 네. 주로 이제 거기서 뭐 유물 같은 거 관리하고 뭐 행사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다니실 수 있는 뭐 어떤 특별한 능력 같은 게 있으신가요?
0: 능력이라기보다 네. 이제 유물과 관련되는 것들을 현장성 박물관 안에서 수장고 전시실 안에서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현장에서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네. 그리고 그것들을 현재를 기록하지 않으면 미래에는 그것들을 사라진 거 가지고 기록하면은 뭐 큰 의미가 없어요.
1: 네.
0: 지금을 충실하게 기록해놔야지 미래가 있는 거니까 계속해서 기록하러 다니는 거죠.
1: 네, 항상 제가 질문을 드리면 네. 짧게 얘기하시는 법이 없네요.
0: 아,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제가 이거 낚시하느라고 지금 제 차 양쪽으로 긁힐 것 같은데 이거 우리 박물관을 위해서 내가 지금 내 차를 기증시켰어요. 시간상으로 비슷한데 내가 잘하는 척벽강으로 갈 걸 그랬나?
1: 근데 거기는 좀 확률이 있어요?
0: 많이 잡죠. 저 뭐 플라스틱 가지고도 잡았으니까. 그게 경치는 여기보다 더 좋은데.

0: 오늘 고기 못 잡으면 적병강 앞으로 6개월 동안 안 옵니다.
1: 오케이.
2: 선생님. 예. 이게 세 번째. 예? 아, 이거 첫날부터 만나자마자 이렇게 고생을 시켜요?
0: 이거 참, 내 면목이 없네요, 이거.
2: 아니, 뭐, 넣으면 바로 나온다면서요.
0: 바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왜 이러지?
2: 아, 낚시가 쉬운 게 아니에요.
0: 정말 마음대로 안 되네요, 이거.
3: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2: 자, 처음 해보는 견지 낚시. 제대로 당하고 갈 건 것 같습니다. 창희쌤, 입으로 낚시하셔야 되는데 오늘 너무 조용한데요? 갑자기?
0: 입으로 낚시해야 되는데 지금 할 말을 잃었어요. 나 여기 있어. 없어. 물고기 없어. 카메라. 너도 고생이 많아.
4: 갑자기 확 날래 그래.
0: 야, 이렇게 안 될 수가 없어. 와.

0: When it comes to soccer, teamwork is everything, isn't that right?
1: 아 맞습니다. 이 각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팀워크가 훨씬 더 중요하죠.
0: That sounds a lot like K-pop. You know, you got the main vocalist, the main dancer, you got the rappers. Just like in soccer, everyone has their own position.
1: 맞아요. 그리고 가수들의 완벽한 팀워크가 무대를 더욱 더 빛나게 하잖아요. 거기에 각자의 개성까지 딱 더해주면. 말해 뭐해 끝났죠. 네.
0: Absolutely, I can't wait to see the incredible teamwork these next performances have in store. Shall we check them out?
1: 네, 좋습니다. USP 클래시의 무대입니다. 뮤직 스타트.

0: Whether it's the World Cup or K-pop, they're both global celebrations that bring fans from all over the world together.
1: 네, 맞아요. 그리고 또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레전드 장면들은 이 몇 번을 보고 반복해도 봐도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쵸?
0: That's right. That's why the World Cup has always has its highlight reels.
1: 네, 월드컵엔 하이라이트가 있다면 이 K-pop, 이 무대에는 또 킬링 포인트가 있죠?
0: Yes, I heard today's performances are packed with moments you'll watch again and again.
1: 오호, 그렇다면 바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0: Let's do it. Music start.

0: 심플리 케이팝 아티스트의 뷰티 스타일링에 초밀착 해보는 시간이죠. 뷰티캠 코너입니다.
1: Yes, we'll be capturing your artist's best visual moments up close when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0: 네, 자 그럼 오늘의 게스트 바로 또 모셔봐야겠죠?
1: Yes, the fifth generation visual performers. Here's Izna. Welcome.
0: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1: Hello, Izna.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2: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글로벌 팬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3: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4: 안녕하세요, 이즈나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또 이번 신곡 메트로놈 앨범 소개와 함께 곡 소개까지 부탁드릴게요.
3: 네, 저희 이번 세터템포 앨범은요, 메트로놈이 타이틀인 앨범이고,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나만의 기준을 세워서 확신있게 달려나가겠다는 의미를 담은 앨범입니다.
0: 좋습니다. 네,
5: 그중 타이틀곡 메트로놈은 중독적인 비트와 저희 이즈나의 피지컬 자랑 퍼포먼스가 포인트인 곡인데요, 오늘 보여드릴 메트로놈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1: Alright. Well, I watched the Metronome music video and it already has over 11 million views.
0: Wow. Wow. 네, 저도 봤는데 이 칼각 군무가 또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혹시 안무 포인트 동작도 직접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6: 네, 칼각인 만큼 일명 각도기 춤이라고 불리는데요.
0: 각도기 춤.
6: 이렇게 허리도 45도만큼 꺾는 게 포인트입니다.
0: 45도. 오, 좋습니다. 저희도 한번 같이 해볼 수 있을까요?
6: 네, 좋습니다.
0: 좋습니다. 자리로 와주시고요.
1: Alright, 원진아, 우리 피지컬 자랑 좀 해보자.
0: 우리 피지컬 자랑 가봐야지.
1: Let's go.
0: 우리의 피지컬, 좋습니다.
1: 네.
0: 자, 준비되셨나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뮤직 큐! 큐.

0: 좋았습니다. 어떻게 앨런 형 좀 피지컬 촬영 좀 된 것 같아요?
1: 그럼 그럼 그럼.
0: 45도 찍혔어요?
1: 그럼 그럼 그럼.
0: 좋았습니다. 네, 저희도 이렇게 같이 포인트 안무 동작을 같이 해봤는데 이번 컨셉의 스타일링에 대해서도 자세히 한번 들어볼까요?
2: Yes, let's bring.

0: 멤버들 어떻게 보셨어요?
1: 완벽 최고예요, 짱.
2: It was amazing.
3: Yes. She said you were perfect. All right, Rel, I heard you have a lot of questions for Isna today. Let's go through them one by one.
4: All right, the first one is, what is the highlight of your Is Your Hair and Look today?
0: 아, 네, 오늘 각자 헤어와 메이크업의 포인트가 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1: 네, 제가 이번에 메이크업 포인트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오늘 완전 글리터, 키라키라, 반짝반짝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3: So Mai did sparkling, 키라키라 메이크업 today.
0: 또 있으실까요?
5: 네, 저는 오늘 메이크업에 포인트를 블루 컬러로 줘서 그레이 렌즈도 끼고 여기 눈앞에 반짝이를 했습니다.
3: 아하. So she gave a little blue color point to her makeup and contact lens and some sparkles as well.
0: 한 번 더 계실까요?
2: 네, 저는 오늘 긴 생머리도 하고 예쁜 화장도 했으니까 약간 까만 고양이 그런 애꺼 같이 했어요 오늘.
3: 아. Yes, so her concept today is like black cat. So she did black straight hair and a pretty makeup. Yeah.
0: Yeah, all right, let's move on to next question.
4: All right, the next question is, after your makeup is done, what is the first thing you check when you look at the mirror?
3: 네, 메이크업을 마친 뒤 거울을 봤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0: 오, 어디실까요?
6: 저는 아이라인을 가장 먼저 보는 것 같은데요. 이 아이라인이 조금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 오늘 약간 강아지 컨셉이고 살짝 올라가 있으면 오늘은 좀 고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3: So, 사랑 checks to see whether her eyelines, whether it goes down like a dog's eye or if it goes up like a cat's eye.
0: 오, 좋습니다. 또 계실까요?
7: 저는 항상 거울을 볼 때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는데요. 오늘은 완전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핑크빛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3: Mm-hmm. So when Jeongeun finishes her makeup and looks at the mirror, she looks for the entire vibe of the look. So today she wanted to present a lovable look, so she did some pink blush.
0: 한 번 더 계실까요?
8: 네, 저는 핑크 메이크업을 정말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은 핑크 게이지가 몇 퍼센트인지 항상 체크를 합니다.
0: 오,
9: 오늘 몇 퍼센트실까요?
8: 오늘은 한 80%?
3: 오케이! Okay. So, Sebi really likes the pink shade. So whenever she looks in the mirror, she checks. So today is 80%.
0: Wow, great. Let's hear the next question.
4: All right, the third question is, do you have any beauty routines you pay attention when to during the promotions?
3: 네, 활동기에는 평소보다 더 신경 쓰는 본인만의 관리법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1: 네, 저는 항상 무대하고 나서 아프타케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숙소에 들어가서 무조건 폼롤러로 다리를 풀고 자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 Mai says she thinks aftercare is the most important part, and after the whole day ends, she goes back to the dorm and starts foam rolling her muscles.
0: Wow, 또 계실까요?
5: 네, 저는 이제 메이크업을 활동기 때는 많이 하다 보니까 팩을 충분히 해줘서 수분 공급을 잘해주는 편입니다.
3: Mm-hmm. Okay, so during promotional period, since they always have their makeup on, Jimin always makes sure to put on face pack to make sure her skin stays moisturized.
0: 좋습니다. 또 계실까요?
8: 네, 저는 활동기에 꼭 건강하게 챙겨 먹는 거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꼭 소고기를 잘 챙겨 먹습니다.
3: So Sebi thinks it's very important to take care of your health during promotional period, so she always makes sure to eat beef.
0: 소고기인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8: 제가 요즘 소고기에 정말 빠져서 소고기 is my go-to food these days.
0: Okay, 좋습니다. Okay, then last question.
4: The last question is, if you have a fashion, signature facial expression or favorite camera angle, could you show us?
3: 네, 카메라 앞에서 가장 자신 있는 표정이나 각도가 있다면 살짝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0: 그러면은요, 저희가 오늘 또 월드컵 컨셉이기도 하고 하니까 여러분이 약간 응원석에서 카메라에 잡혔다고 생각하시면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3: 네,
0: 한 번씩 한번 보여드릴까요?
2: 네.
0: 좋습니다. 음악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뮤직 큐! 오케이. Okay. Uh-huh. 좋습니다.

0: All right. 네. 아, 너무 좋습니다. Okay.
1: All right, well, can you give us a final message before we wrap things up?
2: Yes. Is not please come to Malaysia. Let's say this word together. Aku cinta kamu Naya. Janji. It means Naya sarange. Yakso.
3: Wow.
0: 좋습니다. 네. 이거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드릴까요? 어떻게 한 번만 다시 네. 그치, One more time.
2: 아쿠 진타 카무.
3: 아쿠 진타 카무.
2: 짠지.
3: 짠지.
0: 아 좋습니다. 레일님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이진아의 신곡 무대를 만나볼 건데요. 마지막으로 전 세계 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はい、いつも応援してくださっ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私たちこの後メトロノームのステージ一生懸命準備しましたので、ぜひ期待してみていてください。いつもありがとう。大好き、愛してる。
0: 아, 겨우 부담 감사드립니다. 좋습니다.
1: All right, the group with infinite potential. Here is Izna performing Metronome followed by RIP.
0: 네,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뮤직 스타트.

0: Well, well, well. We've already reached the final performance of today's show.
1: 아, 시간이 이거 정말 순식간이네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이 피날레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0: Correct. K-pop is adding more excitement to the world's biggest celebration, the World Cup.
1: 네, 오늘 심플리 K-pop에도 이 피날레로 그 열기를 가득 채워줄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0: Yes, he's got the visuals and vocals to match.
1: 네, 믿고 듣는 보컬리스트 정대현 씨의 무대입니다. 뮤직 스타트!

0: Let's go, Simply K-pop! Well, today we got to see amazing performances back to back. What did you think, Wonjin?
1: 아, 또 말해 뭐합니까? 정말 너무 최고였죠. 이 선제골 같은 오프닝부터 이 피날레까지. 아, perfect, perfect. 에.
0: Agreed, agreed. The World Cup unites the world through soccer, and K-pop does the very same thing through music.
1: 네, 오늘 심플 K-pop도 그 열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더욱더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Simply K-pop, we'll be saying bye for now, but we'll be back next time with simply dazzling K-pop performances. Bye! Bye.

법지사는 풍수적으로 배가 항해하는 그런 형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이 배에는 무거운 돌을 실으면 가라앉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나무로서 이렇게 목탑 형식의 팔상전을 지은 것입니다.

0: 젓갈이요, 젓갈. 젓갈 사요. 네, 맛보세요. 자, 오징어, 낙지, 참난 다 맛있어요. 자, 드셔보세요.
1: 10시까지 가요.
0: 네, 어서오세요. 반찬 사러 오세요. 반찬 맛있어요. 언니, 이걸로 하나 드릴까요? 이걸로?
1: 다 맛있어요.
0: 네, 14,000원. 예, 안녕히 가세요. 예, 어서 오세요. 자, 반찬 사세요, 반찬. 자, 저녁에 밑반찬으로 드세요. 반찬이 맛있어요. 예, 안녕히 가세요. 예, 예.
2: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법지사는 풍수적으로 배가 항해하는 그런 형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이 배에는 무거운 돌을 실으면은 가라앉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남으로서 이렇게 목탑 형식의 팔상전을 지은 것입니다.

0: 희고 연극력. 그 수학자 데카르트, 그 러셀, 파이
1: 1부터 100까지 인수분해 2차방정식 분수 피타고라스의 정의.
2: 안녕하세요. 탐지식빵 운영하고 있는 박인자입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인스크립트 운영하고 있는 박세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인스크립트 같이 운영하고 있는 권주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데카르트 수학책방 정유숙이고요.
5: 데카르트 수학책방 강미선입니다.

0: 탐조 책방은 국내 1호 탐조 전문 책방으로 탐조 입문하고 싶은 사람이나 새와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찾게 되는 책방인데요. 보통 이제 책방 하면은 책만 있다 생각하는데 여기는 새를 알아보는 공간으로 탐조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하나밖에 없는 탐조 관련된 책방이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편하게 볼 수 있는 새와 관련된 책들은 모두 다 여기에 비치해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아본 결과 한 400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 인스크립트는 국내 유일의 희곡 전문 서점이고요. 가장 주력하고 있는 분야는 한국 현대 희곡입니다. 여기 핑크색 서관은 저희 서점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찾고 재밌어 하시는 공간이기도 한데 여기는 지만지 드라마라는 희곡 전문 출판사의 책장이에요. 지금 표지는 다 같은데 다 다른 희곡들이 있고 이 출판사에 전권이 있는 서점이 별로 없는데 저희가 그중 하나입니다. 네.
2: 데카르트 수학 책방은 수학으로 화해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3: 수학하고 좀 친해는 지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너무 먼 문과분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 중에서도 수학이 무서운 아이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사실은 그렇게 무서운 곳이 아니고 수학은 해를 끼치지 않아 이런 공간으로 보여주고 싶었죠.
2: 아, 저희는 이제 문제집이 없는 수학 책방은 이제 표방하고 있고요. 수학 책만 전문으로 하는 책방이 없기 때문에 그런 책방이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0: 제가 원래 심리치료사로 10년 정도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간에 새 관찰하는 탐조 프로그램에 한번 참여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쌍안경으로 새를 관찰을 하는데 그 순간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 이런 새라는 존재가 같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를 어떻게 모를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소리를 내는 존재인데요. 소리가 이렇습니다. 찡! 이 새를 그때 처음 봤었고 소리도 처음 들었고 모습도 처음 보게 됐는데 탐조하는 사람들이 흔히 집밥구리를 굉장히 시끄럽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소리를 많이 내는 새인데 우리가 모르고 살 수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놀라웠습니다. 그 놀라움이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4: 희곡 찾는데 어려움을 좀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 대형 서점을 다니면서도 아 희곡하는 왜 이렇게 조그맣지? 라는 생각을 계속 하던 차에 우연히 둘이서 희곡 서점 차려볼래? 라는 말을 시작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이렇게 희곡 서점을 열게 되었습니다.
1: 연극을 시작하면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진짜 움직이는 연습을 하기 전에 테이블 작업? 이렇게 리딩하는 시간을 가지고 다 같이 해석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저는 그 시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0: 같은 글을 읽고 다 같이 얘기하고 근데 또 읽고 또 읽고 그 과정을 되게 좋아하는데 종사자가 아닌 분들이랑도 같이 할수 있으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희곡은 좀 여러 명이서 동시에 독서를 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매력적인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1: 떡볶이를 만드는 과정에도 수학이 들어있다. 떡볶이 수학은 선생님이 진행을 했는데 떡볶이 시장 조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축제 날 떡볶이를 팔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경제 수학도 같이 하고요.
2: 동네 떡볶이 집 가서 먹어보면서 예를 들어 6,000원이면 6,000원에 떡볶이 몇 개가
0: 맞아요.
2: 들어가 있는지까지 다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 얘네들은 이런 거 자체가 다 너무 탐구 같고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득까지 봤죠. 그래서 학생들이 야, 역시 밥리담에다 떡볶이가 싸지만 많이 파니까 이렇게 많이 남는구나 하면서 되게 즐거웠어요. 훨씬 재밌어요.
1: 엄청
2: 엄청나게
1: 재밌어요. 엄청 재밌어요.
2: 재밌어요. 그 2주에 한 번씩 하는데 엄청 그날을 기다려요.
1: 일단 먹으면서 시작하기
2: 항상
1: 때문에
2: 떡볶이를 먹고
1: 일단은 먹는 즐거움이 있고
2: 시작하는.
1: 그다음에 이게 이제 아이들이 자기의 쌈짓돈을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돈 버는 경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열광하는 것 같아요. 저희 가장 인기 있는 동아리가
2: 그리고
1: 떡볶이
2: 이제
1: 동아리예요.
2: 학생들이. 맞아요. 쌍안경으로 새를 찾는 거죠. 새를 찾고 저 새는 누구인지 도감을 통해서 찾아보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책방을 나가자마자 바로 탐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곳으로 오게 됐는데, 서고라는 공간이 도시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이제 옛날엔 저수지였죠. 이런 탐조지를 이제 주기적으로 탐조를 하면서 쌍안경을 사용해서 새를 관찰한다든지 도감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탐조를 한 후에 어떻게 기록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할 뿐만 아니라 그날 본 새를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여기에서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가서도 꾸준히 하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도시라는 공간에서 새들이 둥지를 삼을 곳이 없어서 보일러 연통에다가 둥지를 짓는다든지 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인공새집을 어느 순간 만들어서 하나씩 달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저희 아파트에는 11개가 달려 있고
0: 낭독서 모임은 저희 인스크립트의 야심작인데요. 저는 희곡은 소리내서 읽어봤을 때그 매력이 배가 되고 그걸 진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독서 모임에서 보통 낭독을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오시는 분들이 이 낭독 자체만으로도 되게 뭐랄까요? 일종의 해방감 해소를 느끼시는 것 같기도 하고.
3: 재밌는 경우가 한번 있었는데 그게 파란 나라라는 희곡이었어요. 거기에는 고등학생들의 이야기다 보니까 욕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모임의 희곡에는 비속어가 많이 나오니까 혹시 불편하시거나 읽고 싶지 않으시다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서 읽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다들 너무 이렇게 그 비속어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열심히 연기하시면서 이 희곡이 가지고 있는 힘을 그대로 이렇게 막 표출해내시는 걸 보면서 하나의 놀이, 그냥 지금의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이 공간에서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들을 해보면서 놀수 있는 놀거리가 될수 있구나라는 거를 경험하면서 그 순간들이 저한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게 잊혀지지 않는 모임의 순간이었습니다.
1: 어느 날 어떤 청년이 저벅저벅 들어오더니 여기 소파에 탁 앉았어요. 근데 러셀을 바라보면서 딱 앉아가지고 내 인생이 러셀 때문에 망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 망했냐 그랬더니 원래 과거를 다니고 있었는데 러셀 책을 보고 나서 철학으로 빠져서 학교를 그만두고 수능을 봐서 철학과를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철학과 학생인데 그 학생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요즘엔 좀 뜸한데 또 오길 바래요.
3: 기억이 안 잊혀져요. 그 희곡을 한 번도 안 읽어보셨다고 추천해달라고 하셨어요. 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여러 번을 추천을 했고 결국 한 권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오셔서 환불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아, 읽다가 포기했어요. 제가 안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히 한 번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만 읽어봐 주시고 그러면 제가 정말 환불도 해드리고 음료도 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요 그냥 환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환불을 해드리고 그 뒤로 아직까지 만나지 못한 손님분이 계십니다.
0: 영상편지 한번 보내셔야 돼요.
3: 영상편지라고요? 그때는 희곡이 재미가 없으셨죠.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면 언제 한번 들리셔서 제가 새롭게 추천하는 희곡을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는 반가웠습니다. 또 뵙길 기도하겠습니다.
2: 2020년에 코로나19 왔을 때 저희는 아파트에서 가족 모두 탐조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제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새를 관찰을 하고 사진을 찍고 그러면 또 팔순에 저희 맹순 씨라고 부르는 저희 엄마이신데요. 엄마는 그 사진을 보면서 그림을 그려서 저희가 1년 동안 기록한 새들을 가지고 아파트 새지도를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전국 최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세계 최초더라고요. 그래서 새를 잘 모르는 할머니도 새를 관찰하고 새를 그림으로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새를 알아보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도 다 탐조를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게 된 굉장히 중요한 분이시고요. 할머니도 그림을 그리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은 새 그림을 그리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4: 화이팅!
5: 화이팅!
1: 제가 좋아하는 동네에 마을에 읍내에 2층짜리 단독 책방을 하고 싶은 로망이 있었거든요. 수학책을 정말 다양하게 많이 1, 2층을 다 쓰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더 늦기 전에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우리가 집중해서 천천히 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바쁘지 않게 그래서 좀 시골로 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목동점하고 여기 등산점하고 같이 합쳐서 다 강원도 원주로 갈 계획입니다. 9월쯤에 오픈할 것 같아요.
0: 인스크립트의 어떤 한 부분만이라도 즐기고 가실 수 있으면 그걸로 됐다,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이 물리적인 공간의 어떤 부분을 즐기고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신 분들한테 뭐라고 할 거냐?
3: 오신 분들한테?
0: 방문해 주시는 분들 한마디를 하나
3: 그러니까 들어왔어요 이미 여기? 네. 아 들어오신 분
5: 음료도 아니면... 맛있고
3: 토마토헤드가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들었거든요. 토마토헤드도 드시고 엄마가 이렇게 양동이에다가 토마토에 설탕을 막 이렇게 갖다 줬어요. 간식으로 먹으라고. 여동생이랑 저랑 막 이걸 먹어요. 허겁지겁. 밑에 토마토 국물이 설탕이 이렇게 녹은 토마토 국물이 남아 있거든요. 이제 여동생이랑 저랑 누가 이걸 먹을지 이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먹었어요. 근데 그게 나이를 먹고 나니까 어느 순간 여동생한테 좀 미안해지더라고요. 그걸 여동생한테도 좀 맛보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과 함께 토마토 애들을 만들긴 했거든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0: 네. 제가 음료를 같이 해야 하는 서점이다 보니까 네.
3: 아, 제가 나오긴 할까요? 재밌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재밌고 저것도 재밌고 희곡 하나 꺼내 읽어도 재밌고 음료 마셔도 야, 이 토마토 헤드에 그런 스토리가 있어 이러면서 또 재밌고 그냥 여기가 너무 재밌어서 공연 보러 왔다가 인스크립트 한번 가자 거기 또 재밌는 거 생겼을 것 같아 또 뭐가 있을 것 같아 이게 느껴지는 공간이 되는 게 정말 정말 제 진심입니다. 네.
2: 제가 이런 말 많이 쓰고 있는데 탐조 입문은 탐조 책방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새를 좋아하지만 새를 어떻게 관찰해야 될지 탐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한테 아 내가 새를 보고 싶은데 그러면 떠올릴 수 있는 책방이 탐조 책방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 데카르트 수학책방이라는 간판을 딱 보고 아 여기가 뭐 하는 데예요? 여기 학원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수학책방이라는 곳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그냥 발을 싹 집어넣으시면 된다. 네, 와서 보면 생각보다 따뜻하고 그리고 재미있는 책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공간은 선생님이랑 좀 반대예요.
1: 거의 반대.
6: 아니요, 거의 반대예요.
1: 굳이 저희 집합이 없어요. 그래서 합집합이 크다.
6: 아니 정말 많이 달라요 우리가.
3: 진짜 취미는 물건 싸게.

0: 사는 법을 찾는 법인 것 같아요.
1: 신기한 게 이게 누구한테는 되게 취미인데 누구한테는 극심한 고통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사람의 성향이 진짜 다르고 취향이 다르다.
2: 일상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취향 어디 먼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의 일상에 함께 더불어서서 굉장히 나의 삶을 풍부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4: 네.
5: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6: 너의 모습 너무 잘해주셔서.
7: Knock knock. The magical door to the world of K-animation is swinging wide open. Meet your instant new BFF, the adorable Catch. Tina Ping will have you hooked from the very first glance. Need a hand? Our Robocar Pony Rescue Team is always zooming in to save the day. How about tagging along on Pinkfong and Pal's super exciting quest to reclaim their lost magic? With the mysterious life forms Cabion by your side, you can become a Cabion master and save humanity like the total hero. Protecting children's innocence while igniting their boundless imagination. That's the magic of Korean animation. K-Animation, the ultimate bestie for kids worldwide.

0: 와, 여기가 노량진 수산시장이에요? 오, 정말 크네요.
1: 맞아요. 서울에서 제일 큰 수산시장이에요. 화로회는 처음 먹죠?
0: 네. 제 한국 여행 중 가장 큰 도전이에요. 아, 제가 잘 먹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해요.
1: 걱정 마요. 제가 진짜 맛있는 생선을 골라줄게요.
2: 어서 오세요.
1: 사장님, 이건 킬로그램당 얼마예요?
0: 와, 정말 싱싱하네요.
2: 이건 킬로그램당 3만 원이에요.
1: 1kg은 몇 인분이에요?
2: 두 분이서 드시게요?
0: 네.
2: 그럼 이건 드셔야지. 이건 킬로그램당 3만 5천 원.
0: 와, 정말 커요. 어, 제 팔만해요.
1: 사장님, 이거 주세요. 얼마예요?
2: 2kg이에요. 7만 원만 주세요.
0: 어? 오, 이 손바닥만 한 새우는 마리당 얼마예요?
2: 타이거 새우, 마리당 2만 5천 원이에요.
0: 회도 사는데 새우 한 마리 주세요. 다 해서 9만 원. 어때요?
2: 그래요. 좋아요.
1: 와.

0: 와, 생선회가 싱싱할 것 같아요.
1: 자, 초고추장이나 간장에 찍어서 한번 먹어봐요. 어때요?
0: 정말 맛있어요.
1: 같이 먹으니까 왠지 더 맛있어요.
0: 이건 뭐예요?
1: 우리가 아까 먹은 생선으로 만든 매운탕이에요. 한국에서는 회를 먹은 후에 시원하게 매운탕을 먹어야 해요.
0: 양이 너무 많아요. 제 생각엔 음식이 많아서 남을 것 같아요.
1: 남으면 포장해 가면 되니까 걱정 말아요. 국물이라도 한번 먹어봐요.
0: 너무 배부른데?
1: 잘 먹으니까 좋네요.
0: 왠지 그럼 식사는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1: 별 말씀을요.
2: This is K-Chat Travel in Korea. Today, we'll learn how to speculate in Korean. In situations where it looks like something is likely to happen now or in the future, you can say 플러스 것 플러스 같다. When Alexa said it looked like there would be leftovers because there was so much food, she said 음식이 많아서 남을 것 같아요. This time, how would you say it looks like the raw fish will be fresh? That's right. 생선회가 싱싱할 것 같아요. How about hearing one more example? How would you say, this video looks like it'll be fun? 이 영상은 재미있을 것 같아요. Another useful expression is 왠지. It's short for 왜인지. And is used to suggest something seems likely, even if you don't know the reason. Alexa said, 왠지 오늘 식사는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 Which means, I don't know why, but I think I'm going to remember today's meal for a long time. I hope you create wonderful memories after trying Korea's colorful and unique cuisine. Ready to practice the Korean expressions we learned today?
3: "음식이 많아서 남을 것 같아요."
4: 생선회가 싱싱할 것 같아요. 이 영상은 왠지 재밌을 것 같아요.
3: 왠지 오늘 식사는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

0: 와우.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두세 라이션. 라이션. 안녕하세요. 오늘은 베이션
1: 와이엇입니다. 와우. 예.
0: 벌써
1: 예.
0: 여름입니다.
1: 여름. 아, 근데 이제 작년에도 이렇게 더웠는데.
0: 그쵸.
1: 근데 얼마나 더워지려고 지금부터 더워지냐고요, 이게.
0: 올해도 역시나 역대급 더위인데.
1: 네.
0: 와이엇이 같은 경우 이 역대급 더위 속에서 어떻게 생존하세요?
1: 아, 사실 이제 이 더위 속에서는 약간 저는 데오드란트를.
0: 데오드란트 네. 종류가 네. 네, 이게 바르는 거 있게요.
1: 아,
0: 그러니까 스프레이가 그러니까, 있잖아요.
1: 네, 스프레이가 있고 바르는 게 있잖아요. 저는 바르는 걸 씁니다.
0: 바르는 거?
1: 바르는 걸 쓰고 있습니다. 이게 바르는 게 좀 더 효과적이라서.
0: 아.
1: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좀 지속 시간이 좀 짧아요.
0: 아, 고수네요.
1: 네, 네, 그래서 왜냐면 운동도 많이 하다 보니까 데오드란트를 좀 애용을 합니다.
0: 야, 확실히 순수하고 마지막에 되니까.
1: 네, 진짜 꿀팁은 자기 전에도 해주는 게 좋아요.
0: 야,
1: 네.
0: 너 완전 데오드란트맨이구나.
1: 아, 난 데오맨이야.
0: 저 같은 경우에는 데오드란트는 아니고 네. 데오드란트 티슈를 사용합니다.
1: 아, 데오드란트 티슈.
0: 왜냐하면 네. 공연 같은 걸 하고 나면 땀이 엄청나요.
1: 네, 네,
0: 샤워를
1: 네.
0: 할 수가 없잖아요.
1: 맞아요.
0: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게.
1: 맞아요.
0: 그래서 저는 데오드란트 티슈를 처방으로 임시 방편으로 네. 딱 씁니다.
1: 아,
0: 그러면
1: 그렇죠.
0: 몸이 보송보송해져요.
1: 맞아요. 땀이 막 그
0: 진짜
1: 막 찝찝한 게 좀 사라지는 걸로 맞아요. 알고 있어요.
0: 자, 오늘의 주제는 여름 생존 뷰티템.
1: 와우.

0: 네. 이겨버릴 네. 여름 생일 BT팀을 찾으러 네. 또 가보자고요.
1: 근데 저희 이미 시작 전에 인터뷰할 사람이 생겼어요.
0: 맞아요.
1: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0: 바로 갑시다.
1: 네.
0: 이야, 오늘 시작이 좋아요.
1: 네, 시작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사실 저희가 이제 오늘의 주제가 여름 생존 뷰티템이에요.
2: 네.
1: 이제 또 여름이 다가오면서 좀 엄청 더워졌잖아요.
2: 네.
1: 그러면 이제 여름 하면은 사실 막 땀도 나고 막 여러 가지 찝찝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제 메이크업 하실 때 혹시나 이 템을 쓰면 좀 더 내가 메이크업 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 하는 아이템이 있을까요?
2: 또 여름에는 네. 이제 땀이 나잖아요.
1: 네.
2: 그래서 피부 화장이 무너질 수 있어서 픽서를 마지막에 뿌리는 것 같아요.
1: 픽서.
3: 픽서 제품 한번 말해주세요.
2: 그 픽서는 바닐라코.
0: 바닐라코.
2: 바닐라코를 씁니다.
3: 바닐라코 픽서 얘기하셨는데
2: 네.
3: 특별히 쓰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2: 픽서도 유명한데 근데 그건 약간 냄새가 특유의 냄새가. 픽서 냄새가 있더라고요.
3: 무슨 냄새죠? 픽서 냄새가?
2: 약간 침 냄새가. 아 진짜? 아 진짜예요?
3: 아, 진짜?
2: 유명해요.
1: 뭔 침이요?
2: 유명해요. 좀 유명해요. 그 냄새가.
3: 하겠습니다.
2: 그래서 근데 네. 이제 뿌리면 좀 냄새가 안 좋은데 바닐라코 픽서는 그런 특유의 좀 안 좋은 픽서 냄새가 좀 덜해서 쓰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3: 그것도 지속력도 좋겠죠?
2: 네네네. 네.
1: 정말 저희 먼저 알아봐 주셔서 기다려 주셨는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디 가시는 길이었어요?
2: 저 출근해야 돼요 이제.
1: 얼른 출근하세요.
2: 아 네.
1: 안녕. 시작부터 좋습니다 일단.

0: 오늘 사람 많다. 날씨가 좋으니까. 아, 네, 사실 저는 처음이에요. 청계천을 이렇게 걸어보는 거는 세상 처음인데. 아, 네, 이게 와 분위기가 있네.
1: 와, 소리 좋습니다. 와,
0: 이게 자연의 힘 아닐까요?
1: 그렇죠. 자연은 아니고 인공으로 만들었죠.
0: 맞죠.

0: 안녕하세요. 혹시 바쁘세요?
1: 아니요, 왜요?
0: 저희가 그 K뷰티 관련해서 인터뷰 잠깐 하는데.
1: 아, 네.
0: 간단하게. 아, 5분 컷.
2: 진짜 5분 컷.
1: 아, 진짜 5분인 거죠?
0: 아, 당연하죠. 진짜 5분 컷. 바로 진짜 갑니다. 5분 컷.
3: 이제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날씨가 엄청 덥잖아요.
1: 그죠.
3: 땀이 많이 나서 메이크업 할 때 이런 불편한 점이 혹시나 있을까 해서요.
1: 여름에 아무래도 열감이 높다 보니까 열감 내려주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3: 그러면 이제 열감을 내려주는 거에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열감을 내려줄 때 어떤 제품을 혹시 쓰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1: 저는 모델링 팩도 집에서 자주 하고
4: 모델링 그냥 팩.
1: 1일 1팩 하는 것 같아요. 네.
3: 그 제품 혹시 명 혹시 알려줄 수 있을까요?
1: 저 토리든
3: 그
1: 파란색
3: 네네네
1: 수분충족 하는 거네.
3: 그렇죠. 유명하네요.
0: 그러면 혹시 네. 모델링 팩 또 모델링 뭔지 있을까요?
1: 린제이 거
0: 한글 그거
1: 맞아요. 가루, 트리? 맞아요. 베어서 쓰는 거.
0: 린제이. 또 여름철에 그것도 있잖아요. 또 이제 그 베이스를 하면은 금방 무너져요. 그쵸?
1: 맞아요. 그래서 픽서도 쓰고.
0: 픽서.
1: 쓰다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0: 침냄새 나죠?
3: 아 이거. 저희 공감하는 거거든요.
0: 맞아요.
3: 저희 뭐 아까 인터뷰 때 들은 건 아니고요.
0: 맞아요.
3: 예. 네,
0: 모델링 팩, 마스크 팩 말고 또 따로 뭐 이제 한다거나 이런 거 있어요?
1: 없으면 사실 없다. 혼자서 잘 못해가지고 그냥 에스테틱을 좀 더 자주
0: 에스테틱.
1: 가는 것 같아요.
0: 리치 오만.
3: 웨어.
0: 웨어.
1: 제가 끄는 게 아니라 엄마가 끄는 거.
0: 엄카스.
3: 예. 마마스 가더.
0: 지금 딱 5분 컷이죠?
3: 네, 딱 5분 됐죠?
0: 딱 5분 됐거든요.
3: 네, 맞아요.
0: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5분이랑 귀한 시간 주셔가지고 또 많은 정보를 또 얻었습니다.
3: 네.
1: 네, 감사합니다.
3: 너무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혹시 뷰티 관련해서 인터뷰 잠깐 하나?
1: 네.
3: 네, 저희가 이제 날씨가 또 더워지잖아요. 여름이 이제 곧 와요. 여름 왔을 때 혹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또 있으실까요?
5: 매미 소리.
0: 제가 지금 사실 뷰티에 대해서
3: 얘기해.
5: 네. 뷰티가 메이크업만 허용되는
0: 거예요? 아니, 스킨케어.
3: 스킨케어.
5: 전 두피요.
0: 두피 나이스.
3: 두피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5: 두피요.
3: 와, 두피 왜요? 어떤 스트레스가?
5: 두피가 좀 많이 뜨거워지니까.
3: 네.
5: 모자 를 쓰고 싶어도 조금
0: 그쵸. 답답하죠.
5: 답답하고
3: 네.
5: 그래서 땀이 많이 나면 탈모가 오니까.
3: 탈모. 너무 탈모.
0: 그래서 네. 그러면 그 뜨거워진 두피를 위해서 어떤 네. 케어를 뭐 따라하시나요? 뭐 두피 에센스를 뿌린다거나.
5: 그쵸. 두피 여름에는 좀 두피 좀 쿨링감 있는 샴푸를 쓴다던가.
0: 나이스 나이스.
5: 아니면은 네. 그
0: 뭘까요?
5: 뿌리면은
0: 뿌리면
5: 좀 쓰기는
0: 리프레시 하는 거
5: 네, 네.
0: 저도 많이 썼습니다.
5: 맞아요. 네 그런 거 많이 쓰는
3: 거 혹시 명은 네. 브랜드나 혹시
5: 네. 닥터포헤어 네 많이 쓰는 거 같아요.
3: 닥터포헤어
5: 사계절 내내 쓰는데 좀 종류를 다르게 쓰는 거 같아요.
3: 종류를 다르게 써요?
5: 네 나오는 라인별로 좀 달라서
0: 여름에는 그 지성 그 좀 쿨링용으로 쓰시는 거죠?
5: 네 맞아요.
0: 그 녹색
5: 맞아요. 녹색
3: 저도요.
5: 그래요?
3: 녹색 그거 시원하잖아요.
5: 요즘에 그거 써요. 네.
3: 아, 녹색 맞아요. 그게 쓰면 좋은 점 일단 시원해지는 거.
5: 맞아요.
3: 그리고 머릿결도 괜찮나요?
5: 네.
3: 나쁘지 않아요. 네. 그러면 그 똑같이 비슷하게 여름에 쓰신 만한 제품들 혹시 있을까요?
1: 여름에 쓰는 거는 그 뭐지? 패드?
0: 패드.
3: 어떤 패드일까요?
1: 그 당근 패드.
3: 당근 패드.
0: 그거, 스킨푸드.
1: 네. 스킨푸드 거 그거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엄청 시원해가지고 그쵸. 그렇게 쓰는.
6: 그냥 픽서만 더 쓰는 거 같긴 해요.
0: 침냄새 나요?
6: 조금.
3: 또 인터뷰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너무 감사드리고. 네.
3: 조지가
0: 건강하세요.
3: 저희 오늘 오프라고.
1: 많이 뵀어요.
3: 여기서 공부도 많이 하고 진짜 책도 많이 읽네. 신기하다.
0: 그러니까.

0: 집중이 되나 봐.
1: 또 청계천에 유명한 책 읽는 맑은 냇가.
2: 책 읽는 맑은 냇가?
1: 그렇죠. 그래서 네. 저희도 한번 이 청계천의 바이브를 느껴보기 위해서 이렇게 책을 빌려서 네. 저기 앉아서 딱 느껴보자고요.
0: 좋아요.
1: 와, 이거다.
0: 왜 당신의 태도가 아니라 인생을 탓하는가?
1: 저는 좀 수준에 맞는 책을 골랐습니다. 왜 당신은 태도가 아니라 인생을 탓하는가? 좀 저에게 딱 맞는 것 같아서.
0: 여기다 이거 한국 책이 아니잖아. 역사란 무엇인가?
1: 그렇죠. What is history?
0: 네, 히스토리가 이렇게 지금 현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자, 한번. 가보죠.
0: 네.
1: 언제도 느껴보는 여유.
0: 예. 네.
1: 마음의 양식과
0: 예.
1: 마음의 평화를 같이 할 수 있는 이곳.
0: 예.
1: 청계천 책 읽는 맑은 냇가. 자, 이제 책 읽는 거니까 저 말 시키지 마세요. 제 집중 한번 하면은 아무것도 안 들리거든요.
0: 알았어.

0: 아, 즐거웠다.
1: 또 오늘도 성공적이었다.
0: 저희가 또 이렇게 오늘 성공을 했습니다.
1: 그렇죠. 오늘 또 주제가 네. 여름 생존 뷰티템이었는데 네. 저는 이제 새로 왔던 네. 아이템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0: 머리부터 발끝까지.
1: 완전 오늘 많은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어울리. 그런 추천받은 제품을 머리. 저희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0: 예. 좋습니다. 리뷰 렛츠 고.
1: 렛츠 고. 와.
0: 예. Yeah.
1: 다가올 극강의 폭염 대비 여름철 피부 관리를 위한 여름 생존 뷰티템을 주제로 여러 제품을 추천받았는데요. 진짜 생각보다 다양한 제품을 추천해 주셔서 놀랐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계절별로 제품을 이제 다르게 쓴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아서 사실 신기하더라고요. 네. 지금부터 여름 생존 뷰티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리뷰 제품은 네. 바닐라코 프라임 프라이머 세팅 픽서. 더운 여름에는 밖에 나가는 순간 땀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땀은 땀대로 나고 유분까지 폭발하면서 메이크업이 무너져요. 뜨고 난리 납니다.
0: 네, 이제 아침부터 신경 써서 풀 메이크업을 했더니 화장이 녹아서 없어지면 사실 속상하죠.
1: 속상하죠. 그래서 메이크업이 사라지는 게 속상한 분들을 위한 제품이 바로 픽서입니다.
0: 픽서.
1: 메이크업 마무리 단계에서 픽서를 뿌려주면 메이크업 위로 얇은 막을 만들어서 베이스 메이크업을 보호해 주거든요.
0: 아, 어쩐지 이제 저희 메이크업 실장님도 사실 항상 메이크업 후에 이제 맞아요. 뭘 뿌려주시던데 이게 이거였습니다.
1: 향도 한번 맡아볼까요? 향도 중요하거든요.
0: 아, 그렇죠.
1: 픽서 막 뭐 침냄새 난다.
0: 네.
1: 이런 향이 많이 들었어요. 이 제품은 어떤 냄새 날지.
0: 네.
1: 자, 뿌리면 바로 냄새 맡는 거야? 다시.
0: 어, 근데 오,
1: 아니, 저는 뭐 로장감이 없어요.
0: 같은 느낌 나는데요.
1: 그냥 화장품 네. 냄새? 침냄새 확실히 안 납니다. 픽서에서 또 중요한 게 뭐죠? 진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얼마나 화장을 잘 유지해 주는가.
0: 네, 그렇죠.
1: 정말 이 손등에 화장을 해본 다음에 네. 과연 얼마나 유지가 되려는지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각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전 여기 있다.
0: 네.
1: 자, 와이어 씨도. 제가 하고 제가 픽서를 위해 뿌려볼게요.
0: 네. 아, 저는 제가 테스트 보는 건 안 뿌린 상태에서 좋습니다.
1: 일단 이렇게. 자, 사용법은 진짜 간단합니다. 이게 얼굴이라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뿌려주면 돼요.
0: 제가 이거 더 마르게 빨리 해볼게요.
1: 기분 나빠요. 굳은 것 같아요.
0: 네, 그러면 일단은 제가 또 안 뿌린 사람으로서 먼저 한번 문질러 보도록 할게요. 네.

0: 아, 바로 지워져.
1: 바로 지워지죠.
2: 여름에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1: 네. 아, 땀나면은 바로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근데 이제
0: 바로 한번 이제 못하면 못하니까. 오!
1: 오! 성공했다.
0: 아, 진짜로. 아니 아니 진짜 세게 뭐야 이게 평범하게
1: 그냥... 아니 아니 아니 내가 그래도 테스트 봐야지.
0: 어, 네가 지웠어? 뭐야 이거?
1: 아이고 진짜요?
0: 거의 뭐 타투 됐어요 지금. 이 정도면은 지워서 지워질까도 걱정이 될 정도예요. 그 정도 그 정도의 고정력.
1: 네.
0: 완전 고정력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이야.
1: 이야 너무 좋다. 좋습니다. 네 다음 제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지요.
0: 다음 제품은
1: 네
0: 린제이 모델링 마스크 컵팩. 오? 망원동에서 온 대학생 친구가 추천해준 제품입니다.
1: 근데 모델링 팩 이게 솔직히 뭐예요? 저는 사실 일반 팩이랑 다른 게 뭔지 모르겠어요.
0: 교육관에 있는데 가면은 네. 이렇게 뭐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1: 네, 네.
0: 굳은 다음에 이렇게 떼어주잖아요.
1: 네.
0: 바로 그 팩입니다. 얼굴에 열감을 내리는데 효과가 진짜 좋습니다.
1: 대박.
0: 여름에 더우면 당연히 피부에 열도 오르잖아요.
1: 네네네. 네, 네.
0: 정말 그게 안 좋거든요.
1: 네네네. 네, 네.
0: 피부에 열이 오를 때
1: 네.
0: 이걸 안 내려주면 모공이 어떻게 되겠어요?
1: 커지겠죠.
0: 커지죠.
1: 네.
0: 아, 오, 이렇게 됩니다.
1: 모공이 이 정도로요? 네.
0: 너무 커져요. 꼬꾸만처럼 돼요. 그럴 때 모델링 팩 제품이 좋습니다.
1: 네. 일단 궁금하니까 얼른 한번 저는 보고 싶습니다.
0: 좋습니다.
1: 어떠하게?
0: 큰 걸로.
1: 네.
0: 그러면
1: 네.
0: 이제 모델링 팩 또 반죽을 해볼 건데
1: 네.
0: 모델링 팩은
1: 네.
0: 뭐가 제일 중요한 줄 아세요?
1: 뭐가 중요해요?
0: 비율입니다. 이 비율을 못 맞추면은 너무 액체처럼 돼요. 그럼 바르다가 막 흐릅니다.
1: 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0: 그럼 막 끝까지 돼요. 마르는데 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1: 여기 대본에는 5만 년이 걸리고 그런다는 거 5만 년까지는 아닌 것
0: 같은데요. 네. 조합을
1: 네.
0: 자 보여드릴 텐데
1: 네.
0: 이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1: 네.
0: 이
1: 네.
0: 가루 두 스푼이죠.
1: 네.
0: 한 스푼.
1: 네.
0: 없습니다. 와 딱 두 스푼 나오고
1: 네.
0: 그런 다음에 물을 원래 네. 1대1 비율이었는데
1: 네.
0: 아닙니다. 자 일단 물 한 스푼.
1: 네.
3: 예.
0: 그리고
1: 두 스푼?
0: 아닙니다. 30ml.
1: 아, 30ml.
0: 정확해야 돼요. 이게 진짜 네. 황금 비율입니다.
1: 네.
0: 자, 이거 빨리 섞어야 돼. 안 그러면 굳어요.
1: 좋습니다. 걸쭉해지고 뭔가.
0: 봐봐요. 이게
1: 오.
0: 원래 1대1 비율로 하면은
1: 네.
0: 이게 이렇게 안 하고 흘러요.
1: 네.
0: 그러면은 진짜 오래 걸린다. 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어, 땀나네요.
1: 네. 네.
0: 자, 제가 이제 와이프부터 발라드리도록
1: 네.
0: 할게요.
1: 네. 오, 시원해요. 진짜 피부과에서 받는 그거 있죠?
0: 그쵸.
1: 그거 동일해요. 좀만 더 발라주세요.
0: 알았어, 좀 더.
1: 네.
0: 욕심이 많네, 이 친구가.
1: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니, 이제.
0: 아니, 이거 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 정도는 해줘야.
1: 아, 네. 좋습니다. 이제 제가 발라드리도록 할게요.
0: 또 꿀팁이자면
1: 네.
0: 진짜 얼굴에 바를 때는 이 가장자리를 두껍게 해야 잘 띄어져요.
1: 아 진짜로요?
0: 얇게 하면은
1: 네.
0: 막 뜯어지고
1: 이게 어.
0: 막 하면서 이제 좀 곤란해집니다.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이제 굳을 때까지 좀 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일단 한번 제가 먼저 뜯어볼까요? 먼저 네. 했으니까. 이게 한 번에 또 뽑아야 그런 맛이 있겠죠?
0: 그렇죠. 근데 보통 초보자분들은 절대 한 번에 못 띕니다.
1: 일단 어?
0: 오 신기하죠?
1: 네. 오! 이게 얇게 발라진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그쵸,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런 부분은 이제 물로 살짝 긁어내주셔도 되고 해면 스프지 살짝 물 묻혀가지고 쓱
1: 네.
0: 하시면 떨어집니다.
1: 오.
0: 자 그럼 저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아, 내가 너무 잘 발라줬다.
0: 오. 아, 근데 이게 역시 오랜만에 또 했는데 여기 차가워.
1: 그러니까 나도 그래.
0: 오 결이 진짜 부드러워요. 진짜
1: 네.
0: 그 팩 중에서 모델링 팩이
1: 네.
0: 가장
1: 네.
0: 좀 이제 번거롭긴 하지만 가장 효과가 좋다고 전 들었어요.
1: 아우.
0: 그래서 이제 꼭 여름에 한 번씩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자 다음 리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하고.
1: 네.
0: 여름 생존 뷰티템 마지막 리뷰 제품은 닥터포에어 피토 프레시 쿨링 스프레이.
1: 와우.
0: 요 너무 자기적인 리액션 자제해 주세요.
1: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죄송해요. 예.
0: 놀랍게도
1: 예.
0: 이 스프레이.
1: 예.
0: 저도 진짜 몇 통씩 썼습니다.
1: 뭐 언제요? 또 왜 이렇게 쓴 게 많아요?
0: 아, 저는 사실 관심이 많아요.
1: 두피 냄새 진정 케어 쿨링 스프레이. 뭐 두피 1초 즉각 쿨링. 진짜 그래요?
0: 아 진짜로 저는 좋았어요. 우리 많이 썼어요 저는. 여름이 되면 얼굴뿐만 아니라 네. 두피까지 챙겨줘야 됩니다.
1: 아 그쵸
0: 그쵸. 두피가 열받았을 때 자극 없이 진정시켜주는데 이만한 게 없습니다.
1: 두피가 열받으면 트러블이 생기면 탈모.
0: 그렇죠.
1: 탈모가 진짜
0: 신경 엄청... 써야죠 와이어 씨.
1: 저는 탈모가 날 일이 거의 없는데 왜
0: 남자? 아 그냥.
1: 예. 네. 사실 탈모가 일어나기 전에는 미리미리 달래주는 게 정말 좋죠.
0: 맞아요.
1: 얼른 저는 이 제품을 써보고 싶네요. 오늘 또 오래 걸어 다녀가지고 밖에.
0: 맞아요. 냄새를 한번 전후를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후의 네. 냄새 차이를.
1: 네. 네. 뭐하자고.
0: 알았어. 자, 네. 그냥 한번 뿌려볼게요. 놀랄 수 있어. 갑자기 차가워서 놀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서.
1: 네.
0: 시원하죠? 저도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1: 오, 이렇게 맞아. 오.
2: 이렇게 정리해줘.
0: 저 이렇게 오. 이렇게 맨날 뿌려 이렇게.
1: 오.
0: 고수장 딱 느낌 오잖아요, 딱.
1: 오.
0: 아, 저, 아. 오. 아, 저거야! 아, 누나야. 아, 일단 이거 하잖아요?
1: 네.
0: 그럼 두피가 좀 보송보송해지고 일단 시원합니다. 느꼈죠? 착착.
1: 이게 쿨링감 바로 느껴져요.
0: 바로 와요.
1: 네. 이게 지금 이제... 머리가 언 줄 알았어. 이게 어쨌든 스프레이니까 좀 젖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뭐 떡질까 봐 조금 걱정했는데 이게 금방 흡수돼요.
0: 자.
1: 아까
0: 아 왜냐면 그냥 이거 막 나가서 안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1: 나갈 것 같아요.
0: 아, 전후를 네. 맡아보긴 해야죠.
1: 네네.
0: 오! 진짜 저건 좋은데요? 오! 이 제품 좋네.
1: 좋네요.
0: 그리고 저는 이게 진짜 좋은 게 끌고
1: 네.
0: 다니면서
1: 네.
0: 그냥 이렇게 수시로 풀면 돼요.
1: 그쵸.
0: 그럼 이제 정수리 냄새도 이제 안 나고.
1: 아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머리가 시원해야 몸이 시원해진다고 해요.
0: 그쵸.
1: 저희 막 춤추고 내려올 때도 그렇잖아요. 이걸 사용하면은 춤추느라 열이 올라왔던 것들이 좀 쿨감이 생기는 거죠. 땀을 좀 덜 흘릴 수 있다는 점.
0: 그게 얼마나 좋냐면 주변에 이제 뭐 열받은 사람 있잖아요. 화가 잔뜩 난 사람한테
1: 예.
0: 뿌려주잖아. 그러면 하다가 방금 무슨 일이 있었지?
1: 그런 느낌.
0: 이렇게 추천 제품 모두
1: 네.
0: 리뷰해 봤고요. 자 이제 각자의 원픽을 또 뽑아야죠.
1: 네.
0: 자 이 중에서 이건 나한테 꼭 네. 필요하겠다 싶은 제품을 뽑아보도록 할 건데
1: 네.
0: 와이어 씨 먼저 뽑으세요. 일단 이거 아닐 것 같은데.
1: 맞아요. 이거 아니에요. 저 티티리.
0: 오? 근데 미안한데 안 할 것 같은데?
1: 아니 그냥 뽑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맞죠 네. 맞죠.
1: 아는 거와 별개로 정말 추천해주고 싶은데 네. 피부 관리 받고 나면 이거를 무조건 해주잖아요.
0: 그렇죠.
1: 이 진정이 되고 확실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0: 아 저는 굉장히 고민이긴 하지만
1: 네.
0: 직관적으로 봤을 때 열을 내리고 이런 거니까 저는 이걸 하겠습니다.
1: 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뭐 또 뭐 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네 뷰티북
0: 마지막 장을 완성시켜야 됩니다.
1: 수요탕
0: 오늘도 순수 미술로 갑니다.
1: 진짜 이쁘게 꾸밀 거예요, 저. 막지 마세요.
0: 지금 영감이 바로 떨어졌어, 나는.

0: 네, 다 했습니다.
1: 자, 됐습니다.
0: 하나, 둘, 셋.
1: 짜란.
0: 짜란.
1: 바이오스부터 작품 설명하시겠어요?
0: 네, 일단은 저희 뷰티 온앤오프가 항상 특별한 날이라는 걸 또 한번 강조를 했고요. So cool, 쿨링을 이제 여기 그려져 있는 쿨링을 그대로 그려봤고요. 모델링 마스크 컵팩이라고 써놨거든요. 그 위에 안에 티트리가 있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안에다 적어놨습니다. 오. 네, 이렇게 안에 있다라는 걸 좀 표현하고 싶어서 적어놨고 여기다가 이제 피부과에서도 인정한 쿨링템 플러스 관리까지 그
1: 저는 동심으로 돌아가는 그 포스터 알죠?
0: 네.
1: 그때 좀 감정을 좀 일부러 동심의 낭만을 좀 살짝 한 스푼 넣었고요.
0: 네.
1: 용암도 얼려 보이는 아이스 샷건.
0: 뱅.
1: 뱅.
0: 오케이.
1: 태양을 향해 쏴라. 뱅. 예, 지금 큰일 났어요. 근데 또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확실히 알기 위해서 스프레이 있잖아요.
0: 네.
1: 얼어버렸습니다.
0: 오.
1: 두피 뿌리다가 얼었습니다.
0: 오.
1: 조심하셔야 돼요. 스프레이에 아이스 샷건이니까.
0: 저희가 아몬드인 줄 알았어요.
1: 언 거예요, 얼음.
0: 아, 얼음이에요.
1: 팝 같은 네. 느낌으로 해봤습니다.
0: 좋습니다. 아, 이렇게 또 다 꾸며봤는데 이제 슬슬 뭐 해야 되겠죠?
1: 예.
0: 이 얘기를 또 할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1: 아, 정말 근데 아쉽게도 네. 뷰티 온앤오프 마지막 시간입니다.
0: 네.
1: 어땠나요?

0: 사실 이제 뷰티라는 거는 저하고 안 어울릴 줄 알았습니다. 뭐 지금까지도 마지막까지도 사실 모르는 게 많았는데 그 덕분에 알아가는 게 더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인터뷰도 사실 시민분들과 함께 또 처음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정말 많은 거를 공유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뭔가 알아가는 시간 자체가 사실 되게 새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 인생에 또 처음이었고 제가 앞으로도 지내면서 이만큼의 뭔가 도전적이고 또 재미난 방송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창윤이 형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말하면 그냥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힘들었죠?
1: 네. 아니 사실 예상은 했습니다.
0: 네네네.
1: 예상은 했지만 정말 예상대로 였지만 그래도 그 인터뷰도 이제 영어로 유창하기도 하고
0: 네네네.
1: 인터뷰 사자처럼
0: 네.
1: 당당하게 멋있게 가는 모습이 뒤에서 봤을 때 정말 뿌듯했고 굉장히 또 저도 인터뷰 통해서 정말 이런 것도 있구나에 대해서 많이 알았고 시민들도 인터뷰하면서 또 의욕절도 많았지만 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셔가지고 헤쳐나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0: 네.
2: 여러분 그 12주 동안 같이 고생해 주셨잖아요.
0: 와! 뭐요?
2: 얼마 전에 저희가 그 테스트 하나 해달라고 보내드린
0: 그 테스트!

0: 어, 감사합니다.
1: 어, 한번 봐도 돼요? 아, 네. 이것도 리뷰해야 되는 거 아니죠?
2: 아, 네.
1: 아, 아니죠.
2: 커스텀.
1: 어, 딱 내가 진짜 필요한 그거대로 했네요. 아, 맞네.
2: 와, 감사합니다. This is my life. 휴마라 샴푸입니다.
1: 아, 감사합니다.
2: 깜빡하고 아, 있었네요.
1: 저 오늘 뭐 샴푸 그거 왜 안 하나 싶었어요. 아, 그래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12주 동안 사실 뭐 그렇게 열심히 했죠.
2: 열심히는
1: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뭐 자리 드린 것도 없는데 맞아요. 이렇게 또 챙겨 주시니까
2: 부족한 분이 많았지만
1: 예 나중에 시즌 2 시작되면 저희가 그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진짜
1: 예 진짜 좋은 걸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2: 감사합니다. 하지만 네 이제 저희 마무리 멘트를 해야 되는데
1: 네
2: 자 아무튼 오늘 저희가 추천드린 제품들로 올 여름 조금이나마 시원하고 뷰티뷰티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 뷰티 온앤오프도 언젠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 네.
2: 그럼 지금까지 뷰티 온앤오프의 이션
1: 와이엇이었습니다.
2: 안녕.
0: 아 이거 왜?

0: 안녕하십니까. 와, 여기 초록색 넘치네. 보기만 해도 신선한 게 느껴져요. 와, My friends, this is 100% all you can find inside here is farm to table, is local food coming around here. 와,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혹시 여기 마켓 직원이세요?
1: 아니요, 저는 야채 재배하는 농부입니다.
0: My friends, you see, you can even meet right in front of their produce, the farmer, the person who harvested this. 죄송합니다. 저는 해외의 친구에게 어떤 이런 신기한 네. 상황 너무너무 설명해야 돼요.
1: 네.
0: 왜냐면 로컬 푸드 마켓에서 진짜 직접 재배하시는 분 만날 수 있어요. 바로 본인의 프로듀스 바로 앞에. 오, 진짜. 근데 어떤 거 재배하시는 거 다?
1: 네, 유럽 상추를 재배하고 있고요. 여기는 샐러드로 먹는
0: 샐러드.
1: 네.
0: 샐러드.
1: 요즘 더우니까 시원하게 샐러드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런 시원한 요리 보여주지 네. 않아서 아마 좋을 것 같아요. 많이
1: 네.
0: 많이 하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인가요?
2: 네네. 지금 방금 만든 따뜻한 즉석두부예요.
0: 진짜. 근데 왜 파주에서 두부가 유명해요?
2: 파주 장단콩이 유명하기 때문에.
0: 장단콩?
2: 네네. 장단콩은 DMZ 안에서 콩이 자라기 때문에.
0: 아, DMZ 안에 네네. 키운 거예요?
2: 네. 그러면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0: 아, 진짜? 할 수 있어요?
2: 바로 드셔도 돼요.
0: 바로 이렇게 손으로 너무 좋아요. 따뜻해요.
2: 다른 두부와 좀 고소한 맛이 틀릴 거예요.
0: 식감도 다르네요.
2: 맞아요.
0: 하나도 뽀뽀하지 않아요. 진짜 입안에 바로 녹아요. 하나 더 주세요. It's fantastic. You could maybe think that this is just a very, very plain thing. No, it has its own very, very distinctive taste. So good. 그러면 바로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2: 네, 들어오셔서 직접 보시면
0: 돼요. 감사합니다.
2: 지금은 콩국을 제조하고 있어요.
0: 이런 장단콩으로 만들면 얼마나 맛있는지 저는 상상도 안 돼요.
2: 한번 그럼 갈아볼까요?
0: 아주 진짜 기계?
2: 네네.
0: 진짜 빈 퓨리, 빈 스무디인 것 같아요. 그거 냄새부터 고소해요.
2: 드셔보시겠어요?
0: 아, 괜찮아요. 이거 카푸치노. 카푸치노 이거 마실 때처럼
2: 네.
0: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 여기 다 묻어요. 근데 혹시 이런 맛있는 콩국이랑 어떤 주 잘 맞을까요?
2: 여기서는 가막산.
0: 저는 오늘 아침에 갔다 왔어요.
2: 그래요?
0: 아, 진짜?
2: 네.
0: 그럼 저기서 특별한 거 있어요? 네.
2: 머루주.
0: 머루주.
2: 포도주라고 보시면 돼요.
0: 포도. 아, 포도.
2: 네네.
0: Today, so happy, my friends. I found such a special product, and now the Sajanim just told me that there's also a very, very traditional chontonju, traditional liquor made with grapes. You know, I'm Italian, so I'm very used to sul made with grapes, the wine. So I'm so excited to go and discover that. Let's go together. But before, I have to do some shopping here.
2: 감사합니다.
0: 이렇게 친절하게 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 네, 감사합니다.
0: 아, 오늘 진짜 저는 행복합니다. 이런 거, 이런 데 있는 게 진짜 다행이다. 다 구매한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0: 와 진짜 색깔이 진짜 진해요.
1: 네 머리가 엄청 색깔이 진해요.
0: 오 네. 맞아요. 와우 진짜 와우. 입안에 개운해지는 네. 느낌이에요. 와 오, 어떡해?
1: 그럼 맛을 보셨으니까 이 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머루를 가지고 머루주를 한번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0: 그런 경험까지 이거 시켜주는 거예요?
2: 너무 네. 감사합니다.
1: 한번 만들어보실까요?
2: 이걸로?
1: 네, 이걸로. 이거 가지고 저희 머루주를 만드는 거예요.
0: 자, 알려주세요. 뭐 해야 되는지 열심히 할게요.
1: 자, 손이 시려우실 것 같아서 이거 안에다 끼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0: 왜요?
1: 차가워요.
0: 괜찮습니다. 예, 저는 두꺼운 거, 차가운 거 문제 없어요.
1: 알겠습니다.
0: 셰프라서. 네. 예.
1: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예. 일어나 볼까요, 저희?
0: 예?
1: 보시면 저희 지금부터 할 거는 줄기와 알맹이를 분리하는 작업.
0: 이렇게 빼야 돼요.
1: 네.
0: 우리 이탈리아 말로 그런 포도 이렇게 수확할 때
1: 네.
0: 그런 진짜 이름이 있어요.
1: 네.
0: 긴장인 것처럼 네. 네. 우리도 벤데미아.
1: 아,
0: 벤데미아. 예. 진짜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온 말이에요.
1: 얘를 이제 잘게 으깨줘야 됩니다.
0: 그냥 살짝만 이렇게 네. 으깨줘서 그다음에 네. 주문할 거예요. 네.
1: 손실없죠.
0: 지금 작았긴 해요. 이거 아까 네. 이거 작았지 네. 않았지만 네. 이제 조금
1: 지금은 필요하죠.
0: 근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1: 안 괜찮으실 것 같은데.
0: 괜찮습니다.
1: 일단 이 상태로 이제 발효할 수 있도록 준비는 됐는데요. 효모가 좀 필요해요.
0: 효모?
1: 예, 얘를 발효해 줄 수 있는 효모.
0: 스타터로. Now he's putting a little bit of yeast as a starter, you know, for the fermentation starter.
1: 얘는 준비가 다 됐고요. 이제 담으면 되거든요.
0: 네. 오케이, 이렇게.
1: 네. 자, 이 이상을 넣게 되면, 네. 얘가 발효할 때 부풀어 올라서 네. 넘쳐요.
0: 그러면 네. 이렇게 이만큼 괜찮은 거예요?
1: 예, 괜찮습니다.
0: 와우, my friends, inside here there's a real treasure. And now only time will tell how very delicious will come out.
1: 머루주고요. 아까 드셨던 거하고 또 맛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0: 네.
1: 네.
0: 네, 맞아요. 그거. 단맛도 조금 더, 조금 더 나요. 오.
1: 지금 드셔본 머루주는 약간 달달하지만 얘는 2006년산입니다.
0: 와, 마로로 먹는 것처럼 그 끼안티, 끼안티 먹는 것처럼 네네. 진짜 이탈리아 제일 좋은 레드 와인인 것처럼 기뻐요. 진짜 풍부해요. 오늘 반주에서 여기 이 지역에 진짜 신선한 특산물 많이 잡았어요. 네, 그래서 짜잔, 진짜 신선한 거 너무 맛있어요. 이거랑 네. 그리고 진짜 자연 유기농 네네. 채소도 많이 있었어요.
1: 파주가 네.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그래서 이런 채소도 엄청 맛있어요.
0: 그리고
1: 고기,
0: 두부, 고기 네. 다 같이 먹을 그려서 두부 좀
1: 정말 좋죠.
0: 그리고 이런 신선한 샐러드로
1: 네.
0: 두부 샐러드.
1: 기대되는데요.
0: 진짜 하시죠.
1: 예, 고맙습니다.
0: 좋습니다. Finally, here we go. Let's cook, my friends. This is our star, 두부. 두부 made with 장당콩. Today, with this one, I will cook two dishes. One is 두부 전골. 전골 is a very, very traditional way of preparing a soup and a very, very nice and refreshing 두부 salad. So, let's start cooking with the 두부 전골. Oh, looks like cheese. So we are starting cutting in the middle because when you prepare the 두부 for the 전골 or any kind of soup in Korea, you are cutting in small rectangles. So I will do the same thing. So while we prepare all the other ingredients, I want to just leave the 두부 just like this. Such a nice view in front of me. So now the meat. A little bit of neutral oil.

0: 이 분위기로 네. 아 이거 더 맛있어졌어요. 아. 아마 요리도 더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1: 그럴 것 같아요.
0: Listen to this, my friend. It's like music. It's like the soundtrack of this beautiful setting, right? And this is paju, yache, and very delicious dubu. Mm. Oh, 자, 두부. Mm. Oh, 개운하다. 와,
2: 내리고 있는데 배리고?
0: 이제 네, 형 주세요. 조금 토마토 있어야 돼요. 그 오, 네. 이탈리아 쿠키 색깔이에요. 아. 흰색, 초록색, 아, 빨간색. 예. 자, 맛있게 드세요.
2: 와, 고기도 아. 너무 이뻐요.
0: 깍두기 모양으로 이렇게 너무.
2: 저는 소스 먼저 한번 맛을 볼게요.
0: 아, 맞아.
2: 완전히 새로운 맛을 보는데요.
0: 아, 그리고 다른 기계 있어요. 안에 다른 양념이 있어요. 저는 모르추 조려서 아~ 에, 그다음에 좀 간장 식초 이렇게 미나그레트 만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제 아이디어는 같이 마시면
2: 어, 그럼요.
0: 살짝 입안에 착 연결이 될 거예요.
2: 한번 먹고
0: 네 저도
2: 어? 이 타이밍에 한번
0: 이거지. 아,
2: 맛있는데요.
0: 아, 근데 진짜 다르네요. 맞아요.
2: 어, 네, 완전
0: 어, 느낌이 예, 예. 다르네요. 이거 이렇게 같이 먹으면 진짜 서양 요리 조금 어, 네. 양식 요리 예, 예. 식당에서 먹는 것처럼 그거 여기 한식,
2: 어, 그렇죠.
0: 네, 전통적인 한식 그리고 다 잘 어울려요.
2: 어.
0: 이거 양식이랑 한식이랑 다 너무 좋아요.
2: 네.
0: 오, 진짜. 만능술이에요. 맞죠? 그런 거 하면 어때요? So this is the very special thing about Korea. This is why I enjoy living here and going around discovering these treasures. Because I've never felt nothing like this. Just sipping some kind of liquor and feeling the energy of the ground and the environment all around here, the nature, the wild nature. So this is Korean magic and I want to share with you this kind of magic. There are more many episodes, so we can meet again in another place with another beautiful recipe and with another very, very traditional liquor. 맞죠?
2: 네.
0: 자.
2: 어휴.
0: 아리베데르치. 바이바이. 어, 진짜.
2: 오,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0: 아, 감사합니다. 진짜. 오래 걸렸는데 근데 진짜 열심히 했어.
2: 아, 아니 정말 맛있어.

0: Yes, and with BTS set to perform, it's bound to be unforgettable.
1: 와, 이 대회 시작과 끝을 이 K-culture가 장식하는 셈이네요.
0: That's right. Soccer and K-pop are bringing the world together. Today, Simply K-pop is here to keep that excitement going with amazing performances. Wonjin, please introduce the first stage.
1: 네, 이 현대적 사운드와 한국적 정서가 어우러진 K-crossover pop 그룹 도드리의 무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0: When it comes to soccer, teamwork is everything. Isn't that right?
1: 아, 맞습니다. 이 각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팀워크가 훨씬 더 중요하죠.
0: That sounds a lot like K-pop. You know, you got the main vocalist, the main dancer, you got the rappers. Just like in soccer, everyone has their own position.
1: 맞아요. 그리고 가수들의 완벽한 팀워크가 무대를 더욱더 빛나게 하잖아요. 거기에 각자의 개성까지 딱 더해주면
0: Absolutely. I can't wait to see the incredible teamwork these next performances have in store. Shall we check them out?
1: 네, 좋습니다. USP의 클래시의 무대입니다. Music

0: Whether it's the World Cup or K-pop, they're both global celebrations that bring fans from all over the world together.
1: 네, 맞아요. 그리고 또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레전드 장면들은 이 몇 번을 보고 반복해도 봐도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0: That's right. That's why the World Cup has always has its highlight reels.
1: 네, 월드컵엔 하이라이트가 있다면 이 K-pop 이 무대에는 또 킬링 포인트가 있죠.
0: Yes, I heard today's performances are packed with moments you'll watch again and again.
1: 오호, 그렇다면 바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0: Let's do it. Music start.

0: 심플리 케이팝 아티스트의 뷰티 스타일링에 초밀착 해보는 시간이죠. 뷰티캠 코너입니다.
1: Yes, we'll be capturing your artist's best visual moments up close when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0: 네, 자 그럼 오늘의 게스트 바로 또 모셔봐야겠죠?
1: Yes, the fifth generation visual performers. Here's Izna. Welcome.
0: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1: Hello, Izna.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2: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글로벌 팬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3: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4: 안녕하세요, Izna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또 이번 신곡 Metronome 앨범 소개와 함께 곡 소개까지 부탁드릴게요.
3: 네, 저희 이번 세터템포 앨범은요, 메트로놈이 타이틀인 앨범이고,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나만의 기준을 세워서 확신있게 달려나가겠다는 의미를 담은 앨범입니다.
0: 좋습니다.
5: 네, 그중 타이틀곡 메트로놈은 중독적인 비트와 저희 이즈나의 피지컬 자랑 퍼포먼스가 포인트인 곡인데요, 오늘 보여드릴 메트로놈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1: Alright. Well, I watched the Metronome music video and it already has over 11 million views.
0: Wow. Wow. 네, 저도 봤는데 이 칼각 군무가 또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혹시 안무 포인트 동작도 직접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3: 네, 칼각인 만큼 일명 각도기 춤이라고 불리는데요.
0: 각도기 춤.
3: 이렇게 허리도 45도만큼 꺾는 게 포인트입니다.
0: 45도. 오, 좋습니다. 저희도 한번 같이 해볼 수 있을까요?
3: 네, 좋습니다.
0: 좋습니다. 자리로 와주시고요.
1: Alright, 원진아, 우리 피지컬 자랑 좀 해보자.
0: 우리 피지컬 자랑 가봐야지.
1: Let's go.
0: 우리의 피지컬, 좋습니다.
1: 네.
0: 자, 준비되셨나요?
4: 네.
0: 좋습니다. 그렇다면 뮤직 큐!

0: 좋았습니다. 어떻게 앨런 형 좀 피지컬 자랑 좀 된 것 같아요?
1: 그럼 그럼 그럼.
0: 45도 지켰어요?
1: 그럼 그럼 그럼.
0: 좋았습니다. 네, 저희도 이렇게 같이 포인트 안무 동작을 같이 해봤는데 이번 컨셉의 스타일링에 대해서도 자세히 한번 들어볼까요?
2: Yes, let's bring out a global fan and have a chat. Hello.
0: Hi.
3: Hello, Isna and Simply K-pop.
2: Hi, can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Tell us where you're from.
3: My name is Rael from Malaysia.
2: Malaysia is on Rael입니다. All right, I heard you brought something special to show Isna today.
3: Yes, today I will show you a metronome dance cover with Isna's costume. Let me show my costume first.
2: All right, wow. Metronome dance cover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0: Wow. Wow.
2: All right. Oh, 의상까지. Nice.
0: Yeah. Rael, are you ready? Wow.
3: Let's start the dance cover.
2: All right. Take it away.
0: Yeah. 아, 멤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4: 진짜 완벽 완벽 완벽 최고예요, 짱.
5: It was amazing.
2: Yes. Wow. She said you were perfect. All right, Rael, I heard you have a lot of questions for Isna today. Let's go through them one by one.
3: All right. The first one is, what is the highlight of your hair and look today?
0: 아, 네. 오늘 각자 헤어와 메이크업의 포인트가 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4: 네. 제가 이번에 메이크업 포인트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오늘 완전 글리터, 키라키라, 반짝반짝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2: So Mai did sparkling 키라키라 메이크업 today.
0: 또 있으실까요?
4: 네, 저는 오늘 메이크업에 포인트를 블루 컬러로 줘서 그레이 렌즈도 끼고 여기 눈앞에 반짝이를 했습니다.
2: 아하! So she gave a little blue color point to her makeup and contact lens and some sparkles as well.
0: 한 번 더 계실까요?
5: 네, 저는 오늘 긴 생머리도 하고 예쁜 화장도 했으니까 약간 까만 고양이 크로네코 같이 했어요, 오늘.
2: Yes, so her concept today is like black cat. So she did black straight hair and a pretty makeup. Yeah.
0: Yeah, all right, let's move on to next question.
3: All right, the next question is, after your makeup is done, what is the first thing you check when you look at the mirror?
2: 네, 메이크업을 마친 뒤 거울을 봤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0: 오, 어디실까요?
6: 저는 아이라인을 가장 먼저 보는 것 같은데요. 이 아이라인이 조금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 오늘 약간 강아지 컨셉이고 살짝 올라가 있으면 오늘은 좀 고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2: So, 사람 checks to see whether her eyelines, whether it goes down like a dog's eye or if it goes up like a cat's eye.
0: 오, 좋습니다. 또 계실까요?
7: 저는 항상 거울을 볼 때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는데요. 오늘은 완전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핑크빛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2: Mm-hmm. So when Jeongeun finishes her makeup and looks at the mirror, she looks for the entire vibe of the look. So today she wanted to present a lovable look, so she did some pink blush.
0: 한 번 더 계실까요?
8: 네, 저는 핑크 메이크업을 정말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은 핑크 게이지가 몇 퍼센트인지 항상 체크를 합니다.
9: 오, 오늘 몇 퍼센트실까요?
8: 오늘은 한 80%?
2: Okay. So, Sebi really likes the pink shade. So whenever she looks in the mirror, she checks. So today is 80%.
0: Wow, great. Let's hear the next question.
3: Alright, the third question is, do you have any beauty routines you pay attention when to during the promotions?
2: 네, 활동기에는 평소보다 더 신경 쓰는 본인만의 관리법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4: 네, 저는 항상 무대 하고 나서 아프터케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숙소에 들어가서 무조건 폼롤러로 다리를 풀고 자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 Mai says she thinks aftercare is the most important part, and after the whole day ends, she goes back to the dorm and starts foam rolling her

0: 요즘 소고기에 정말 빠져서 소고기 is my
1: Okay, then last question.
2: The last question is if you have a signature facial expression or favorite camera angle, could you show us?
3: 네, 카메라 앞에서 가장 자신 있는 표정이나 각도가 있다면 살짝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1: 그러면은요, 저희가 오늘 또 월드컵 컨셉이기도 하고 하니까 여러분이 약간 응원석에서 카메라에 잡혔다고 생각하시면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3: 네,
1: 한 번씩 한번 보여드릴까요?
0: 네.
1: 좋습니다. 음악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뮤직 큐! 오케이. 오케이. 아하. 좋습니다. All right. 네. 아, 너무 좋습니다. Okay.
3: All right, well, can you give us a final message before we wrap things up?
2: Yes. Is not please come to Malaysia. Let's say this word together. Aku cinta kamu Naya. Janji. It means Naya sarange. Yap so.
0: Wow.
1: 좋습니다. 네. 이거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드릴까요? 어떻게 한 번만 다시.
0: 네. 그치?
1: One more time.
2: Aku cinta kamu.
4: Aku cinta kamu.
2: Janji.
4: Janji.
1: 아, 좋습니다. 레일님,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이진아의 신곡 무대를 만나볼 건데요. 마지막으로 전 세계 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はい、いつも応援してくださっ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私たちこの後メトロノームのステージ一生懸命準備しましたので、ぜひ期待してみていてください。いつもありがとう、大好き、愛してる。
1: 아, 겨우 부담이 감사드립니다. 좋습니다.
3: All right, the group with infinite potential. Here is Izna performing Metronome followed by RIP.
1: 네,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나요?
5: 네.
1: 좋습니다. 그렇다면 뮤직 스타트.

0: Well, well, well, we've already reached the final performance of today's show.
1: 아, 시간이 이거 정말 순식간이네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이 피날레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0: Correct. K-pop is adding more excitement to the world's biggest celebration, the World Cup.
1: 네, 오늘 심플리 K-pop에도 이 피날레로 그 열기를 가득 채워줄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0: Yes, he's got the visuals and vocals to match.
1: 네, 믿고 듣는 보컬리스트 정대현 씨의 무대입니다. 뮤직 스타트!

0: Let's go, Simply K-pop! Well, today we got to see amazing performances back to back. What did you think, Wonjin?
1: 아, 또 말해 뭐합니까? 정말 너무 최고였죠. 이 선제골 같은 오프닝부터 이 피날레까지. 아, perfect, perfect. 에.
0: Agreed, agreed. The World Cup unites the world through soccer, and K-pop does the very same thing through music.
1: 네, 오늘 심플 K-pop도 그 열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더욱더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Simply K-pop, we'll be saying bye for now, but we'll be back next time with simply dazzling K-pop performances. Bye! Bye.

누나가 발레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나 발레 학원에 따라가서 누나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하고 싶다고 생각이 조금 들어서 발레 음악에 맞춰서 아무 춤이나 추다 보니까 그냥 그 음악에 맞춰서 제가 몸을 움직이는 게 재밌다고 느껴졌었는지 발레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좀 어릴 때 제가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예 제가 가진 단점도 모를 때 발레를 시작했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평발이었던 것 같아요. 평발이다 보니까 발레를 할 때 쥐가 조금 많이 나는 편이라 그거를 견뎌가면서 춤을 계속 춰야 했던 거 그게 가장 극복하기 힘들었던 것 같고요. 제가 다리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두껍다고 해서 제 다리를 조금 싫어했었는데 근데 이제 로잔에 갔다 오고 나서 오히려 이 제 다리에서 나오는 파워풀한 힘이 좋았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다는 걸 느껴가지고 그 두 개가 가장 극복하기도 힘들었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프릭스티 로잔이라는 콩쿨 자체가 학생들 사이에서는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콩쿨이다 보니 제가 그 로잔 영상을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무대에 서서 제가 춤을 췄다는 것 자체가 엄청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걸어왔던 길, 이게 맞는 방법일까? 근데 그런 의구심을 다 없앨 수 있게 제가 가는 길이 맞았다라는 거를 확인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들어서 조금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한 배역에만 잘 할 수 있는 명수가 아니라 어떠한 배역을 받아도 다 넣어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스펙트럼이 넓은 명수가 되고 싶습니다.

0: 예, 그 당시에는 뭐 많이 했죠. 식당 같은 데 이런 데도 납품도 많이 하고, 뭐 학교 급식할 때도 뭐 황정, 저쪽 대강 쪽에 가정집 뭐 이런 데 어디 시골에 사시는 분들한테 부탁하면 색깔 보면 대충 알죠. 지금 중국산은 색깔이 허옇더라고 보니까. 상수리 나무가 있는데 그걸 떡매로 탁 쳐가지고 우리 신랑이 뭐 우리 애들도 하고 막 주워가지고 갖다 내다 팔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꿀밤이라고 있거든요. 꿀밤 그거는 알이 더 굵으면서 또 가루도 더 많이 나오고 그래요. 그리고 상수리라고는 뭐 요만하잖아요. 요만해. 요만한 거. 그거는 가루도 작게 나오고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찾죠. 묵 쓴다고도 찾고 전 부친다고 조금씩.
1: 제가 한 30년 하고 할아버지부터 하니까 3대째. 여기는 각 산마다 도토리 나무가 많아요. 죽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죽는 거는 가을에는 많이 주실 수 있어요. 옛날 재래식으로 저희들이 이제 마주에 현대식으로 기계화가 돼갖고 완전 빻는 공정서부터 해갖고 원심 분리기에 의해서 제품이 녹말만 나오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저희들의 비용에 대해서 타산이 안 맞으니까 갖다 놓질 못해요.

0: 도토리 닭 수제비예요. 수제비 안에 이제 그 도토리하고 밀가루가 섞어서 저희가 반죽을 해서 뜨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도토리 닭 수제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엄마가 이제 음식을 해놓고 네. 저희들한테 도토리 닭 수제비 해놨으니까 먹어라 이렇게 해서 이제 특별히 이름은 이제 지어진 이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1: 겨울에 알을 안 낳아요 닭들이. 그때 당시에는 엄마가 이제 알을 안 놓으니까는 겨울에는 주로 이걸 잡아서 이거를 해줬던 것 같아요. 많이 크게 해서 이제 도토리 가루가 많았고 밀가루는 그때 당시에 밀가루도 비싸고 귀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밀가루를 조금 넣고 도토리 가루가 그때는 흔해서 많이 넣었던 것 같아요.
0: 쫀득함이 그냥 밀가루만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밀가루는 반죽을 해서 밀가루 수제비를 하면 놔두고는 퍼져서 못 먹잖아요. 근데 얘는 도토리 가루 들어간 거는 그냥 식은 채로 놔둬도 몇 시간이 지나고 난 뒤 먹어도 맛있어요. 쫀득쫀득하고.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먼저 토종닭 한 마리 있고요. 그다음에 황기. 그다음에 가시오가피.
1: 엄나무.
0: 엄나무. 그다음에 생강 조금. 그다음에 요거는 마늘이고요. 통마늘이 들어가요. 그리고 대추.
1: 수제비는 뭐 이제 도토리 가루하고 여기 밀가루하고 이제 소금. 소금 조금 그리고 물 요렇게 들어가요. 지금 1대1로 준비를 했어요. 밀가루랑 도토리 가루. 도토리 맛이 약간 쌉싸름해요. 그래갖고 그거를 없애자고 밀가루를 섞어서 생닭은 끓는 물에 넣어야 된다. 그리고 바로 뚜껑을 덮지 않는다. 그래야 좀 여기 더 시원하고 좀 구수한 맛이 난다 그럴까요? 황기 넣고 이제 엄나무 넣고 이거는 뭐 그리고 이제
0: 생닭.
1: 이렇게요. 다 넣고 이제 생강하고 마늘 조금씩만 넣으면 돼요. 대추는 많이 넣어. 이 대추도 옛날에 농사를 지었던 거라 많이 넣어줬던 것 같거든요. 약재에 물이 우러나도록 3, 40분 정도 끓여요. 센 불로 유지를 해서 이렇게 우러내요.
0: 도토리 가루. 저희가 1대1로 준비를 했어요. 소금 이게 한 꼬집이거든요. 너무 되지 않게.
1: 조금 더.
0: 되지 않게.
1: 도토리 가루가 네. 물을 좀 더 많이 먹어요.
0: 됐어?
1: 이렇게. 이렇게.

0: 마늘을 좀더 넣었던 것 같아요. 옛날 단양에도 단양 마늘이 지금 유명한 거 보니까 그때도 마늘이 흔했었나 봐요. 그래서 마늘 좀 넣더라고요. 팔팔 끓은 다음에 뚜껑을 덮고 이제 푹 삶아내는 거예요. 30, 40분 정도도 얘도 끓여야 되는 것 같아요.
1: 뚜껑 열면
0: 발
1: 다리가
0: 홀딱 까져 있어요.
1: 살이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때가 잘 익은 거예요.

부엌에서 큰 다라이에 퍼서 이거 이렇게 국자 큰 국자랑 들고 들어와서 방바닥에 놓고 우리 쭉 빌려 앉아서 엄마가 퍼줬어요. 우리 엄마는 닭다리를 안 뜯고 찌찌를 안고 오빠만 줬어요. 따로. 이제 전에는 이게 맛이 없었는데 지금 이제 커서 다시 먹게 되니까는 좀 시원하고 구수하다 그렇더라고요.

0: 먹기 싫었던 음식 중에 하나였는데 이거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1: 금곡리라고요. 여기 고수동을 위에 동네예요. 아니요, 지금은 저기 다시 내려와서 저 사이남이라고 거기에 살고 있어요. 한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보리밥하고 또 감자 쪄서 그거로 밥 보리쌀 섞어서 밥 주는 거. 뭐 거의 그런 거죠, 뭐. 맨날 채짠지랑 마늘종 이렇게 싸줬었어요. 묵도 많이 해줬어요. 김치 썰어놓고 국물에서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한강이었다 그래야 되나? 닭하고 수제비보다는 국물이 많았다 그래야 되나? 그런 건데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약재는 그때 우리 엄마는 뽕나무도 들어간 적도 있어요. 환기는 많이 들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환기 캐고 나면 그거를 엄마가 주워오라 그랬어요. 솥이 두 개 걸려 있고 우리 옛날 마실려나 모르겠지 이렇게 계단을 한두 개 내려가야지 이제 아궁이 있고 하거든요. 그럼 엄마 맨날 거기 앉아서 이제 불 떼서 그거를 다 해주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뭐 끓여주고 뭐 가지가라 소리 지르고 뭐 가지가라 소리 지르고 뭐 다 식구가 많은 뭐 김치도 막 대접으로 이렇게 해서 그리고 우리 그 서로 찢어 먹느라고 그랬던 거 이게 거의 비슷해요. 순서는 달라진 건 없고요. 이제 불세기가 시골은 이렇게 불을 확 뗐던 것 같아요. 이거보다는 불세기가 좀 더 컸었던 것 같아요. 엄마도 그때부터는 그거는 안 했어요, 거의. 도토리 수제비 한지는 한 꽤 오래됐어요. 여기 단양에 다시 와서 아줌마들 모여서 이제 쏙 놓고 저거를 해서 줬는데 맛있다 그랬었어요. 네. 다 모른대요. 아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다 맛있다고. 이거는 고급 음식이었다. 못 살 때 음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우리는 없이 살아서 많이 할 때 국수도 막 두 반대기씩 이렇게 밀어갖고 감자 잔뜩 넣고 이렇게 끓여주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얘도 그런 음식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옛날에 고급 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이 고급 음식이지 옛날에는 흔했던 거거든요. 이게. 거의 닭들도 다 키웠어요. 옛날에는. 집에. 엄마죠, 뭐. 진짜 뭐 좋다 싫다 해도 이제 엄마 생각을 하니까는 그 음식이 생각이 났던 거기 때문에 엄마예요.

일찍 먹고 싶으면 일찍 먹는 거는 상토라고 거름을 사다가 그 포토에다가 거름 넣고 씨앗 넣어가지고 일찍 심어서 2월 말 정도는 이제 씨를 넣으면은 한 7cm나 10cm 정도 크면은 그때 이제 내다 심는 거예요. 여기다가 두 개씩 달려요. 이렇게 여기 달리고 여기 달리고. 근데 여기 크고 이건 작아. 이 수염이 좀 까불어하게 말르면은 그때부터 이제 따는 거고 또 육안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이게 이렇게 탄탄해요. 물렁물렁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따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그냥 이걸 이렇게 제키면 됩니다. 제키면. 맛있게 찌려면 이 껍데기를 까가지고 밑에다 깔고 그 위에다 옥수수를 넣어가지고 물에 잠길 정도로 해가지고 찌면 더 맛있어요. 이 옥수수를 가지고 옥수수 범벅을 할 거예요. 죽보단 조금 대직한 게 범벅이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 이게 주식으로 많이 먹었잖아. 근데 요즘에는 주식이 아니고 이게 맛으로 먹으니까 70년대 그 전후로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은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이때 그럴 때는 힘들었으니까 이걸 주식으로 많이들 먹었죠. 옥수수를 이제 껍질을 까서 깊이를 해가지고 불려서 삶아서 팥이랑 같이 이제 걸쭉하게 끓이는 거를 옥수수 범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끓여가지고 금방 뜨거울 때 먹는 것보다 약간 식었을 때 먹으면 더 찰기가 있고 좋아요. 일단은 옥수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팥, 그리고 줄콩이라는 거 들어가고 그리고 소금으로 이제 감미하고 그게 재료가 주 재료 전부예요. 삶는 거는 지금 따는 게 맞는 거고 말려가지고 이 깊이 내서 범벅하는 거는 완전히 밭에서 말린 연에 다 연그릇을 따는 거예요. 완전히 말른 연그른 거를 가지고 따서 이제 나중에 그거를 완전히 말린 다음에 방앗간에 가서 껍질을 까는 거예요. 손으로는 안 되고 그게 다 말랐을 때 옥수수도 이렇게 까보면 속이 손톱이 안 들어가고 딱딱하게 연그른 거 그게 완전히 연그른 거예요. 그거 일찍 심어서 한 8월 말 9월 초 이렇게 하면 다 연글 거예요. 처음에 걸어서 완전히 마를 때까지 뒀다가 초겨울 이제 완전 가을 다 지나고 그때 한가할 때 이제 까는 거예요. 양이 많은 사람은 경운기라도 까더라고요. 경운기로 밖으로다가 뭐 이렇게 그거 밭 가는 그 기계 그걸로다 이렇게 갈아서 까는데 많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그 코팅된 고무장갑 그거 끼고도 하고 또 이 송곳 갖고 이렇게 찔러가지고서 까더라고요. 아무 데서는 안 해주고 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멀리 가야지 있어. 저 가곡이라든가 충주 가는데 어디 덕산 방앗간 그런 데 가야지 해주지 아무 데나 다 안 해주더라고요. 물에다 불려놓고 이거 옥수수를 최소한 4-5시간은 불려야 됩니다. 이게 파산 한번 끓여가지고 떫은 맛을 버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불린 옥수수랑 팥이랑 같이 넣어가지고 이제 1시간 정도 삶으면 되는 거예요.

0: 옥수수 넣고 옥수수에 한 3배 정도? 그 정도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한 15분 내지 20분? 그런 다음에 뚜껑 열고 이제 간 맞추면서 이 콩도 줄콩도 넣고 그리고 저어가면서 누르니까 그때 그렇게 저어가면 끓여야지.
1: 네, 그런데.

아, 그냥 먹던 맛 그대로일까? 뭐 빨리 먹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죠. 역시 흔히 먹던 음식이 아니니까 빨리 해서 먹어보고 싶다 하는 생각으로 했죠. 연세 드신 분들은 다 드셔보셨고, 그 이제 중년에 들어오신 분들, 뭐좀 젊은 분들이 처음 드셔보셨다고 그러죠. 역시 옛날 맛이 그대로 맛있다고 그랬죠. 옛날 맛이 최고라고. 옛날 맛을 무시를 못해요, 음식이.

0: 저는 덕천이에요. 뭐, 밭농사도 하고, 논농사 좀 하고, 뭐, 그냥 그 정도. 그렇죠. 먹을 것만 조금씩 했지. 그때는 쪄먹는 거 외에는 하지 않았어요. 많이는 안 하고, 조금씩 하죠. 옥수수 씨를 농협에가 사서, 사가지고 그걸로 심는 거예요. 지금 심었던 거 말렸다 그걸로 심기는 하는데 거의 거기서 받아가지고 심는 거죠. 그냥 삶아 먹어요. 그리고 말린 거 있으면 겨울에 이제 튀겨 먹고. 어려서는 먹은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이 동네 와가지고 알았어요. 저희 경로당에 와 처음 얻어먹고 이제 그걸 이제 그때 배워서 한 거예요. 당장 쪄먹는 건 따는데 그 말리는 거는 안 따고 나무가 말릴 때까지 그냥 뒀다가 이제 송이가 다 말르면은 그때 까가지고 잎을 한두 송이 더 달아가지고 매 달아놔요. 추녀 밑에다가 매 달았다가 이제 가을 수확하고 좀 한가하면 그때 이제 내려가지고 까가지고 이제 방앗간에서 깊이도 내고 그렇게 하죠. 옥수수가 이제 한 2부 정도 되면 팥은 너무 많이 들어가면 맛이 없으니까 고기 분량을 맞춰서 조금만 넣는 거예요. 한 줌만. 많이 들어가면 안 좋아. 줄콩도 매달 정도 넣어야지. 오늘도 매달 넣었잖아. 송간 넣으면 또 담백하고 또 구수한 맛이 있고 또 기호 따라 단걸 좋아하신 분들은 단걸 넣어도 드셔도 됩니다. 이 알을 먹어보면 알죠. 그 옥수수 알을 먹어보면은 다 이거 다 퍼졌다는 걸 알죠. 주로 겨울에 먹는 거지. 반찬은 뭐 김치 정도 있으면 김치나 뭐 총각김치 정도 겨울이니까 그 정도 있으면 다른 건 반찬은 뭐 크게 필요가 없어요. 예. 경로당에 그런 것도 해 먹고 뭐 그거 갖고 와서 경로당에서 해 먹습니다. 그래 갖고 오면 이제 부녀 회원들이 있으니까 그 회원들이 이제 끓여가지고 이렇게 놀아 먹는 거예요. 맛이 좋아요. 구수하니. 한 번씩 먹으면 뭐 싫지 않고 좋아요. 지금은 별식으로 먹지만 그때 당시는 주식으로도 먹겠죠? 쌀이 귀할 때니까. 별미로 먹을 만한 음식이에요. 괜찮은 음식 같아요.
1: 한 30년 살았지. 옛날엔 그리고 옥수수를 갈아가지고 올챙이 국수라고 그런 것도 시골에서 해 먹었어요. 강냉이 밥은 다른 사람은 해 먹었는데 우리 집에서는 안해 먹었어요. 80년대까지 옥수수 밥 먹은 집이 있어요. 먹어봤지. 어머님도 해줬지. 그때만 해도 옥수수가 주식으로 많이 먹을 때니까. 옛날 게더 맛있지. 옛날에 배고픈 시절이니까. 그때만 해도 그런 거 많이 심어서 먹으니까 같이 넣어. 가는 소금을 했지. 간장은 시커머니까 안 넣고 소금. 우리 클때 먹었지 뭐 학교 다닐 때. 그렇게 한 초등학교 다니면서 국민학교까지 다니면서 그런 거뭐 먹었지. 누가 아는 사람 삶아 가지고 먹어보라고 맛맛을 먹어보라고 가져왔더라고요. 그 식당에서 이제 아는 사람 디저트로 주는 데가 있었어. 그거 그래 얻어 먹어봤지. 그 옛날 맛이 안 나. 옛날은 배고픈 시절이니까 다 맛있는 거예요. 안 해먹었어요. 옛날에 클때 먹고는 안 해먹어. 해주는 거는 얻어 먹어.

오늘 많이 많이 덥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이 흐린 날씨가 계속되면 좋겠네요. 워낙 밖에서 그림 그리는 거 아웃도어 활동이기는 해서 너무 뜨거우면 그림 그리느라고 약간 집중하고 있으면 모르면 새까맣게 타거나 잘못하면 이제 일사병 걸리는 거고 뭐 비 올 때는 그냥 우산 쓰고 그리는 거고 그리면 좋죠 뭐 쾌적하고.

마을버스 탈까 아니면 걸어갈까 좀 고민을 했는데 워낙 여기 성북동길이 걷기 되게 좋은 길이기도 하고요. 오늘 날씨도 좋고 그래서 동네 구경하면서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성북동길로 복귀되기 전에는 성북천이었네요. 확실히 이게 큰 길 아니고 이렇게 약간 산에서 내려오는 구불구불한 동네길은 다 이런 천이었어요. 냇가. 성북천길 결국은 따라서 올라가겠는데요.

예전에 여기 국수먹으러만 와가지고 몰랐는데 이렇게 낮은 건물들이 이렇게 예쁘게 있는지 몰랐어요. 꽃들도 되게 예쁘게 조성을 해놓고 동네 사람들이 되게 동네를 사랑해서 이렇게 가꾸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오징어 게임이랑은 조금 다르고 사방치기인데. 어렸을 때 이거 골목에 그리고 많이 하긴 했었는데. 원래 여기다가 놓고 첫 번 여기서부터 놓기 시작하는 거죠. 야. 이거 너무 먼데? 으쨔! 짠! 으쨔! 짠! 짠! 어우, 힘들어.

어떤 시인들이 있었는지 이름을 조금 쭉 보고 왔는데 같이 모여서 이 동네를 되게 좋아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누구의 방 들어오는 것처럼 실내의 느낌도 있고 바깥에 있어서 실외의 느낌도 있고 나무 아래에서 약간 마당 같은 느낌도 있고

보니까 성북동 성당이 있네요. 되게 예쁘게 지어진 성당이고 오래돼 보여요. 그리고 되게 작은 마당에 들어오는 느낌이죠. 약간의 옆으로 들어가면 이제 또 성모 마리아 상도 있고 아마 이 시절에 지어진 건물들이 대부분 그렇거나 성당들이 그럴 텐데 그 벽돌 건물들이잖아요. 요게 주는 그 아늑함이 있는 것 같아요. 정동에 있는 그 프란치스코 성당이라던가 뭐 외국 여행 가면 이제 성당들 많이 그리기도 하죠. 이런 것들도 있고 국내에서는 성당 그렇게 많이 그려보지는 않았던 것 같긴 해요. 건축 양식에 따라 다를 텐데 그 중간에 큰 첨탑이 하나 있고 옆으로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약간 원근법이나 이런 것들 소실점 좀 생각해서 그리면 좀 더 명확한데 여기도 비슷한데 이렇게 건축물들이 이렇게 양쪽으로 퍼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 이거는 약간 어렵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윤곽선을 먼저 좀 그려서 전체 모양을 좀 잡아놓고 그 안에 있는 건축물들을 뭐 앞에, 옆에 이렇게 해서 조금씩 맞춰서 나가는 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긴 분명히 길상사라서 절에 왔는데 되게 성당 느낌의 관세음 보살이 계시네요. 되게 세련됐다. 마리아상 비슷하기도 하고 뭐 성인들은 모두 다 이렇게 비슷하게 좋으신 분들이니까. 절에 안 어울리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되게 세련되니까 또 되게 어울리네요.

막 예전에 왔을 땐 이 위까지 안 올라왔었나 봐. 여기 법정 스님 진영각이네요. 저도 불자는 아니지만 법정 스님은 워낙 유명하시니까. 법정 스님. 법정 스님 유골 여기다가 모신 곳이네요. 되게 고즈넉한 것에다가 모셨다.

예전에도 왔을 때 이 금강전 바로 옆에는 이 동그란 아치형 문이 되게 인상적이었었거든요. 이게 아마 절이었으면 이게 없었을 것 같은데 옛날 약간 고급 이런 식당이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건축물 모형, 건축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약간 예쁜 정원으로 들어가는 이런 모양이 있어서 여기를 좀 그려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한옥이나 한옥의 기와를 그릴 때 가끔씩 이제 붓펜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요. 뭐 서예 붓이라고 볼 수도 있고 캘리그래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는 붓이기도 한데 이게 붓끝으로 그리면 얇은 것부터 조금 거칠게 하면은 갈필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것까지 다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 한옥의 기와 느낌과 약간 비슷한 맞는 그런 맛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좀 그려보려고 해요.

오늘 한성대입구역에서 시작했는데 그곳에서의 그 넓은 느낌으로부터 시작해서 약간 동네 골목으로 들어오면서 동네 사람들끼리 같이 뭔가 가꾸는 것 같은 화단, 뭐 같이 놀 수 있는 놀이터 같은 공간도 있고 작은 또 골목을 들어서면 성당 같은 것들도 있었고 결국은 여기서 한 10분 사이 정도로 잠깐 더 올라왔더니 이런 숲 속에 절이 나오는 이런 되게 다이나믹하게 달라지는 이 오늘의 여행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상사에는 앉아서 쉴 수 있는 곳도 꽤 많이 있거든요. 나무도 많고 의자도 많고 이래서 여름이라도 잠깐 그 여름의 더위를 좀 피해서 잠깐 쉬어갈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잘 활용을 하시는 것도 되게 좋고.

0: 날씨가 네.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그런지 너무 네. 시원해요.
1: 와, 더울까 걱정했는데.
0: 막 외가리도 막 날아다니고.
1: 봤어요? 안에...
0: 네, 봤어요. 지금도 막 새가 막 날아다녀요. 저쪽에 보면은. 오리도 막 날아다니고, 밑에 막 물고기도 있고. 이렇게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이 도심 속에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1: 그러게요. 도심 속에서 너무 한적하고 네. 참 좋네요.
0: 또 시원하고. 이렇게 청계천이 이런 식으로 바뀐 게 벌써 네. 2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1: 진짜요? 네. 저 한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0: 그렇게 체감은 그렇게 되시죠?
1: 네.
0: 근데 벌써 20년이 흘렀대요.
1: 와, 정말 빠르다.
0: 진짜로 네. 이 흐르는 물처럼 세월이 너무 빨라. 진짜 너무 빨라.
1: 대성 씨. 네. 근데 여기 복원되기 전에 모습 기억나세요? 대성 씨 10살이었잖아요. 나 20살.
0: 아, 그 20살이었어요, 그때? 요즘 나이가 생각보다 어리시네요. 정확히 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너무 어리다 보니까. 그때 뭐 장사를 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1: 네.
0: 근데 이렇게 청계천이 이런 식으로 복원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특히 우리 시민분들께서 휴식하는 공간,
1: 네.
0: 그리고 문화적, 네. 예술적인 공간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1: 맞아요. 여기 다리 아래에서는 이게 종종 전시도 열리고 세계적인 아티스트의 작품들도 있고 그리고 이곳을 무대 삼아 공연을 하는 거리 예술가들도 많이 있어요.
0: 아, 그렇구나. 그 세계적인 네. 예술 작품이라고 하니까 어떤 건지 딱 올 때부터 한눈에 들어왔거든요. 저거 맞죠, 교수님?
1: 맞아요.
0: 네, 네. 그러면 저거 한번 구경하러 가보실까요?
1: 가야죠.
0: 네, 네. 네, 가시죠.

0: 이 뒤에 보이는 이 조형물을 이 지나다니는 사람들, 저도 그렇고요. 이 부르는 이름이 청계광장의 그거, 아니면은 청계광장의 소라불, 네. 이렇게 부르거든요. 네. 이 정확한 이름은 뭔가요?
1: 이 작품은 스프링이라고 하는데요. 클래스 올덴버그랑 코샤벤 부르겐 부부가 만든 공동작품이에요. 굉장히 크죠?
0: 굉장히 딱 봐도 네. 이렇게 내려, 와, 한 10m는 돼 보이거든요. 굉장히 큽니다.
1: 이게 높이가 20m, 지름이 6m, 네. 그리고 무게가 무려 9톤이나 돼요. 예. 이 올덴버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브제들을 소재 삼아가지고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거대하게 표현을 해가지고 만들어요. 그런데 소라뿔이라는 게 틀린 것도 아니에요. 이게 인도양에 서식하는 다슬기를 크게 형상화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대성 씨 그거 기억나세요? 지난번 올림픽공원에 세자로 발다치니가 있었잖아요. 엄지척.
0: 아, 엄지척, 엄지척. 그쵸, 네, 그쵸.
1: 그분도 신체 일부를 굉장히 크게 확대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네. 아마 그 시기에 또 이런 게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비슷한 시기의 분이거든요. 아,
0: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냥 큰 소라뿔이긴 한데 이거가 네. 이 왜 여기 덩그러니 있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1: 맞아요. 이게 처음 생겼을 때 정말 논란이 많긴 했어요. 전혀 청계천과 어울리지 않다 했는데 이게 오래 이제 지나다 보니까 청계광장의 랜드마크가 되었죠. 네. 모든 사람들이 대성 씨도 얘기했잖아요. 청계광장의 그거, 소라뿔.
0: 소라뿔.
1: 예, 이미 익숙해진 거죠.

0: 대성 씨, 광화문 광장 하면 뭐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1: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딱 두 가지가 있죠.
0: 네.
1: 바로 세종대왕상이랑 오. 이순신 장군님 동상. 바로 뒤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0: 이순신 장군상은 1968년 4월에 만들어졌는데 네. 보통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이 조성되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먼저 생겨졌고 그다음에 이제 세종대왕상.
1: 네, 맞아요.
0: 세종대왕상이 광화문 광장을 조성하면서 생겨난 거죠. 근데 세종대왕상은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1: 아! 누구셨더라요?
0: 네. 김영원 작가님.
1: 아, 네. 노을공원에 큰 인체상 만드신
0: 맞아요. 작가님. 맞아요. 그림자의 그림자.
1: 네, 맞아.
0: 네.
1: 세계적으로 네. 어떤 동상,
0: 네.
1: 그 동상이 굉장히 유명해지면은
0: 네.
1: 랜드마크가 되고 그쵸. 막 가보고 싶고 그러잖아요.
0: 네, 일부러 찾아가죠.
1: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브라질에 거대 예술상 있잖아요.
0: 너는 너무 가고 싶어.
1: 진짜 너무 보고 싶어요.
0: 그런 이제 브라질의 그 거대한 예술상 말고도 네. 세계적으로 랜드마크가 된 동상들은 꽤 많이 있죠.
1: 어떤 게 있죠?
0: 뭐 예를 들어서 덴마크 코펜하겐에 리들 멀메이드? 인어공주상?
1: 아, 인어공주상.
0: 네.
1: 아.
0: 정말 생각보다 조그맣대요. 이렇게 예쁘게 앉아있는 거.
1: 그래, 조그맣대요?
0: 네. 아. 그리고 또 뉴욕에.
1: 뉴욕에요?
0: 스태츄 오브 리버티.
1: 자유의 여신상.
0: 네. 아. 그리고 또 벨지엄 브뤼셀에 있는 그 오줌싸개.
1: 아, 오줌싸는.
0: 정말 세계적으로 그거는 사랑받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너무 귀엽잖아.
1: 그렇다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동상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0: 뭘까요?
1: 진짜 모르겠어요.
0: 어느 나라에 있을까요?
1: 저는 중국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게요.
0: 중국에도 있긴 한데 세계적으로 가장 큰 건 아니고
1: 네네.
0: 인도의 구자라트주에 있는
1: 아, 인도에?
0: 네, 거기에 정치인이자 독립운동가였던 발라바이 파텔이라는 분이 계세요.
1: 네.
0: 그 통일의 조각상이라고 그게 세계에서 가장 커요. 그거 크기가
1: 네.
0: 롯데타워의 한 대략 3분의 1 정도? 182m래요.
1: 182m요?
0: 네. 근데 우리가 항상 뭐 하나를 보면 연관해가지고 막 세계에 막 다른 것들을 또 이렇게 연관해서 막 생각을 하잖아요.
1: 네.
0: 왠지 세계 여행하는 것 같아. 막 신이 나. 막 여행하는 것 같아.
1: 아, 저희도 오늘 광화문 광장 이렇게 걸으니까 네. 또 저도 신나거든요.
0: 그러니까 너무 신난다. 네.
1: 그래요. 네. 그럼 여행 온 것처럼 한번 걸어볼까요, 또?
0: 관광 이거 깃발 없나?
1: 나를 따르라.
0: 따를게. 네.

0: 저희가 이 광화문 빌딩 숲을 쭉 네. 걷다가 갑자기 눈길을 끄는 작품이 있어가지고 딱 멈췄잖아요.
1: 네.
0: 바로 이 작품입니다.
1: 네. 네. 이 작품은 정국택 작가의 아름다운 비상이라는 작품인데요. 스테인리스 스틸로 돼 있어요.
0: 네.
1: 재료가 갖는 상징성이 현대인들의 인공적인 현실 그런 거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그런 재료예요. 네. 대성 씨는 이 작품을 보면서 뭐가 떠오르세요?
0: 저는 일단 저 동작 자체가
1: 네.
0: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고? 비슷한가요?
1: 똑같아.
0: 네? 똑같아요?
1: 진짜 똑같아.
0: 굉장히 힘들게 비상한다.
1: 네.
0: 그런 느낌이 들어 돌면서
1: 네.
0: 저는 이렇게 소재도 소재지만은 약간 그 역동적을 표현해놨다. 뭐 그런 느낌이 받거든요.
1: 네. 그러니까 이게 표정보다는 뭔가 몸짓으로 강렬하게 표현을 해내고 있죠.
0: 네.
1: 그리고 작품을 보면은 약간 시적인 느낌이라기보다는 소설적인 느낌이 나요.
0: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1: 시는 뭔가 함축하고 약간 추상적인 표현이 있다 하면 이거는 뭔가 내러티브가 그대로 다 보여지잖아요.
0: 네.
1: 현대인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넥타이 막 휘날리면서 뛰어가잖아요.
0: 뛰어가고 있고.
1: 그냥 우리 일반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서 아슬아슬하게 중심을 잡으면서 때로는 넘어졌다가 네. 일어났다가 그러면서도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네. 이 미래를 향해서 또 나아가는 모습 그런 게 굉장히 아름다운 비상이라는 제목과 적합하지 않나 이런 작품들을 볼 때마다 아 우리 일상을 한번 되새겨 보면서 아 그래도 힘을 내자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0: 그렇습니다. 이런 네. 작품을 보면서 약간 그 일상생활에서 되게 소소하지만 이런 걸로
1: 우리를 응원하는
0: 수 있고,
1: 느낌
0: 될 수도 있고 그런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1: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
0: 맞습니다. 네.

0: 아, 진짜 이 도심 한가운데 빌딩 숲이 이렇게 보이는 곳에 네. 딱 앉아 있으니까 뭔가 이 거대한 빌딩들의 주인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희한한 기분이 감정이 좀 교차합니다. 네. 또 여기 예술 작품도 이렇게 곳곳에 있어가지고 같이 볼 수가 있고 또 저희가 또 앉아 있는 이게 또 작품이잖아요.
1: 네, 김경민 작가 작품의 휴식이라는 작품이에요.
0: 저희가 휴식 이 작품에 앉아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수님.
1: 네.
0: 아, 아쉽게도.
1: 네.
0: 아, 제가 갑자기 목이 메이는데요. 아쉽게도 네. 저희 아트앤드 시티가 오늘 마지막 회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오늘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저희 프로그램이 조그마한 휴식이 되었으면 좋겠다.
1: 네.
0: 됐길 바란다.
1: 네.
0: 그런 의미로 저희가 이 휴식이라는 작품 위에서 마지막 인사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1: 그렇죠. 우리가 네. 어렵지 않게 예술 작품을 친숙하게 볼 수 있도록
0: 네.
1: 그리고 최대한 느낄 수 있게 네. 진행해 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0: 네,
1: 대성 씨는 어떤 작품이

0: 얘가 뚫려 있는 게 저게?
1: 호감도도 생기고 좋은 사람인지 나쁜 수많은 사람 중에 저와 인연이 돼야 그 사람이 의미 있고 소중하지 않아요?
2: 그럼요.
1: 근데 예술 작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수많은 작품들 중에 제 기억 속에서, 제 일상 속에서, 제 주변과 이렇게 함께 하면서 내 기억과 같이 자라나는 예술품들.
2: 네.
1: 그러니까 예술 작품을 자주 보다 보면 이 작가가 누군지, 이 작품 제목이 무엇인지 그런 걸 몰라도 예술적 통찰력과 직관력 그런 게 생기지 않나 싶거든요.
2: 네. 그럼 교수님 마지막으로 네. 오늘 아트앤드 시티를 네. 해오시면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예술이라는 거는 우리랑 동떨어지고 일부 사람들만이 향유하는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우리 주변에 있으면서
2: 네.
1: 예, 그 가치를 바라는 것 그것이 예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2: 맞아요.
1: 그리고 대성 씨처럼 어디 가더라도 항상 아, 이 작품은 뭔가 궁금해하고 관심 갖고 아 그리고 요게 요런 작품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러면은 우리 아트앤더 시티의 미션이 성공한 게 아닐까 그런 네, 생각이 들거든요.
2: 일단 저는 성공했어요.
1: 그러니까 완전 네. 성공했어요.
2: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어디 가면은 아 여기 예술 작품 있으면 좋겠는데
1: 그러니까 그, 네.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대성 씨가.
2: 그렇죠. 여기 하나 딱 있으면 네.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1: 네.
2: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어 이거 뭐지 못 봤던 건데 근데 늘상 있던 거였어. 근데 새롭게 다가오는 거고.
1: 그치.
2: 네네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이제 아트를 보는 그런 눈 조금씩 생길 것 같은데 생기려고 하니까
1: 끝나요.
2: 안타깝게도 네. 오늘도 마무리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술이 고파지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당신의 예술적 감성을 깨워주는 로드 큐레이팅 프로그램 아트 앤 더 시티.

0: Even in these highlands, there is land cultivated by people.
1: 이게 황금, 황금 땅이라고 보면 돼요. 황금 땅.
2: 잠깐.
1: 오, 여보, 이거 좀 봐요. 얼마나 큰가? 홍도대기 알아봐요.
3: 기분이 좋죠. 신봤다 하잖아. 신봤다.
0: Thanks to the farmers' hard work, the barren highland has become a fertile field.
3: 옥숭아도 드세요.
1: 네. 고시네 하고 먹어야 농사가 잘 돼.
0: 아. A special treasure created by the climate that stays cool even in summer.
4: 이게 이제 감로차라고 하는데요. 잎 자체에서 천연적으로 단맛이 나는 거예요. 이제 단맛이 나는데 당분이 전혀 없어요.
5: 이렇게 흔들기도 흔들기라 그러죠?
0: 네. We're off to discover treasures cultivated deep in the highlands where the cold wind blows.

0: Samcheok, Gangwon-do Province is surrounded by tall mountains. The road to the field is not easy. The couple heads to a mountain. It's an uphill ride. Now it's clear why the road along the cabbage field was almost like a highway. After a 20-minute bumpy ride, this is not the final destination yet. It's the couple's other Napa cabbage field, located 900 meters above sea level. But to a farmer, beautiful scenery is just a bonus. The real joy is something else.
1: Oh, 빵빵하네. 단단하다네. 이게 빵빵해. 어.
2: 다 아래 창고 같은데 이거. 자금 일요일 날 가면 너무.
0: The couple worked hard all summer to grow these Napa cabbages.
1: 그래 대처 정말 잘 됐네요. 내 거지만 원래 내 거가 잘 좋다 하면 안 되는데. 또 그래도 좋은 건 좋다 해야지.
0: The dry highland field is ideal for cultivating Napa cabbages because of a wide gap between morning and daytime temperatures. The couple has been growing Napa cabbages here for more than four decades now. About 20 years ago, they started growing a new crop.
1: 이런 것이 다 이제. 돈이 돈.
3: 어디요?
1: 예, 여기 다. 여기 다 돈이 돈. 이게 황금 땅이라고 보면 돼요. 황금 땅. 예, 우리 노후 대체 땅이다.
0: This may look like nothing more than grass-covered land. But in fact, it is full of in-season treasures.
1: 요 꽃이 그 다 맺혀있죠. 길이 지금 잘려서 진짜 한 줄 넘게 자라요, 이게.
0: The crop that makes the farmer so excited is hiding deep in the ground.
1: Sangdingi네. 백도덕 상딩이야. 또 내가 이거.
0: But the real treasure is here.
1: 너무 큰데, 이거. 한 뿌리 3만 원짜리 나오네.
4: 아버지, 과연 하면 안 될 것 같아.
0: There is a special variety of the Lance Asia Bell in the couple's field.
1: 먹어가지고 이제 키우니까.
5: 잠깐.
1: 오, 여보, 이거 좀 봐요. 얼마나 큰가. 홍도덕이 알아봐요. 아, 형님, 엄청나네요.
2: 신봤다.
1: 좋지.
2: 아, 아니 원래 도덕이 그렇게 커요? 오래 묵어가지 이렇게 커요.
1: 아, 빨갛죠?
2: 빨갛지요.
1: 도덕이. 전부.
2: 응. 이게 공도덕이를 하는 거예요.
1: 나오는데 내 캐.
2: 여기는 또 도덕이. 그런 거는 또 하얗잖아요.
1: 형. 전부 이렇게. 여보 이것도 홍도덕이네. 이거 봐요.
2: 응. 아우 이것도 큰데.
1: 아우. 똑같이요.
2: 이런 거는 진짜 알아주는 거야, 더덕이. 진짜 빨갛지, 고구마 같지요. 기분이 좋지요. 신봤다 하잖아, 신봤다.
1: 여기 이제 요거는 지금 좀 연도가 좀 오래됐어요. 한 5년 정도 됐는데 지금 홍더덕이에요. 이상하게도 홍더덕이 귀한데 이 밭에는 지금 전부가 거의 홍더덕이 나와요, 지금.
0: They have several Lance Asia Bell fields, but the red variety grows only in this field. It's the golden land indeed.
1: Oh, 너들이 한 마리 왔네. 빨리 와.
0: The couple's son and daughter-in-law come to help.
1: 이번에는 뭐 주문 좀 받아 가져왔는가?
3: 추석이라서 받아와야죠 또.
0: They live in a city and come to visit every weekend. But
3: 나 오늘 휴가인데 나 나 퇴근해야 돼.
1: 싫구만.
2: 유학해 이거 지금.
5: 뭐 어쩌다 부러졌겠지 뭐 힘이 세서 그런지 아니고 자루가 시원찮아서 그렇지 뭐.
1: 아니래 여보 그 자루는 내가 든든하게 해놓은 긴데 걔가 요새 힘이 좀 있는 모양이야. 그리 부러졌지 뭐 맞지?
3: 아니야 억울해 억울해. 티 많이 났어요?
6: 힘이 부모님이 아니신데요?
3: 그럼요 제가 아기도 넷이나 낳았는데요. 보통이 뭐 저 자연분만 했거든요.
6: 자녀가 4명이에요?
3: 네, 다 자연분만으로 났어요.
0: To the young couple, farming is no easy task. The daughter-in-law was raised in a city, while the son left for a city at a young age.
7: 더덕도 많이 찍고 더덕인 줄 알고 시큰했더니만 부리고 그런 적도 많이 있죠.
6: 그래도 뭔가 어떤 재미가 있어요. 이거 딱 캘 때도 손맛 같은 게 있어요?
7: 캘 때 이렇게 좀 굵은 거 나오면 기분 좋죠. 묵직하고 큰 거 딱 찍지 않고 캤을 때 그때 좋죠.
6: 찍으면요?
7: 근데 큰 건데 찍으면 속상하죠.
0: Kneeling down all day to dig roots on a high slope is toilsome. But thanks to the son and daughter-in-law and the red Lance Asia Bell, it's a joy to the old couple.
1: Oh, oh, 그래. 한번 털어봐요. 딱 좀 봐. 얘 뭐 나오는 거 봤어? 백더덕 씨앗을 그냥 뿌렸죠. 더덕이 빨간 게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몰랐죠. 그래가지고 아 이 더덕이 이상하게 빨간 게 나온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하고 이제 상인들도 좀 알고 이래가지고 상인들이 이제 물어봤거든요. 야, 그거 정말 귀한 더덕인데 홍더덕이. 그게 홍더덕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면서. 그건 가격도 좀 비싸대요. 이제.
3: 와, 대물이다. 이것 봐요. 저희 더덕이 이게 잔털이 많은 게 되게 신선한 거거든요.
0: Perhaps the red Lance Asia Bell is a reward to the farmer for not giving up and working hard in the rough highlands.

0: Even after returning home, there's still a lot to do. They must sort the roots by color and size.
1: 아버님, 이거 누가 그랬을까요?
2: 난 아니다.
1: 어?
3: 난 잘 안 그래요.
1: 애들 그런 것 같아. 왜 그랬지?
2: 아버지의 범인 같아.
3: 야, 그건 이렇게 그런 것 같은데.
2: 난 아니다.
3: 네가 그런 것 같은데.
1: 나도 아닌데.
2: 그것도 아빠 범인이야.
1: 아버님 같은데.
4: 상처난 것들은 어떻게 해요?
1: 그날은 저희 잔칫날이에요.
3: 잔칫날.
1: 그래. 더덕 찍힌 거 많이 나오는 날은 더덕 구이도 바베큐에서 해먹고 뭐 그냥 뭐 저걸로도 먹고 갈아서도 먹고 아침에 네, 저희 더덕 파티하는 날이죠 뭐.
5: 이렇게 가보면 감자들 좀 알 수 있어요.
0: Before they're washed, it's hard to tell white roots from red. But once they're washed, the difference in color is clear. There are studies about a genetic factor determining the root color, but it's a mystery why white variety seeds grow into the red.
6: 여기 아이스크림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1: 와, 홍도도 바베큐에서 먹으려고 썰고 있지.
0: The aroma and the taste are richer too.
6: 난 껍질째가 너무 좋아.
4: 맛이 어때요?
6: 맛있어 이거. 아니 먹어봐. 아니 아니. 설마.
0: Lance Isabel roots taste their best when grilled over charcoal. The red roots are cooked unpeeled, while the white ones are seasoned.
3: 술이 나물밥이 잘 됐어요.
0: Alan's Asia Bell party begins in the yard.
1: 너무 맛있는 것 같아. 이게 행복이지. 힐링이고.
7: 고기보다 낫다.
0: The grandchildren entertain the family. This is what makes life worth living, the taste of happiness discovered in the Highlands. Gangneung is also known for its highlands. We head to a ravine on Paewangsan Mountain.
8: 이제 해발 700m 이상 이제 고산지대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감로차가 고산지대에서 잘 자라거든요.
0: September and October are a tea harvesting season. Sweet dew tea is made with the leaves of hydrangea, a native Korean herb. During the Goryeo period, Buddhist monks offered it to the Buddha.
8: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일반 수국은 이제 꽃이 이쁘게 피는 이제 관상용 수국이 있고 요거는 이제 수국 차 나무라고 해서 이건 식용이 가능한 이제 차 나무 잎이에요. 잎 자체에서 천연적으로 단맛이 나는데 당분이 전혀 없어요. 당도기 직접 하면 제로로 나오고 네, 그래서 설탕 대용으로도 사용하기도 하고 감미로도 사용하고 차로도 마시고요. 저희 중조부님이 이제 한의사

0: 하셨는데 그때 이제 약초를 찾으셔가지고 이제 대대로 이제 가업으로 내려오면서 제가 생산을 다 하고 있어요.
1: The first step to harvesting is grass cutting.
2: 편해 보이지만 은근히 힘이 듭니다.
1: After the herb is grown along with grass for 4 years, it is cut down to the stems. Then the tea leaves are separated while the stems are planted again.
0: 제가 4대인데 여긴 3대 아버지이십니다.
3: 손으로 수제비.
1: A law major, he has run his family business for 35 years now.
4: 여기서 이렇게 흔들기, 이거 흔들기라 그러거든. 네. 이렇게 흔들면 입가 입이 생일이잖아. 이렇게 부닥치면서 그 입막이 살살 이제 이렇게 벗겨져. 파괴가 된다고. 향이 나오지? 민트 향이야. 박향이 나거든요. 풋사과 향이 나와요. 풋사과 향이 나오는 거예요.
5: 원래 이렇게 향이 나는 거예요?
4: 아니요. 원산지에만, 해발 높은 데서만 이 향이 나와요.
1: The tender sweet flavor of raw leaves also becomes stronger.
4: 사람의 온도 36.5도가 제일 적당해요. 이렇게 쥐고 있으면은 나중에 이게 숨이 다 죽잖아요. 그럼 아무리 누르고 해도 안 부서져요.
1: Well fermented and dried sweet dew tea smells fresh like mint and tastes sweet and tender.
6: 너무 맛있어가지고 잘해가 됐어.
1: 티 created by dedication, the cold wind and dew of the highlands. Isn't that the best reward from land for the farmer's hard work?